0: 청와대는 입장문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것이 재재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한데 대법원장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법원의 재추천 시도 관련해서도 이미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흠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에 항의했습니다.
1: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0: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TV에 나와 내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그때의 연장선에서 지금도 헌법을 무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3: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네. 돌출 행동으로서 이거는 정리될 수밖에 없다.
0: 김 대표는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해서는 설득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여당 지도부가 내란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국민들이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너덜너덜한 내란 타령만 할 겁니까? 이재명 정권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뭘 했습니까?
0: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지난 반년간 원하는 판사를 재청하라고 강요해왔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유린하고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충성맹세라며 국민이 가만 안 둘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또 군부대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도권 청소년 시설과 쪽방촌을 찾아 명절 인사를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김민석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합니다. 민생 회복, 물가 안정, 마음 넉넉한 한가위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메고 대합실과 열차 플랫폼 등을 돌며 승객들을 만났습니다. 김 대표는 귀성객들과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귀성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안전한 귀성을 기원했습니다. 새벽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았던 김 대표는 추석 물가가 비교적 안정됐지만 경기 전반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 중산층과 서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대표입니다. 약자를 지키는 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며 민생에 올인하겠습니다.
6: 오후에는 경기도 한 공군 미사일 부대를 방문해 무기 체계를 점검하고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도권 청소년 시설과 쪽방촌을 찾아 명절 인사를 했습니다. 귀성객으로 붐비는 서울역을 찾기보다는 조용히 민생 현장을 찾아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을 챙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장 대표는 경기도 의정부의 가정박 청소년 복지 시설을 방문해 송편을 빚고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8: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관심 갖고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이제 가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행복을 채워드리겠다 그 약속을 드리고
6: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함께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명절 인사를 나누고 라면을 비롯한 식료품을 기부했습니다. 여야 모두 연휴를 앞두고 추석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5: 범 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다시 저격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요청했지만 파열

0: 흐름은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2: 일방폭행이었어요.
3: 유시민 작가.
2: 그거를 지금 쌍방폭행으로 간주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을지 몰라라는 의심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 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국민에게 국민을 속인 거예요.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의 생가복원이 추진된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 방문 중이었던 현지 시각 23일 SNS에 김혜경 여사 생가복원 추진위원회 발족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가터 복원 얘기는 2025년 7월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논란이 되자마자 관련자들을 엄중 경고했고 이미 소멸된 이야기라면서 게시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멕시코 순방에 동행 중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을 앞둔 현지 시간 23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한인 여성들과 송편을 빚었다고 청와대 안기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여성들과 고향의 정을 나누고 타국에서의 삶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한국 떡 전문 크리에이터로부터 송편의 의미와 유래, 또 송편의 색깔과 소에 담긴 뜻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 사퇴엔 한동훈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적 체급을 한층 키웠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입지를 확대하고 나아가 조기 복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정국의 판도를 뒤흔든 건 한동훈 의원의 집요한 여론전이었습니다. 불법 수사 자료 유출이란 민주당의 맞불 프레임에 밀리지 않으면서 기자회견과 SNS 공세를 바탕으로 대여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5: 오빠 독양 로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짓을 벌인 사람이 대한민국 정의부의 장관이 되는 것을 받겠습니다.
4: 그 결과 낙마 공신에 등극했지만 무소속이란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당이라는 원내 울타리 없이 거둔 성과이다 보니 정당 차원의 조직적 뒷받침이 부족했고 이를 발판으로 무언가를 도모하기도 어려운 외로운 싸움이었다는 평가도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친정인 국민의힘 복당 여부에 향후 운신의 폭이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 분위기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한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보여준 직설적인 화법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데다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갈라선 장동혁 지도부의 견제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6: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입니다.
4: 일각에선 신당 창당 제언도 나오지만 이른바 친한계 원내 의원들이 탈당까지 감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 의원은 이런 기류 속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추석 선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손편지를 돌리며 구애에 나섰습니다.
7: 일종의 스킨십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 유용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또 이렇게 친필로 상당히 정성껏 그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4: 장동혁 지도부의 벽을 당장 정면으로 넘긴 어려운 만큼 개별 의원들과의 접점 확대를 발판으로 복당 명분을 쌓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한 의원이 화려한 개인기로 존재감을 다시 각인시켰다는 점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 리더십을 증명해 닫힌 복당의 문을 열 수 있을지가 여전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부상 변수를 딛고 극적인 역전 승부를 연출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결승에서 중국의 선천펑을 만난 오상욱은 경기 초반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습니다. 발을 뻗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와 엉키며 발목을 접질리는 아찔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지은 오상욱은 경기 중반 내리 넉점을 허용하며 8대 11까지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베테랑의 관록이 빛났습니다. 긴 런지 공격으로 잇따라 득점에 성공하며 15대 13, 극적인 역전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로써 오상욱은 지난 항저우 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 개인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우리나라는 구봉길과 오상욱이 5회 연속 금메달을 지켜내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열린 여자 플러레 개인전에서는 박지희가 일본 선수에게 져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펜싱에서는 이틀 연속 금메달을 포함해 네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수확하며 효자 종목의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2연패에 도전했던 황선우는 중국의 신성 장잔소의 벽에 막혀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150m 지점까지 선두를 지킨 황선우는 장잔소의 놀라운 막판 스퍼트에 선두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장잔소는 이번 대회 첫 4관왕에 올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0: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회 초반 분위기는 전통적인 효자 종목 사격이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깜짝 스타 추가은 선수가 사격의 첫 금메달을 명중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추가은은 사격 여자 10m 공기 권총 개인전에서 전체 1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중국 응원단의 고성과 함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결국 최종 246.3점으로 2위를 5점 차로 여유롭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7번째 금메달이자 사격에서 나온 첫 금메달입니다. 추가은이 기록한 246.3점은 아시안게임 신기록인 동시에 아시아 신기록입니다. 추가은은 개인전 본선을 겸해서 열린 단체전에서는 오예진, 김보미와 함께 1730점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격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수확하며 대회 초반 효자 종목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야구 대표팀은 박재현과 박준순의 말루 홈런 두 방을 앞세워 약체 태국을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18대 1, 5회 콜드게임으로 가볍게 3연승을 달리며 조 1위를 확정한 우리 대표팀은 25일과 26일 A조 1, 2위와 슈퍼라운드를 펼칩니다. 슈퍼라운드 상위 두 팀이 27일 금메달을 놓고 결승전에서 맞붙습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을 앞세운 여자 대표팀은 아쉽게 아시안게임 단체전 2연패에 실패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안세영이 일본의 야마구치를 꺾었지만 여자 복식 세계 2위 이소이 백하나조가 발목을 잡히며 흔들렸고 이후 단식과 복식 경기를 내리내주며 아쉽게 졌습니다. 단체전을 동메달로 마무리한 가운데 안세영은 25일부터 여자 단식 경기에 나섭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기성길 정체는 오늘 오전 11시와 낮 1시 사이 정오쯤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녁 8시가 넘어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내일 오후 4시쯤 가장 막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되고요. 고속도로 위로 차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시내 비교적 한산한데요. 분당소로 성남 쪽으로는 청담대교 남단과 탄천 1교 사이 1차로에 고장차 구간이 있어서 여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1차로에 사고 나서 뒤로 밀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가는 길 월릉분기점을 시작으로 신내 나대문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외텐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월 24일 목요일 추석 연휴 첫날 실시간 주요 뉴스 그리고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립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고요. 저는 이현웅입니다. 이번 연휴 다들 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그런 연휴였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분들 더 좋은 시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또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미뤄뒀던 거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도록 좀 느린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래들 준비해봤고요. 이번 시간은 팝으로 꾸며볼게요. 카펜터스의 탑 오브 더 월드로 출발합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2: 네, 카펜터스 탑 오브 더 월드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뭐 9시도 넘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일어나 계실 것 같고요. 물론 연휴 첫날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일찍부터 혹은 어젯밤부터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일찍 움직이신 분들은 아마 가족들과 만나셨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아침 식사도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 모두가 행복하고 또 풍성한 그런 한가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추석 때는 가족들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보름달 보면서 소원도 빌고 하면 좋을 텐데 일단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보름달이 오늘 내일 좀 안 보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시고 꼭 달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달에 소원을 함께 빌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팝을 위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아침이니까 조금 잔잔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수성을 좀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래들 많이 준비를 해뒀습니다. 신청곡 있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이 연휴 때는 지역 간 이동이 많기 때문에 주파수를 맞추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지역을 넘어갈 때 안 들리거나 다른 채널로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서 듣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런 분들은 하단에 보면 채팅창 있어요. 그래서 그거 누르시고 자유롭게 신청곡과 또 사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분께서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 의원 또 약국 정보는 응급 의료 포털에서 확인해라 하라고 이렇게 정보성 글도 남겨주고 계신데요. 감사하고 제가 알려드려야 할 거를 또 대신해서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참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연휴 때 정말 아프면 뭔가 잘못 먹어서 탈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가 문을 열었지?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이런 응급 의료 포털도 있지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을 보더라도 연동돼가지고 알려주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많이 기술 발전하면서 좋아진 점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여튼 이런 정보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안 아픈 게 최고겠죠. 음식 드실 때도 조금 더 조심하시고요. 또 이동하실 때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풍성하면서도 안전한 건강한 그런 한가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래 세 곡 이어갈게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짐 크로츠의 타임 인 어 보틀, 그리고 엘튼 존의 타이니 댄서까지 띄워드립니다.

노래 세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란 전쟁발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기준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전날 대비 0.17%포인트 상승한 5.13%로 지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년물 국채 금리도 장중 0.2%포인트가량 오른 5.03%까지 상승하며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선을 넘었습니다. 이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이어졌던 2023년 당시 고점인 4.99%도 넘어선 수준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카타르의 중재를 통해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이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유엔 총회장 밖에서 진행된 미 이란 간의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카타르 측 중재자들을 통한 메시지 교환과 입장 확인이 한 차례 더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메시지 교환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며 외교를 복원하기 위한 이란의 입장과 조건들이 미국 측에 전달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9시 43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앤뮤직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팝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어지는 곡은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그리고 잉글랜드 댄 앤 존 포드콜리의 Love is the Answer 이렇게 두 곡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펜싱의 간판 스타 오상욱 선수가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오상욱 선수는 어제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시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펜싱 남자 사브르 결승전에서 중국의 선천펑 선수에게 15대 13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상욱 선수는 경기 초반 상대 선수와 부딪히며 발목을 다친 뒤 끌려갔지만 마지막 순간 연속 득점을 올리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기나긴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NC는 어제 경기도 수원시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방문 경기에서 천재환 선수와 김휘집 선수의 홈런포를 비롯해 장단 15안타를 몰아치며 KT 위즈를 10대 3으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8연패의 사슬을 끄는 6위 NC는 리그 5위 두산 베어스와 승차를 6.5게임 차이로 유지하며 가을 야구를 향한 마지막 꿈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벤 미들러 From a Distance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하늘에 구름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한가위 연휴 동안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서 연휴 첫날인 오늘은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원 영동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중부와 호남, 경북에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로 넘어가면서는 비는 남부와 제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시내 이제 간선도로 위로도 차량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좀 수월했었는데 강변북로가 가양대교부터 서강대교까지 좀 차가 많아지고 있고요. 서강대교부터는 또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반포대교까지 정체되고 반포대교 부근에서는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여의도권 일부 구간으로만 아직은 밀리고 있고요. 후로는 쭉 수월하게 통과를 하고 있다가 천호대교 대교 가까이 하면서 암사대교까지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계속 정체가 심해지고 있는 터라 좀 더 여유를 가지셔야겠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서종, 설악에서 가평휴게소, 강촌에서 춘천분기점, 동홍촌과 내촌을 빠져나갈 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2: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3: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항까지 직접 나가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았습니다.
6: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국은 무역휴전 연장에도 합의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전용기에서 함께 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레드카펫이 깔린 공항 활주로에서 직접 맞이합니다. 두 정상은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팔을 만지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11년 만에 국빈 방문에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춘 겁니다. 2일차 일정은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되는데 미군 사열식과 B-2 전략폭격기 등의 축하 비행까지 화려한 의전이 계속됩니다. 이후 넉 달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양국은 일단 무역휴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 하루 전 다시 만나 지난해 정상 간 합의로 마련된 이른바 부산 합의를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8: 중국 측이

0: 규모의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부산 합의를 이어가는 방안에도 열려 있고 더 큰 합의를 검토하는 방안에도 열려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1: 부산 합의로 유지되어 온 관세와 휘토류 등을 둘러싼 무역 휴전을 이어가면서 중국이 새로 제안한 이른바 더 큰 합의가 정상회담 테이블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와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에서는 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이 우리의 AI 반도체와 제조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차단해야 합니다. 척 슈머 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1: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란에 압력을 가하는 데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안보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려한 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핵심 현안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거란 기대는 크지 않다고 짚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구금된 미국 시민 2명의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시각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국계 미국인 여우린천과 미얀마계 미국인 민젠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지진학자 천 씨는 지난 2024년 11월 가족을 만나고 미국으로 돌아오려다가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1988년 미얀마 민주화 항쟁에 참여한 학생운동가 출신인 진 씨는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학술회의에 참석하러 중국을 방문했다가 지난 6월 3일에 구금됐습니다. 시 주석이 요청을 수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적으로 내세울 성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출발해 멕시코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애국 영웅탑에 헌화한 뒤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단독회담과 오찬, 공동 언론 발표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멕시코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우리 시각으로 26일엔 비즈니스 포럼과 K-엑스포 행사장에 방문한 뒤 27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2: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3: 러시아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생포된 포로들인데요. 이들의 한국행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를 제때 막지 못해 전쟁이 확산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으로 주변 국가들은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과 드론 역량 발전을 알게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도 큰 손실을 입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병력을 화폐처럼 이용하고 대가를 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북한에선 희생자들을 기렸는데 미친 짓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In a war
4: against Ukraine. 북한군 포로 2명을 우리나라로 보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0: 북한군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명은 포로로 잡히게 됐다는 걸 알게 되자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4: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한적인 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양측 모두 곡물과 에너지와 관련된 일부 제한적 휴전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외무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4: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달성해야 할 목표는 휴전 합의가 아닌 전쟁을 확실히 끝낼 장기적 협정이라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키이우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그동안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3: 북한이 성능을 개량한 240mm 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했다고 공개하며 군사분계선 이하 수도권 일대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방발전 5개년 목표 수행을 위한 포미사일 무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따라 지난 22일 갱신형 240mm 조종 방사포탄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해당 포탄에는 자체 정밀 유도체계가 도입됐으며 탄도 비행 방식으로 100km, 활공 비행 복합 방식으로 115km를 타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이란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의 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무력 충돌 중인 예멘 후티 반군은 미국이 사우디를 지원할 경우 미국 자산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과 전쟁 중인 상황을 거론하면서 자국민을 테러 희생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단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했을 뿐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미국의 힘과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 우리 국민을 위협하면 그들이 더욱 단결하고 강해질 거란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입니다.
5: 뉴욕에서 미국 측과 회동한 이란 대표단은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종전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조건에는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과 공격 중단, 미 해군의 이란 해상 봉쇄 해제, 동결된 이란 자산 반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정부군을 상대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후티 반군은 미국을 향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국이 함대를 동원해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제하려 든다면 이에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이 사우디를 돕는다면 영내 미국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타격 목표로 간주하겠다며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중동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엔 총회 기간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전쟁 중인 미국과 이란이 세계 정상들이 모인 유엔 총회에서도 상대국 정상의 연설 때 대표단이 퇴장하면서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81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한 지 수분 만에 회의장에 있던 미국 대표부가 퇴장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란은 테러의 희생자라며 자신은 존경받는 최고 지도자가 어떠한 법적 근거나 명분도 없이 암살당한 조국 이란에서 왔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같은 초반 맹공에 미국 대표부 직원은 항의성으로 회의장을 빠져나왔으며 유엔 측 실시간 중계 화면에도 이 같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때는 반대로 이란 대표단이 대거 총회장을 빠져나갔고 당시 총회장에는 이란 측 실무 직원 한 명만 남아서 굳은 얼굴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3: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의 아들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이 모는 차량의 공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예히엘 레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현지 시간 23일 X에 예비군인 아들 네리아가 예루살렘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생존을 위해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주민의 차량 돌진 공격은 이스라엘 국경 인근 검문소에서 발생했고 당시 네리아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즉각 성명을 내 이번 공격을 영웅적인 작전이라고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극단주의 정착민들의 공격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붐비는 날을 피해 어제 조금 이른 귀성길에 나선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오랜만에 만날 가족 생각에 시민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는데요. 이용객이 몰리는 날을 피하고 또 연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루 먼저 고향으로 떠나는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선물에는 그리움과 정성이 가득 담겼습니다.
2: 네, 배 준비했는데요. 부모님께서 배 좋아하셔서 배 샀습니다. 하루 앞두고 가는데 더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오래 쉴 수 있으니까. 예.
1: 할머니의 손맛이 그리웠던 어린 손녀는 명절 음식을 즐길 생각에 한껏 들떴습니다.
3: 저는 이번에 부산 가서 할머니 보면 할머니가 만드신 잡채를 제일 먹고 싶어요. 지금 할머니를 또 다시 거의 1년 만에 보는 거여서 또 설레요.
1: 버스터미널을 찾은 귀성객들의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짐칸에는 여행 가방과 함께 사랑이 담긴 선물 꾸러미도 실립니다.
4: 할머니, 할아버지, 추석이라서 뵈러 갈게요. 사랑해요.
1: 오랜만에 만나게 될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몸을 씻습니다.
5: 어머니, 저희 추석이라 이제 내려가요.
6: 용돈은 많이 준비 못했지만 다음엔 더 넣어드릴게요.
1: 목적지는 서로 다르지만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려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4: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5: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6: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곳곳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 기간 귀성방향 최대 정체가 나타나겠고요.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16만 대로 예상하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5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8만 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귀성방향 고속도로 전날부터 혼잡이 계속되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오늘 최대에 이르다가 오후 8시와 9시 사이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해 주요 고속도로 차량들 빼곡하고요. 이렇게 고속도로가 빼곡하다 보니까 간선도로는 좀 수월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면 고속도로만큼 이제 간선도로도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정체가 지속되면서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더디 가고 있고요. 월드컵대교나 지금 성산대교 다리 건너기도 어렵습니다.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월드컵대교 다리 위에서만 1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올림픽대로는 그보다는 좀 수월하지만 여의도권 빠져나갈 때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천호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 차간격 바짝 좁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불암산터 그리고 안현분기점 부근에 각각 돌발 구간이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News, Music, News and Music. 추석 연휴 첫날 뉴스앤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앞선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도 역시 팝을 위주로 선곡을 준비해봤고요. 우리 3920님께서 오늘도 열심히 라디오 근무하시네요 라고 인사하시면서 저도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일하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자고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뭐 연휴 첫날이긴 하지만 저처럼 또 3920님처럼 일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모두 화이팅입니다. 함께 남겨주신 신청곡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에버그린으로 이 시간 출발합니다.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신청곡으로 출발해봤습니다. 에버그린 먼저 띄워드렸고요. 노래 선곡 분위기에 맞춰서 신청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워낙 명곡이라서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은 예, 에버그린이었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팝을 함께 들으면서 아침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명절 연휴 첫날, 뭐 아마 음악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워낙 운전하시는 시간도 길 것 같고 오가면서 또 이동하면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음악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요런 방금 들었던 노래 같은 예, 팝을 많이 들으면 뭔가 시대가 꼭 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들어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간은 조금 올드팝이긴 하지만 방금 들었던 곡처럼 세대와 관계없이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좋다고 느낄 만한 곡들 많이 준비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쭉 듣다가 이 노래도 좋은데요 하고 신청하실 곡이 있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래 세 곡을 이어갈게요. 스티브 밀러 밴드의 Give It Up, 그리고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올리비아 뉴튼 존의 I Honestly Love You, 이렇게 세 곡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연휴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전하는 그런 연휴였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노래들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의 생가 복원이 추진된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 방문 중인 현지 시각 23일 SNS에 김혜경 여사 생가 복원 추진위원회 발족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가 터 복원 얘기는 2025년 7월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논란이 되자마자 관련자들을 엄중 경고했고 이미 소멸된 이야기라면서 게시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멕시코 순방에 동행 중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을 앞둔 현지 시간으로 23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한인 여성들과 송편을 빚었다고 청와대 안규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여성들과 고향의 정을 나누고 타국에서의 삶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한국 떡 전문 크리에이터로부터 송편의 의미와 유래, 송편의 색깔과 소에 담긴 뜻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이후 김 여사는 참석자들과 송편과 전, 식혜 등 다과를 함께했고 타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샵 0945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문자창 열려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지스의 몰데너 우먼, 그리고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렛츠 그루브 두 곡 이어갑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아시안게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사격 추가은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사격 대표팀에게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추가은 선수는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246.3점을 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이 박재현과 박준순 선수의 만루 홈런 두 방을 앞세워 약체 태국을 가볍게 제압하고 조 1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은 조별리그 3차전에서 태국을 18-1 5회 콜드게임으로 꺾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끝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합니다.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그리고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준비했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0: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강릉, 청주와 대전이 28도까지 오르고요. 광주와 대구가 29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에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중부와 전라, 경북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도 이제는 어느새 차가 무척 많아져서 시간 소요가 좀 오래되고 있습니다. 한산하다고 생각되던 9시대와는 많이 다른 풍경인데요. 거기에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까지 나는 바람에 뒤로 더 혼잡합니다.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 구간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 성산 쪽으로 가는 길 현재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 성수 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 쪽으로는 군자교에서 중랑교,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같이 가는 동일로는 의정부 쪽으로 노원역 교차로와 수락산역 삼거리까지 속도 줄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고속도로 상하행선할 것 없이 예전 차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이 탄 전용기는 미 동부 시간 5시 30분쯤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나와 전용기에서 내리는 시 주석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시 주석은 현지 시각 24일 낮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서고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15년 이후 11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은 25일까지 방미 일정을 소화한 뒤 2박 3일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 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방문길에 올랐지만 출국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 네, 앞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샤오미나 비아디 등 중국 기업인 수행단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중국 관영 CCTV는 시진핑 주석이 오후 전용기 편으로 방미길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강 이상설 등을 의식한 듯 저녁 메인 뉴스에서도 출발 화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행단에 포함될 거라던 샤오미, 비아디 등 기업인들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0: 시진핑 주석의 방미에는 부인 통일위안 여사, 당 중앙항공실 주임 차이치, 외교부장 왕이 등이 동행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입니다.
3: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알려진 것과 달리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지 않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의 확인 질문에 중국 외교부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0: Are you able to confirm
1: 기업 대표단 동반 여부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저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2: 지난 5월 트럼프 방중 때처럼 시진핑의 이번 답방에 중국 기업인들이 따라갈 거란 말이 많았습니다. 11월 중간선거용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도 공개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와 고용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미국 진출에 대한 경계심과 각종 대중 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파격 황제 의전의 대가로 빅딜 청구서를 내밀려는 트럼프의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3: 양국 정상이 실질적 성과를 손에 쥐지 못한다면 이번 회담은 경제적 타협 대신 정치적 알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는 11월 10일 만료되는 미중 양국의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이른바 부산 합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 여러 개의 작은 조치들을 이어가는 대신 좀 더 큰 규모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면서 부산 합의가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인공지능, AI의 미래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세계 AI 리더가 이례적으로 총출동했습니다.
4: AI 업계 경쟁자인 OpenAI와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는 AI가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통제를 위한 국제 공조를 제안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이번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는 인공지능 업계의 올스타전이었습니다.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와 AI 3대 대부로 꼽히는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가 직접 등판했습니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와 허깅페이스의 클레방 들랑그 CEO는 화상회의로 참여했습니다.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회의는 최근 잇단 AI 사이버 보안 사고로 안전과 규제에 대한 논란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는 AI가 남용돼 생화학 무기에 악용되거나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AI 개발 속도 조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제안했습니다.
1: 기준 설정과 발전 속도 조절을 위해 업계 전반의 협력을 촉구했고 국제 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입니다.
6: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통제를 위한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배제하려 한다며 속도 조절론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올트먼 CEO는 상호 보완적인 AI 표준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며 미중 간 AI 패권 경쟁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1: 어떤 개인, 기업, 국가도 가장 강력한 AI 모델로 자신의 세계관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 강요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6: 유엔 안보리가 AI CEO입니다. 위험성을 의제로 채택한 것은 지난 202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딴 경고를 의식한 듯 미중 양국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위험 관리를 위한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인공지능 AI가 인류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게 아니라며 인류 종말을 경고해온 세계 석학을 향해 그런 예측은 그만 좀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CEO는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에즈라 클라인쇼 인터뷰에서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AI로 인한 사회 붕괴 확률이 10% 정도 된다고 한 발언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그의 예측들은 그동안 모두 들어맞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CEO는 이어 10%라는 확률은 과학에 기반한 게 아니라면서 과학자가 말했다고 해서 과학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예측은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사실과 다른 허풍이나 과장이 적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CNN 등 미국 언론은 팩트체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도중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합치면 우리는 전 세계 석유의 60% 이상을 갖

갖고 있다고 말한 게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약 3,030억 배럴로 추산돼 미국의 확인 매장량인 460억 배럴과 합쳐도 전 세계 매장량인 1억 6천만 배럴의 약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 네,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우리 선수들이 연일 메달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1: 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대회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어제 경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펜싱에서 이제 오상욱 선수가 또 이제 아시안 게임 2연패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최강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까요?
2: 뭐 최강자다라는 평가보다는 최강자임을 재확인했다. 이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지 꽤 오래됐거든요.
0: 네.
2: 2024 파리올림픽에서 2관왕 차지했고요. 지난 직전 아시안게임에서도 개인전 단체전 2관왕인데 2관왕 타이틀 중에 첫 번째 과제인 개인전에서 어제 우승을 차지하는 거죠.
0: 네.
2: 근데 한 가지 좀 불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말에 좀 허리 부상이 통증이 있었고요.
0: 네.
2: 최근에 허리에 좀 부상이 있는 게 그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될 형편인데 오상욱 선수가 수술은 아시안 게임 뒤에 끝나고 수술하겠다고 미루고 난 다음에 이제 부상을 안고 경기에 출전한 거였었거든요.
1: 네.
2: 근데 막상 딱 보니까 예선에서 3승 2패, 의외로 좀 2패를 안으면서 부진했어요. 그래서 아, 좀 부상에, 허리 부상에 여파가 있나 걱정이 많았는데 8강 토너먼트 올라가면서부터 경기를 쉽게 풀어가면서 제 실력이 나왔고요. 마지막 결승전. 중국의 선정펀 선수였었는데 극적이었죠. 11대 13으로 뒤지다가 15대 13으로 뒤집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극적인 역전 금메달 차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얼굴이거든요.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1: 네. 멋있습니다.
2: 예, 우스갯소리인데 195cm이고 선수단 전체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오상욱 선수 앞에 줄을 서요. 누가 줄 서느냐? 여자 선수들이 사진 같이 찍겠다고. 최고의 인기남입니다. 선수단 중에서는.
1: 네, 화면으로 봐도 그 잘생김이 묻어나오는데 실력까지 갖춘 세계 최강자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사격에서도 금메달 소식이 들려왔는데 추가은 선수가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추가은 선수 어제 컨디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선에서 본선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근데 결선에 올라가서도 아시아 신기록을 또 연거푸 세운 겁니다. 이제 그만큼 어제 이제 컨디션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0: 네.
2: 추가은 선수 25살이고요. 아시안게임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었거든요.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던 선수예요. 지금 25살이지만 추가은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가대표로 선발돼가지고 우와 고등학생인데 국가대표 한국 사격의 미래다라고 기대를 모았는데 아, 그 이후서부터 계속 부진했죠.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 네.
2: 오래간만에 이번에서야 이번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처음 참가해서 첫 금메달을 가지고 왔고요.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메달에 대한 어떤 한을 한꺼번에 푼 것 같은데 어제 오후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가지고 왔거든요. 오전에는 단체전에서 오해진 선수들과 함께 은메달
1: 네.
2: 목이 걸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수영에서는 황선우 선수가 이제 자유형 200m에서 2연패에 도전했는데 아쉽게 좀 중국의 벽에 막혔습니다. 이제 은메달을 땄는데 뭐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황선우 선수 자신의 그 최고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5년 전에 그 도쿄 올림픽에서 자신이 냈던 그 200m 아시아 그 당시 이제 아시아 신기록을 그 기록을 냈거든요.
0: 네.
2: 냈는데 황선우 선수가 못했다라기보다는 중국의 장준서 선수가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제 기록은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이제 황선우 선수가 1분 43.62였거든요.
1: 네.
2: 금메달을 가지고 간 중국의 진짜 가운데에 아까 보였던 그 선수인데 장준서 선수의 무려 1초 13이나 늦었습니다.
0: 네.
2: 이 장준서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라는 뜻이고 한 가지 다만 좀 아쉬운 점은 황선우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2024년에 결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좀 부진했거든요.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났고요. 그래서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이 자유형 200m에서는 1분 40

0: 43.92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장영희 200m에서 1분 43초대 선수는 황선홍 선수가 유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웬만큼 자기 기록만 내면 금메달 가져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기 최고 기록에는 조금 못 미쳤고 그러나 그 대신에 중국의 장잔수 선수는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을 했다.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가져간 거죠.
1: 네. 수영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당장 오늘도 메달을 기대해 볼 만한 수영 경기들이 좀 여러 개 잡혀 있더라고요. 어느 종목에서 가장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0: 수영 대표팀에서 대회 개막하기 전에 금메달을 어디에요? 물어보면은 가장 자신 있게 답한 종목 중에 하나가 남자 계영 800m였었거든요. 근데 남자 계영 800m에서 지난 대회 금메달인데 이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800m가 아닌 오늘 남자 계영 400m 경기가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그 선수들이 황선홍 선수 포함해서 선수들의 각오가 좀 남다르죠. 그래서 계영 400m 경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아쉽게 됐죠. 우리 가장 기대를 걸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김우민 선수인데
2: 네.
0: 주종목이 400m이고요. 그리고 1500m에서 결승에서 8위에 그쳤습니다.
1: 예.
0: 나중에 또 알게 됐죠. 어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런데 어깨에 이제 이미 그 부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김우민 선수 얘기로는 지금까지 준비한 게 너무 아까워서 좀 참고 출전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연 오늘 이제 800m 자유형 800m 경기에 참가를 하는데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참가하느냐 못하느냐 관심이 주목을 받았는데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무리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1500m에서도 이 부상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800m 정도까지는 부상에 대한 후유증 없이 이 부상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함이 없이 레이스를 펼쳤고 800m 이후서부터 이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오늘 열리는 자유형 800m에는 출전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 네, 오늘 경기들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은 일본에 져서 이제 동메달을 땄는데요. 일단 뭐 역전패를 당했는데 우리 대표팀이 좀 보완해야 될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0: 어제 탁구도 준결승전에서 남녀 단체전 모두 다 일본에 패했고요.
3: 아시안게임에서 우상욱 선수가 남자 사브르 개인전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추가은 선수 역시 아시안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아시안게임 주요 내용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4: ...힘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교통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정체는 오늘 오후 8시와 9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통량은 616만 대가량으로 전망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5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38만 대가 이동하실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고속도로나 서울시내 모두 차가 무척 많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도 많이 밀리고 있고요. 서울 쪽으로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1시간 전부터 조금씩 상행선 방향으로도 정체가 살펴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외곽으로 나가는 길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

터널 팔탄분기점에서 서평택을 지나서는 서해대교, 송악에서 당진, 해미에서 홍성까지 밀리고 있고요. 대천과 동서천, 김제 부근으로도 답답합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News, Music, News and Music. 실시간 주요 뉴스 그리고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첫날 함께하고 있고요.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2시간 동안에는 팝을 들었었는데 이번 시간은 추억의 우리 가요들 준비했고요. 어렸을 적, 추석 명절 때, 연휴 때 친척 집에 가면 있는 그 CD 플레이어 그리고 MP3 플레이어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음악들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첫 곡은 SES 노래 준비했어요. I'm your girl.

0: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네,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SES I'm Your Girl 함께 들었습니다. 1997년 발매의 곡 그러면 이제 30년 다 됐습니다. 3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은 학생이었나요? 아니면 사회초년생? 그때도 엄마 아빠였나요? 예. 이렇게 노래 한 곡에 담긴 그 추억 속으로 흘러가다 보면 참 시간 빠르다라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되고요. 이 음악의 힘이라는 걸 대단하다고 또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우리 가요들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분위기 바로 이어가 볼까요? 샤크라의 난 너에게, 박지은 Still Away, 윤미래 티저, 시간이 흐른 뒤 세 곡입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 등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국인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조금 전 멕시코 시티 인근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멕시코 애국 영웅탑에 헌화하고 이후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단독회담과 오찬, 공동 언론 발표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멕시코 교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13%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5년 4분기 말 3.88%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코로나19 직후인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를 밑돌다가 2023년 1분기 말 1.15%로 올라섰고 지난해 1분기 말에는 2.04%를 기록해 2%도 넘어섰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 들을 곡은요. 핑클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솔리드의 천생연분 준비했습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아시안게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백일태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남자 3대3 농구 국가대표팀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며 8강에 직행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긴조후토역 광장 특설코트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싱가포르를 19대14로 제압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8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 탈환을 향해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이계천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일본 아이치현 가스가이시 가스가이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풀리그 3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43대13, 30점 차이로 압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끝곡이죠. 쿨의 작은 기다림, 또 신화의 I pray for you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면서 11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하고요. 저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시작입니다. 모두 행복하고 풍성한 한 거의 보내시고요. 오후 시간도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2: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3: 답 나왔네.
4: 가자.
2: 어딜요?
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6: 평택시.
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얼마나 걸릴까요?
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4: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8: 세계 반도체 수도,
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6: 바로 평택시.
9: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첫째 날인 오늘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늦은 밤부터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청주와 대전이 28도 선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이동량 참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하행선뿐만 아니라 상행선으로도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양산분기점 부근 밀리고 있고요. 서울산에서 언양휴게소, 북대구에서 칠곡분기점,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답답합니다. 외곽으로 나가는 길도 100km가 넘게 밀립니다. 신갈분기점 부근 경부 동탄터널에서 남사, 안성에서 옥산분기점, 옥산분기점을 지나서는 증양터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옥천에서 금강, 금호분기점에서 도동분기점까지 많이 답답합니다. 거기에 경주터널 부근에서는 고장차가 있고요. 경주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나는 바람에 부근으로 많이 혼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서평택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발생했고요. 비봉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만 밀리는데요. 덕수 삼패에서 서종, 설악에서 가평, 남춘천, 동홍촌, 내촌 부근으로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유엔 총회 참석 등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국인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공항까지 나가 시 주석을 맞았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무역 휴전 연장에도 합의했습니다.
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참전했다 생포됐던 북한군 전쟁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5: 추석 연휴를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는 귀성 차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곳곳 휴게소도 이른 아침부터 귀성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연휴 첫날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항까지 직접 나가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았습니다.
1: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국은 무역 휴전 연장에도 합의했는데요.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전용기에서 함께 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레드카펫이 깔린 공항 활주로에서 직접 맞이합니다. 두 정상은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팔을 만지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11년 만에 국빈 방문에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춘 겁니다. 2일차 일정은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되는데 미군 사열식과 B-2 전략폭격기 등의 축하 비행까지 화려한 의전이 계속됩니다. 이후 넉 달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양국은 일단 무역 휴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 하루 전 다시 만나 지난해 정상 간 합의로 마련된 이른바 부산 합의를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0: 중국 측이 더 큰 규모의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부산 합의를 이어가는 방안에도 열려 있고 더 큰 합의를 검토하는 방안에도 열려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1: 부산 합의로 유지되어온 관세와 휘토류 등을 둘러싼 무역 휴전을 이어가면서 중국이 새로 제안한 이른바 더 큰 합의가 정상회담 테이블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와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에서는 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이 우리의 AI 반도체와 제조 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차단해야 합니다. 척슈마오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1: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란에 압력을 가하는 데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안보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려한 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핵심 현안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거란 기대는 크지 않다고 짚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공항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영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미중 관계 발전을 추구하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박희천 기자, 미국 네,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공항에 나가서 영접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그 자리에서 시 주석을 한껏 추켜세우는 말까지 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신화통신은 먼저 시진핑 주석과 펑리유안 여사가 전용기로 워싱턴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따뜻하게 영접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과 펑리유안 여사를 워싱턴에서 맞이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방문은 세계가 주목하는 방문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지금은 위대한 순간이라면서 시 주석을 한껏 추켜 세웠습니다. 시 주석과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미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열릴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표시했습니다.
2: 네, 미국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도 전해진 게 있습니까?
4: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공항 영접 당시 시진핑 주석이 어떤 말을 했는지 따로 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시 주석의 서면 연설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모두 위대한 국가이며 중국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 위대한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미 양측은 협력을 우선하고 경쟁은 정도가 있게 해야 하며 이견은 통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면서 평화를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두 나라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방미에는 차이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왕이 중앙외사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미리 도착해 있던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셰펑 주미 중국 대사도 시 주석을 영접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전쟁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3: 러시아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생포된 포로들인데 이들의 한국행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5: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를 제때 막지 못해 전쟁이 확산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으로 주변 국가들은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과 드론 역량 발전을 알게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도 큰 손실을 입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병력을 화폐처럼 이용하고 대가를 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북한에선 희생자들을 기렸는데 미친 짓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5: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우리나라로 보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0: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명은 포로로 잡히게 된다는 것을 깨닫자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5: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한적인 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양측 모두 곡물과 에너지와 관련된 일부 제한적 휴전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를 실현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5: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달성해야 할 목표는 휴전 합의가 아닌 전쟁을 확실히 끝낼 장기적 협정이라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키이우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3: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북한군 2명 생포 사실과 영상을 공개하며 여론전을 주도해왔습니다. 한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포로 교환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월 생포된 북한군 포로는 2005년생과 1999년생, 당시 나이로 20살, 26살이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2명을 생포한 뒤 조사 영상과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이 중 한 명은 저격수 장교로 2016년부터 군에 복무했는데 당시 턱을 다쳐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조사는 우리 국정원의 공조로 한국인 통역사도 동원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6: 그러면 여기 지휘관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7: 북한군 포로.
6: 북한의 가족들이 있어?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7: 가라면
6: 갈 거고.
3: 당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글로 북한군 포로 교환을 제안하는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북한군 포로를 풀어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1년 반이 넘어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2: 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북한군 포로들을 만났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8: 자유를 선택한 두 북한군 포로의 대한민국 행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두 분이 마침내 자유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분은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지만 당사자들의 신변 안정과 외교관계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관련 사실이 공개를 자제해왔습니다. 참혹한 전장에서 생사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선택한 두 청년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현장에서 실무적 노력을 다해준 우리 정부, 특히 정보당국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이번 송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이를 말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청년의 대한민국 행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을 통해 먼저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총국과 군수 경제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 간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국방력 강화를 독려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혜와 함께 경기를 관람한 뒤 군수공업부문 지도 간부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계속 비약과 혁신을 해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절대 불가침적인 주권 안전을 보유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유엔 총회 참석 등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국인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조금 전 멕시코 시티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애국 영웅탑에 헌화하고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0: 추석 연휴 첫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1: 인천공항과 기차역도 귀성객들과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지현 리포터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2: 네, 인천공항 2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맹희정 캐스터는 어딥니까?
2: 네, 저는 서울 용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그럼 공항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가장 많은 출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네, 연휴 첫날 귀성길 대신 여행길 택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중계를 기다리던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매시간 5천 명에 달하는 출국객들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일정이지만 여행객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입니다. 네,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13만 2천 명으로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곳 이터미널에서만 오늘 하루 5만여 명이 넘게 출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연휴는 비교적 짧다 보니 여행객들의 발걸음은 분주합니다. 주말까지 연휴를 꽉 채워 떠나는가 하면 성묘나 가족 만남을 미리 마치고 여행길에 오른 가족들도 많은데요.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즐거운 추억을 안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아 보입니다. 그럼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장인 장모님 모시고 저희 가족들끼리 이제 홋카이도에 갑니다.
4: 애들도 놀고 저희도 좀 쉬고 그리고 저희 부부끼리 조금 운동도 좀 하고 하려고요.
5: YTN 시청자 여러분, 추석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세요.
2: 네, 바쁜 일상은 잠시 내려놓고 소중한 사람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이번에는 용산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기차역에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요?
2: 네, 용산역에는 귀성객들로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설렘에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한데요. 연휴 첫날인 오늘은 큰 일교차에만 염두에 둔다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전주 낮 기온이 28도, 창원은 30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늦은 밤부터 강원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도 확대되겠습니다. 이렇게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대편으로 고향을 찾는 분들도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0: 네, 인천공항과 용산역에서 서지현 리포터, 맹희정 캐스터가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주요 구간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1: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양정원 캐스터, 현재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6: 네,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부터 귀성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혼잡한 상황이고요. 지금도 계속 어렵습니다. 먼저 호남권으로 내려가는 길 서해안고속도로는 화성휴게소부터 서해대교 건널 때까지 쭉 밀렸다가 이후로도 당진과 홍성, 그리고 동군산과 부안 부근 통과도 불편하고요. 또 영남권으로 내려가신다면 중부 내륙선은 여주와 문경세제 일대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가장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경부선 상황 가장 어렵습니다. 총 100km 구간 넘게 밀리는 가운데 충청권인 천안과 옥산, 청주 전부 다 밀리는데요. 더 가서 신탄진포구도 답답한데 늘어난 버스 전용 차로지 시간 새벽 1시까지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논산 천안선은 논산 쪽으로 초입부터 밀립니다. 이 정체는 정안 휴게소까지 쭉 이어졌다가 다시금 탄천 나들목을 시작으로도 25km 구간 밀리고요. 논산 쪽 이동은 호남지선 이용하시더라도 북대전을 시작으로 9km 구간, 또 한 번 유성분기점을 중심으로도 26km 구간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서종과 설악 일대 밀렸다가 강원권 안쪽에서는 춘천과 내촌 통과가 불편합니다. 전좌석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양정원이었습니다.
7: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와 함께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도 혼잡한 상황입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마장램프부터 사고 지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3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후로는 연희 진출램프,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도 하유차로 따라서는 길게 밀립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까지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강변북로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원효대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한남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편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는 서행이고 이후로는 여의교에서 동작대교,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로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양화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청담대교는 북단의 산당수소로 탄천 나들목부터 탄천 일교까지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문 열겠습니다. 저는 박규빈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 그 첫날이네요. 내일이 추석인데요. 오늘도 도로에 차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동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데 그 어느 때보다 안전,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0: 만들어
1: 만들어갑니다.
0: 갑니다. 재능대학.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8: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9: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0: 합성목재 예스팀바.

0: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6: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2시 뉴스 앤 트롯 문 열었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목요일이죠. 목, 금, 토, 일 이렇게 주말 포함해서 이번 추석 연휴는 모두 나흘, 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늘이 그 첫날이고 내일이 추석입니다. 아, 연휴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죠. 그렇게 긴 편은 아니어서 아마 고향 갔다 오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좀 분주하게 그 나흘 동안을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보니까 도로에 차가 정말 많더라고요. 예, 차가 국도도 막히고 많이들 좀 나오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 추석 연휴 동안에 YTN 라디오 들으시면 매시 정각에 YTN 뉴스 라디오로 전해드리고요. 또 매시 20분에는 YTN 라디오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죠. 뉴스와 음악 함께 들으실 수 있는 뉴스 앤 뮤직을 또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 감상하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청곡도 받고요. 도로에서 계신다면 딱 듣기 좋은 그런 방송이 뉴스 앤 뮤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30분마다 날씨와 교통 정보도 계속 전해드리니까요. 추석 연휴에도 YTN 라디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FM 94.5MHz 그리고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죠.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면 들으실 수 있으면서 또 라이브 채팅창에 채팅으로 글 남기셔도 되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이 연휴 동안에는 듣는 라디오로,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이번 시간 트로트 1시 20분에 시작하는 뉴스앤뮤직에서도 트로트 준비합니다. 진성의 보릿고개, 김혜연의 서울대전, 대구 부산 두 곡 갑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김혜연의 서울대선 대구 부산 방금 들으셨고 그전에는 진성의 보릿고개였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12시 뉴스센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38분이고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카누 대표팀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조광희, 김효빈, 장상원, 최민규 선수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팀은 오늘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 미요시오 카누 코스에서 열린 대회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4인승 500m 종목 결승에서 1분 22초 587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조는 치열한 접전 끝에 1분 22초 841을 기록한 중국을 0.255초 차이로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3위는 1분 25초 909를 기록한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 등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국인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멕시코시티 인근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멕시코 애국 영웅탑에 헌화하고 이후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단독회담과 오찬, 공동 언론 발표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멕시코 교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고속철도 통합을 이룬 후 맞이하는 첫 명절이라며 귀성객 수송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역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서울과 수소로 이원화되었던 고속철도 운영으로 인해 국민께서 좌석 부족과 예매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통합을 통해 좌석이 대규모로 추가 공급되고 예매 발매 서비스도 대폭 개선되며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받고 있어요. 6481번님이요. 슬라생 애청자입니다. 한가위 명절 첫날 박기빈님을 만나 풍요로움이 넘치는 명절 첫날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오늘이 원래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휴가 아니었다면 평일이고 평일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겠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12시까지 합니다. 제가 진행합니다. 네. 자, 오늘과 내일은 연휴 휴일이기 때문에 뉴스앤뮤직으로 와이튼 라디오가 쫙 연휴에는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뉴스앤뮤직은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주중에 또 휴일이 있는 날에도 저희가 그때그때 실시간 속보 들어오는 거라든가 뉴스 전해드리면서 또 휴일이니까 여러분 이동 많이 하시고 그런 날에는 음악 들려드리기 위해서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저희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이 진행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YTN 라디오 많이 애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6481번님. 12시 뉴스앤 트로트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송가인의 서울의 달, 윤태화의 태화강.

송가인의 서울의 달, 윤태화 태화광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2시 49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는 11월 10일 만료되는 미중 양국의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이른바 부산 합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 여러 개의 작은 조치들을 이어가는 대신 좀 더 큰 규모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면서 부산 합의가 내년 1월 10일까지로 연장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2시 뉴스앤트롯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지의 초혼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1시 20분 뉴스앤트롯으로 다시 옵니다. 박기빈입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밤 강원 북부와 동해안에는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도 비가 예상이 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토요일 새벽까지, 또 남부는 오후까지, 제주는 저녁까지 이어지다가 그칠 전망입니다. 현재 주요 고속도로들 귀성길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부산 쪽으로 100km 구간이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남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는 짧게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경부 동탄터널에서 남사, 입장에서 옥산, 남청주에서 증약터널 사이, 그리고 옥천에서 금강 사이에 교통량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밀리는데요.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유계소, 기흥에서 수원, 판교 부근과 달래내 부근, 다시 양재에서 한남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들도 교통량이 꾸준한 편인데요. 특히나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데 장안교에서 중랑교를 지나 상계교까지 긴 구간에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2: 다른 나라 전쟁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된 건 전례 없는 일이어서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우리 정부도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송환됐다는 걸 사실상 확인했죠?
3: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도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를 인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고 그동안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과 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 역시 청와대와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의 이런 입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제 송환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만나고 왔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주장해왔던 국민의힘 유용은 의원은 양국이 6월쯤 송환에 합의했고 3, 4일 전 송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전쟁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된 건 전례 없는 일이어서 앞으로 정부 차원의 특별관리가 예상됩니다.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노력해온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들 포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왔는데요. 적대적 이국가론을 주장해온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포로들은 북한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나올 경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1: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찾아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김 대행은 캠페인을 마친 뒤 헬기에 탑승해 경부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연휴가 지난해에 비해 짧아 고속도로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한 고속도로 이동을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량이 하루 평균 605만여 대로 지난해 541만여 대보다 11.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설보다 추석 연휴에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6년 동안 명절 연휴에 발생한

0: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모두 195건으로 이로 인해 11명이 숨지고 15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에는 교통사고 102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93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평균 사망자 수로 보면 추석 연휴 때가 설 연휴보다 5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등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이 113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 추석 차례 음식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 낮에는 날씨가 더워서 명절 음식 재료를 구매하고 보관, 조리할 때 식중독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0: 보건당국이 강조한 예방수칙을 이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식중독 예방은 장보기에서 시작합니다. 상온에 둬도 괜찮은 가공식품부터 농산물,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서로 구매합니다. 본격적으로 음식을 조리할 땐 5개 수칙을 지켜서 합니다. 이름하여 손 보호구 가세. 손은 손 씻깁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 그리고 달걀, 생고기를 만진 다음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보는 보관 온도 지키기. 육류와 어패류, 냉동식품을 장시간 상온에 방치하면 세균이 증식합니다. 구는 구분해 사용하기. 칼과 도마는 채소용, 육류용처럼 식재료별로 구분해 쓰라는 겁니다. 어렵다면 식재료를 바꿀 때마다 세제로 씻은 뒤 사용하면 됩니다. 간은 가열하기. 육류, 어패류를 겉만 익히지 말고 속까지 완전히 충분히 가열한 뒤 섭취합니다. 마지막 세는 세척입니다. 식재료와 조리기구를 깨끗이 씻어서 사용할 때 식중독균 증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절 음식을 포장해 차로 이동할 때꼭 보냉 용기를 사용하고 충분히 재가열해 먹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추석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0: 다만 개인 간 거래인 데다 이를 노린 사기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KCTV 제주뉴스 김지우 기자입니다.
3: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제주 지역 곳곳에서 명절 선물 세트를 판매한다는 수백 개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 성수품인 과일부터 햄과 참치, 김등 식품 세트와 각종 조미료까지 품목도 다양합니다. 고급 산삼 선물 세트 등 고가의 상품들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빠른 거래를 위해 시중가보다 20%, 많게는 절반까지 저렴하게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4: 제가 요즘 선물보다는 현금이 좀더
5: 중고 추석
4: 필요하게
5: 전에
4: 됐어요.
5: 판매자입니다.
4: 그래서 좋은 분께 저렴하게 넘기고 저는 현금을 챙기면 서로 윈윈이니까 이렇게 중고거래를 좀 하고 있습니다.
3: 실속 중심의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명절 상품을 사고 파는 현상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러한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인데다 이를 노린 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6: 또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신다면
5: 우현근
6: 판매
5: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팀입니다.
6: 이력이나 활동 기간, 매너 온도 등을 통해서 신뢰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3: 중고거래가 아닌 새 상품을 구매할 때도 가격 비교를 통해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선물 세트 가격이 낮게 상품으로 구매할 때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1: 인공지능, AI의 미래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세계 AI 리더가 이례적으로 총출동했습니다. AI 업계 경쟁자인 오픈 AI와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는 AI가 인류에게 위협이 될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통제를 위한 국제 공조를 제안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는 인공지능 업계의 올스타전이었습니다. 오픈 AI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와 AI 3대 대부로 꼽히는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가 직접 등판했습니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와 허깅페이스의 클레방 들랑그 CEO는 화상회의로 참여했습니다.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회의는 최근 잇단 AI 사이버 보안 사고로 안전과 규제에 대한 논란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는 AI가 남용돼 생화학 무기에 악용되거나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AI 개발 속도 조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제안했습니다.
5: 기준 설정과 발전 속도 조절을 위해서 업계 전반의 협력을 촉구했고 국제 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엔트로픽 CEO입니다.
7: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통제를 위한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배제하려 한다며 속도 조절론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올트만 CEO는 상호 보완적인 AI 표준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며 미중 간 AI 패권 경쟁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5: 어떤 개인, 기업, 국가도 가장 강력한 AI 모델로 자신의 세계관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 강요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7: 유엔 안보리가 AI 위험성을 의제로 채택한 것은 지난 202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딴 경고를 의식한 듯 미중 양국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위험 관리를 위한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인공지능 AI가 인류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게 아니라며 인류 종말을 경고해온 세계의 석학을 향해 그런 예측을 그만 좀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CEO는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에스라 클라인 쇼 인터뷰에서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AI로 인한 사회 붕괴 확률이 10% 정도 된다고 한 발언은 매우 무책임하다면서 그의 예측들은 그동안 모두 들어맞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CEO는 이어 10%라는 확률은 과학에 기반한 게 아니라면서 과학자가 말했다고 해서 과학이 되는 건 아니라며 그런 예측은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출범을 앞둔 공소청의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검사는 현재 검찰청 정원의 20%, 수사관은 현재 정원의 70%를 감축하기로 했는데 현 정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수사 관련 업무에선 손을 떼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맡습니다.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 수사 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초 입법 예고한 것보다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의 약 80에서 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하고 공소청 출범 뒤에도 중수청 특례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도 현행 2,986명의 약 70%에 해당하는 2천여 명을 줄여 수사회 업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공소청이 기소에 주력해 수사 관련 업무에선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9: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이루게 됩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 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8: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예고 이후 검사 정원 유지와 부서 명칭 문제 등을 꼼꼼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소청 직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새 형사사법 체계를 이끌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등 핵심 보직이 모두 비어 출범 초기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1: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못 나눈 얘기 나누고 계실 텐데요. 이번 명절에는 특히 땅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0: 내 땅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이 고령층 농민들을 중심으로 커졌기 때문인데요. 추석을 맞아 정부는 투기 목적이 분명한 농지만이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경기도 평택의 한 농지는 지난 2016년 100여 명이 집중 취득했습니다. 투기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김포의 한 농지도 지난 2018년 40여 명이 주말 체험을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역시 같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농지도 60여 명이 지난 2016년 집중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 건 이런 의심 사례를 확인해 투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자 불안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아 스스로 농사를 짓기 힘든 분들, 농지를 상속받은 분들, 땅을 빌려 농사하는 분들 사이에 우리도 한 묶음의 처분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또 그게 서둘러 후속 대책을 마련한 이유가 됐습니다. 방점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상속이나 고령, 관행적 임대차 등은 정상화 먼저 하겠다는 데 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기 행위, 불법 전용은 농지법에 따라 처분합니다. 여기엔 거짓 영농 계획을 제출한 뒤 무단 휴경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논밭을 서로 바꿔 농사 짓고 한 명이 여러 곳 농사 짓는 이른바 관행적 임대차의 경우 농지은행에 맡기면 지금처럼 농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진 정비 계획부터 주겠다는 겁니다.
2: 제도와 현실의
3: 송미경
2: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3: 농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2: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상화하고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1: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대규모 양성화 조치는 지난 1988년 이후 38년 만입니다. 다만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법부터 손을 봐야 합니다. 농지 해결에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이 때문인데, 일단 처분 유예의 대상과 범위를 담은 특별조치법 제정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5: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4: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6: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7: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유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안의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선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2: YTN is FM.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의 첫날인 오늘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모두 앞에 95km 구간 차량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83km 구간,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가는데 58km 구간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가장 긴 구간 정체를 보이는 곳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특히나 동탄에서 남사, 입장에서 옥산, 남청주에서 증약터널, 옥천에서 금강 사이에 교통량이 많이 몰려있는 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화성휴게소에서 서해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로 다시 해미에서 홍성, 광천에서 대천 사이, 그리고 부안에서 줄포 사이에도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쪽으로는 현재 군포에서 부곡 사이와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주춤하고요. 이후로 덕평휴게소에서 여주까지 차간거리를 좁히고 있는데 강원권 진입에서도 원주에서 새말 사이 그리고 동둔내 하이패스에서 봉평터널 사이에 교통량이 몰려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쪽으로 장안교에서 상계역까지 쭉 밀리고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 길도 월릉에서 신내까지는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1시 뉴스센터로 오시고요.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주말 뉴스앤뮤직. 이번 1시 때도 뮤직은 트로트입니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장윤정의 사랑아 이 시가 첫 곡입니다.

있습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8: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한시 뉴스 앤 트롯 문 열었습니다. 뉴스와 음악을 준비하는데 이번 시간에도 역시 트로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아무래도 이동하시면서 라디오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음악들을 좀 여러분이 즐겨 들으시는 음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시 때는 트로트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트로트를 저희가 모아놨어요. 추석 연휴여서 저희가 특집으로 특집처럼 인기 트롯을 모아놨습니다. 인기 트롯 탑백으로 이번 시간은 음악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의견도 함께 보내봐주시고요. 어디서 들으시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김중현의 우연히 요요미의 이 오빠 뭐야 두고 갑니다.

요요미의 노래였습니다. 이 오빠 뭐야. 그 전에는 김중현의 우연히였습니다. 1시 뉴스 엔트로 오십니다. 1시 34분이고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면서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전용기로 워싱턴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시 주석과 펑 여사를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방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지금은 위대한 순간이라며 시 주석과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설보다 추석 연휴에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6년 동안 명절 연휴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모두 195건으로 이로 인해 11명이 숨지고 15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에는 교통사고 102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93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평균 사망자 수로 보면 추석 연휴 때가 설 연휴보다 5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등으로 인한 전방 주시 태만이 113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861번님이요. 오늘도 반갑게 방송 듣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가게 나와 있습니다. 엄마, 가게 때문에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딸이 이야기해서 밖에서 먹고 딸네 가서 차 마시기로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좋다고 해서요. 이제 추석에는 누나네, 설날엔 아들 집으로. 아빠, 엄마,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하자고 아드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애구 음식 만들려면 이제 힘들더라고요. 명절 아닌 때 반찬해서 보내긴 하는데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추석 명절 편히들 즐겁게 잘 보내세요. 박규빈 아나운서도 행복한 명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가족 간에 얼마나 돈독하고 화목한지 사연에서 딱 느껴지네요. 이렇게 명절하면 가족이죠, 가족. 평소에 잘 못 챙기다가도 명절에는 시간 내야지, 챙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가족들 간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근데 또 모두 뭐 다 사정이 다르니까 혼자 보내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명절에 많이들 계시겠죠.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올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음악 신청해 주시고요. YTN 라디오 추석 명절 때 계속 들으시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의 사연도 함께 공감하면서 시간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고요. 1시 뉴스 앤 트롯입니다. 트로트 보내드리고 있는데 추석 연휴 특집 인기 트롯 탑100으로 저희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세 곡 이어드릴게요. 이찬원의 시절 인연, 나상도의 미운 사랑, 김상배 몇 미터 앞에 두고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김상배의 노래였습니다. 몇 미터 앞에 두고 방금 들으셨고 그 전에 두 곡은 이찬원의 시절이면 나상도 미운 사랑 모두 세 곡 듣고 왔습니다. 1시 49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영국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하루 전보다 3.86% 오른 배럴당 103달러 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전날 배럴당 99달러 25센트로 떨어져 지난 8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1.81% 오른 배럴당 92달러 16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6천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10분의 1가량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3년간 추석 연휴 기간에 음주운전 위반으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5,99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589건으로 10%에 달했고 이로 인해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음주운전 재범이 적발된 경우도 1,652건으로 27.6%에 달했고 5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례도 59건이나 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옥탑방에 거주하던 6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397번님이요. 경비실에서 잘 듣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일함에 감사합니다. 이웃이 떡을 가져와서 커피와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우 사연을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웃이 서로 이렇게 음식 나누고 이렇게 추석이니까 또 떡도 가져다 주시고 했나 봐요. 너무나 따뜻한 정겨운 이게 바로 명절의 풍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8397번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YTN 라디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 한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김용임의 사랑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뉴스 앤 트롯은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시 20분 최신 가요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박규빈입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6: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해지는 만큼 체온 유지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과 동해안에는 비가 시작이 되겠고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보름달을 감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정체 구간이 전 시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고속도로는 귀성길 정체에 꾸준히 이어집니다. 가장 길게 밀리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동탄에서 남사, 북천안에서 옥산, 주감휴게소에서 비룡, 옥천에서 금강까지 특히 충청권 중심으로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천안에서 만나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도 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풍세영업소에서 정안휴게소 운궁교 부근 그리고 탄천 나들목에서 논산 분기점까지 모두 앞에 45km 구간에서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목포 쪽으로는 길게 밀리는데요. 발안에서 서해대교 사이 그리고 광천에서 대천 사이 부안에서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고 휴게소에는 잠시 쉬어가려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4: 네, 경부고속도로 주간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귀성길 분위기 어떻습니까?
4: 네, 이곳 주간휴게소에는 오전부터 귀성 차량이 몰리며 종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 차 있고 내부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장시간 운전에 지칠 법도 하지만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귀성에 나선 시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5: 또 오래 걸리긴 하는데 또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친척들 뵙고 뭐 애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할 것 같아요.
4: 이곳 주간휴게소 부근 하행선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서행과 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지나 이곳 충청권에 접어들면서도 차량 흐름이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2시 기준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3시간 이상, 광주는 5시간 30분, 부산은 6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명절 기간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26곳의 유류 가격도 리터당 100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데요. 고속도로로 차량이 더 몰릴 수 있는 만큼 출발 전 예상 시간과 정체 구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휴 기간 장거리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입니다. 귀성길이 길어지면 졸음운전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운전 중 조금이라도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만큼 양보운전과 안전운전으로 따뜻하고 평안한 한가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주간휴게소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3: 이번엔 인천공항과 용산역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먼저 서지연 리포터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6: 네, 저는 인천공항 2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맹희정 캐스터는 어딘가요?
6: 네, 저는 서울 용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공항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가장 많은 출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6: 네, 추석 연휴를 해외에서 보내기 위해 이곳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전보다는 조금 한산해지긴 했지만 여행객들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휴 첫날 고향으로 향하는 대신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길을 선택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7: 저희 시댁 가족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 여행 갑니다. 너무 설레고요. 명절 때 이렇게 놀러 가는 거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명절 연휴 동안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예정입니다.
6: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출국객은 13만 2천 명으로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곳 2터미널에서만 오늘 하루 5만여 명이 넘게 출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연휴는 비교적 짧다 보니 여행객들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주말까지 연휴를 꽉 채워 떠나는가 하면 성묘나 가족 만남을 미리 마친 후 여행길에 오른 분들도 많은데요.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즐거운 추억을 안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0: 같아 보입니다. 바쁜 일상은 잠시 내려놓고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네, 이번엔 용산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요?
2: 네, 오전부터 이어진 귀성행렬에 이곳 용산역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여행 가방을 챙겨서 열차를 향하는 모습을 보니 이곳 역사 내에서도 명절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귀성객들은 가족을 생각하는 귀성객들의 표정도 한층 밝아 보입니다. 그만큼 열차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열차 전체 예매율은 83.2%를 기록했고 특히 하행선은 96%를 넘었습니다. 이미 매진된 열차라도 코레일 통해 예약 대기를 이용하면 취소표가 나왔을 때 순서에 따라 결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시간대에 표를 구하기 어렵다면 중간역에서 환승하거나 ITX 새마을과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취소표는 정해진 시간에 한꺼번에 풀리는 게 아닌 만큼 이동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자녀석과 예약 대기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대전 1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연휴 동안 오가는 길 날씨 정보 잘 확인해야겠고요.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맹희정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새롭게 부산의 명물이 된 상어 북항이 이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가 됐는데요. 오늘도 추석 연휴를 맞아 부산을 찾은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기자,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3: 네, 부산 동구 북항에 조성된 친수공원 인공수로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전해주신 대로 부산 명물 상어 북항이를 보러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인데요. 친수공원을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 측은 오늘 오전부터 만여 명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항이가 모습을 나타나기 전에는 보통 2,000명 정도가 찾는 곳인데 북항이 덕에 무려 5배나 그 수가 많아진 셈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추석 연휴를 맞아 모처럼 고향을 찾은 사람들과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북항이 소식을 듣고 직접 방문한 사람들까지 더해지면서 그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3.5m 크기의 상어 북항이는 지난 18일 이곳에서 발견돼 일주일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북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대략 15분 간격으로 인근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수로로 들어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로 난간에는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차 있는데 근처에 북항이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스마트폰에 북항이 모습을 연신 담는 등 화창한 날씨 속에 시민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항이 덕에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친수공원 주변 편의점과 카페 등은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요원들은 수로변 난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등 안전관리에 애쓰는 모습입니다. 북항이가 장기 체류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부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비상근무조를 편성했고 경비인력을 10명 증원했습니다.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당국은 추석 연휴가 끝나도 북항이가 친수공원을 떠나지 않을 경우에 구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북항이를 안전하게 수로 밖으로 내보낼 방법을 고심 중인데 구조용 보트로 그물을 천천히 끌며 북항이를 내모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1: 어젯밤 인천 오류동에 있는 화장품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서울 마곡동 옥탑방에서는 화재로 남성 한 명이 숨졌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먼저 화재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4: 네, 새까맣게 탄 건물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건물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습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오늘 낮까지 잔불이 이어지며 소방당국이 진화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인천 검단구 오류동에 있는 화장품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45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대원 189명, 장비 100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후 3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0시 50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새벽 3시쯤 대응 1단계를 해제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은 연기와 함께 탄 냄새가 서울 서남권 등으로 퍼지며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1: 네, 서울 마곡동에서는 화재로 한 명이 숨지기도 했죠.
4: 네, 주택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울 마곡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이곳에 살던 6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남성은 이곳에 홀로 거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남성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경기 고양시에 있는 사찰에서도 불이 나 인근 산림으로도 불이 번질 뻔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에 있는 사찰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찰에 있는 숙소 한 개동과 창고 한 개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확산을 우려해 헬기 등을 이용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사찰과 인근 산림으로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숙소에 있는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1: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산북동에 있는 14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불이 난 세대에 살던 60대 남성 한 명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민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민 53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충북 괴산군 중부 내륙고속도로 서울 방향 괴산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다쳐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 아래쪽에서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기보다 더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85주 연속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한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같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이 추세라면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깰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5: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값 동향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13%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85주 연속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한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같아졌습니다. 당시엔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첫째 주까지 85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85주, 즉 1년 8개월간 누적 상승률을 비교하면 상승세는 두 배 이상 더 가팔라졌습니다. 과거 상승률은 7.7% 수준이었지만 이번엔 17% 이상 수직 상승했습니다. 다만 세제 개편안 여파로 강남권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4주 연속 줄었습니다. 강남이 0.42%, 서초가 0.37%, 그리고 송파가 0.14% 하락해 하락폭은 지난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부동산원 측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된 거래가 나타났고 선호도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 정주 여권 양호 지역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등 핵심지 아파트값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 영통구는 1.09% 올라 1%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고 용인 기흥은 0.48%, 화성 동탄은 0.45% 상승했습니다. 광명도 0.4% 오르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 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배경으로 공급 부족이 꼽히고 있죠?
5: 그렇습니다. 실제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향후 공급 전망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세 차례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착공 속도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813 대책에서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착공 목표는 150만 가구를 넘습니다. 연간 27만 가구를 착공해야 하나 지난 7월까지 올해 수도권 누적 착공량은 7만 8천 가구에 그쳐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공사비와 금리 상승,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경마장 등 핵심 택지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협의가 지연되거나 주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공급 지연과 함께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수정되면서 정책 혼선이 일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둘러싼 논란이 주거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항까지 직접 나가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국은 무역 휴전 연장에도 합의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전용기에서 함께 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레드카펫이 깔린 공항 활주로에서 직접 맞이합니다. 두 정상은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팔을 만지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11년 만에 국빈 방문에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춘 겁니다. 2일차 일정은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되는데 미군 사열식과 B-2 전략폭격기 등의 축하 비행까지 화려한 의전이 계속됩니다. 이후 넉 달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양국은 일단 무역 휴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 하루 전 다시 만나 지난해 정상 간 합의로 마련된 이른바 부산 합의를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7: 중국 측이 일요일 더 큰 규모의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부산 합의를 이어가는 방안에도 열려있고 더 큰 합의를 검토하는 방안에도 열려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6: 부산 합의로 유지되어온 관세와 희토류 등을 둘러싼 무역 휴전을 이어가면서 중국이 새로 제안한 이른바 더 큰 합의가 정상회담 테이블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와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에서는 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이 우리의 AI 반도체와 제조 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차단해야 합니다. 척슈며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6: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란에 압력을 가하는 데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안보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려한 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핵심 현안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거란 기대는 크지 않다고 짚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0: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1: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모두 귀성길 하행선 중심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와 나란히 가는 42번 국도는 용인 양지사거리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이후로 여주, 서여주나들목에서 군흥교차로 사이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우회도로인 39번 국도도 평택 청북교차로 부근과 현덕교차로 부근 일대로 밀리고 있고 아산은 박미교 부근에서는 서행이고요. 다시 거산초등학교 부근 부근에서 거산리 쪽으로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들은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성산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속도가 떨어지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편인데 잠실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양방향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를 보입니다. 월릉에서 묵동 사이로 시속 20, 3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전 시간에 길게 밀렸던 동부간선도로도 이제는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월계 1교에서 상계교 사이로만 짧은 구간에서 주춤합니다. 이 밖에 현충로 동작지하차도 부근 일대로 현재 국립현충원 방안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 있는 시간이죠. 휴일 생방송 뉴스 앤 뮤직.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이번 시간 최신가요 준비하겠습니다. 80s의 Bad 첫 곡으로 듣고 옵니다.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FM94.5MHz ITN 라디오입니다. 뉴스앤뮤직, 2시 뉴스앤뮤직 문 열었습니다. 뉴스와 음악을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오늘 휴일이어서 4시 20분 ITN 라디오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 보내시면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2시 뉴스앤뮤직은 최신가요 준비하고 있어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YTN 라디오 앱으로 스마트폰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돼요.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3641번님이요. 저는 고속버스 승무원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마다 귀성객들로 북적북적거리고 버스들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전국 각지 고속도로 위에서 운행 중인 중앙고속 승무사원들 모두 안전운행하시고요. 차가 막혀도 즐겁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아, 맞네요. 맞네요. 이렇게 승객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연휴, 이런 명절 때 오히려 본인의 일터에서의 역할이 더 바빠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맞네요. 우리 3641번님 포함해서 이제 고속버스 승무원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기사님들, 뭐 국도 이런 데 일반 대중교통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소보다 승객 손님이 없을 순 있겠지만 그 외에 이렇게 버스, 고속버스, 뭐 KTX 그죠? 이런 곳은 훨씬 더 바빠지시네요. 이번 명절에도 어쩌면 이런 분들은 고향을 못 가보실 수도 있네요. 일하시느라.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런 분들 덕분에 이동하시는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또 안전하게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거니까 이분들의 노고를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3641번님의 말씀처럼 도로 위에서 운전하셔야 되는 분들, 우리 기사님들 포함해서 또 개인적으로 고향 가시는 분들 진짜 안전운전,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최신가요라고 말씀드렸죠? 세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즈나의 삐, 베이비몬스터의 춤, 뉴진스의 하이보이 세 곡 갑니다.

세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뉴진스의 하이보이였고요. 그 전에 두 곡은 이즈나의 삐입, 베이비몬스터의 춤, 이렇게 하이보이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지금 시각은 2시 36분인데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찾아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김 대행은 캠페인을 마친 뒤 헬기에 탑승해 경부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연휴가 지난해에 비해 짧아 고속도로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량이 하루 평균 605만여 대로 지난해 541만여 대보다 11.8% 늘어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추석 당일에는 684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가 올해는 여름에도 서울에서 이례적으로 많이 검출돼 추석 연휴 음식물 섭취와 위생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노로바이러스 검출 건수가 1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두 건의 약 70.5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검출 건수도 345건으로 지난해 연간 242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연구원이 실시한 마이러스성 식중독 검사는 3,575건으로 지난해 한 해 검사 건수 3,038건보다 많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생계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국민이 법적 처리 기한을 넘겨 기다린 사례가 3년간 2,500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2023년부터 25년까지 실시된 정부 합동감사 자료를 분석했더니 검사 대상 11개 시도 가운데 10개 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결정이 법적 기한을 넘긴 사례가 최소 2,53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1652번님도 한가위 추석 명절 연휴 첫날입니다. 가을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았다는 절기 추분이 지나가서 섭섭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제죠. 어제가 23일 추분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 그 이후부터는 점점 밤의 길이가 길어진 거죠. 오늘 밤은 조금 더 길어졌겠네요. 그죠? 지겠네요. 예, 오늘부터 해서 쭉 이렇게 추석 연휴 동안. 그러네요. 이제 점점 가을 깊이 들어가고 있고 곧 또 겨울이 오겠죠. 저는 올해 여름은 진짜 더웠잖아요. 역대급 극한 더위 막 40도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덥기는 작년보다 더 더웠던 것 같은데 여름의 그 길이로 놓고 보면 올해는 왠지 그러니까 추석이 일러서 그런 걸까요? 뭔가 가을이 좀 빨리 찾아온 듯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9월이 딱 바뀌면서 아침 저녁으로 확실히 기온이 떨어진 게 느껴졌고 좀 선선함이 좀 빨리 찾아오지 않았나 작년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도 추석에 이렇게 이동하기에는 지금 날씨가 괜찮아서 근데 또 추석 연휴 기간에 비 소식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날씨 잘 참고해서 이동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최신가요 세 곡 보내드릴 텐데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위키드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우드 유스의 베이비 페이스 이어가겠습니다.

세 곡이었습니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노래부터 들었습니다. 위키드 가장 먼저 들으셨고요.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방금 들으신 곡 오드유스의 베이비 페이스였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지금 시각은 2시 49분인데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여자 농구 대표팀이 인도네시아를 제압하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준결승에 안착했습니다. 박수호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여자 농구 대표팀은 오늘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를 101대 59로 꺾고 완승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내일 열리는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준결승전 상대는 오늘 열리는 몽골과 중국 경기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프로축구 K리그 1 인천 유나이티드가 파이널 A 진입의 갈림길에서 강원 FC와 내줄 수 없는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인천과 강원은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하나은행 K리그 1 2026 22라운드 순연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애초 8월 8일에 예정됐지만 강원의 2026 2027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일정 때문에 이번 달 27일로 변경됐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616번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말 가을이 좀 일찍 찾아온 것 같아요. 한낮 땡볕만 피하면 날씨 너무 쾌적해요. 근데 이 시간 박기빈 아나운서라니 딴짓하다가 라디오 켜기를 잘했네요. 퇴근할 때까지 신세 좀 질게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신세라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휴일에도 마이텐 라디오 애청해 주시니까 저희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더운 땡볕 같은 여름을 지나고 맞이하는 이 가을이 너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그런 명절이니까요. 이번 명절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요. 다른 때보다 조금 짧은 것 같긴 한데 연휴가 그만큼 알차게 보내시고 건강하게 또 이동하실 때 안전하게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앤뮤직 3시 20분에 또 이어갈 텐데요. 이번 시간은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이 한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저는 잠시 후 30분 후에 다시 옵니다. 박기빈입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 주세요. 운전 중엔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졸릴 땐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향 가는 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울의 하늘은 다소 흐린 편인데 추석 당일인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한가위 둥근 보름달 구경은 어렵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고속도로들 고향 가는 길 하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현재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도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언양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도 발생을 해서 이 부근에서 밀리고요. 활천 부근과 경주 부근,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로도 서울 쪽으로도 밀리고 있고 반대편 부산 가는 길도 잠원에서 반포, 신갈 부근과 남사진이 북천안에서 옥산, 다시 옥산 하이패스 부근과 신탄진에서 대전터널까지 밀립니다. 옥천에서 금강 사이와 금호에서 북대구 사이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위에 3차로 추돌 사고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오늘 폼 미쳤다
7: 미쳤다
8: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9: 미쳤다 우와 우와 야.
10: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0: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첫날 YTN 24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항까지 직접 나가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았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국은 무역휴전 연장에도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전용기에서 함께 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레드카펫이 깔린 공항 활주로에서 직접 맞이합니다. 두 정상은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팔을 만지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11년 만에 국빈 방문에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춘 겁니다. 2일차 일정은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되는데 미군 사열식과 B-2 전략폭격기 등의 축하 비행까지 화려한 의전이 계속됩니다. 이후 넉 달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양국은 일단 무역휴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 하루 전 다시 만나 지난해 정상 간 합의로 마련된 이른바 부산 합의를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4: 중국 측이 일요일 더 큰 규모의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부산 합의를 이어가는 방안에도 열려있고 더 큰 합의를 검토하는 방안에도 열려있습니다. 미 재무장관입니다.
3: 부산 합의로 유지되어온 관세와 희토류 등을 둘러싼 무역 휴전을 이어가면서 중국이 새로 제안한 이른바 더 큰 합의가 정상회담 테이블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와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에서는 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이 우리의 AI 반도체와 제조 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차단해야 합니다. 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3: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란에 압력을 가하는데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안보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려한 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핵심 현안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거란 기대는 크지 않다고 짚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장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면서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시 주석과 펑여사를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방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고 지금은 위대한 순간이라며 시 주석과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구금된 미국 시민 2명의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국계 미국인 여우린 천과 미얀마계 미국인 민진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이 요청을 수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적으로 내세울 성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순방국인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정상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건 16년 만인데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공급망과 첨단 산업 그리고 K-콘텐츠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한현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레드카펫이 깔린 멕시코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군복 차림에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멕시코 정부 측 환영 인사들과 악수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초청으로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겁니다. 우리 정상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건 16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차풀테펙공원 애국영웅탕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대통령궁인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0: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투자 확대 방안을 담은 MOU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문으로 기대되는 3대 핵심 성과로 실질 공급망 협력, 첨단 미래 산업 공조, 그리고 문화 외교 지평 확대를 꼽았습니다. 우선 인구 1억 3천만 명, 중남미 1위 교역 투자 대상국인 멕시코와 공급망 협력을 다지고 원유 등 천연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AI 디지털 시장과 항공, 우주 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 기틀을 다지고 멕시코의 군 현대화 사업에 발맞춰 K-방산 진출 가능성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최대 K-팝 시장이자 K-푸드, 뷰티 1위 수입국인 멕시코를 전초기지 삼아 콘텐츠 공동 제작과 인프라 구축 등 문화 외교 협력도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1: 청와대는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고 공동 번영을 향한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YTN 한현입니다.
2: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전쟁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생포된 포로들인데 이들의 한국 행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3: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를 제때 막지 못해 전쟁이 확산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으로 주변 국가들은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과 드론 역량 발전을 알게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도 큰 손실을 입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병력을 화폐처럼 이용하고 대가를 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북한에선 희생자들을 기렸는데 미친 짓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3: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우리나라로 보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4: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명은 포로로 잡히게 된다는 것을 깨닫자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3: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한적인 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양측 모두 곡물과 에너지와 관련된 일부 제한적 휴전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3: 러시아 외무장관은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달성해야 할 목표는 휴전 합의가 아닌 전쟁을 확실히 끝낼 장기적 협정이라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키이우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 송환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다른 나라 전쟁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된 건 전례 없는 일이어서 앞으로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우리 정부도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송환됐다는 걸 사실상 확인했군요.
5: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도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를 인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고 그동안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 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 역시 청와대와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의 이런 입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제 송환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만나고 왔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주장해왔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양국이 6월쯤 송환에 합의했고 3, 4일 전 송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전쟁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된 건 전례 없는 일이어서 앞으로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가 예상됩니다.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노력해온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들 포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왔는데요. 적대적 이익국가론을 주장해온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포로들은 북한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나올 경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2: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상은 미국 동부 시간 23일 밤 11시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북한에서는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인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참석해 오는 28일 오전 연단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란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의 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무력 충돌 중인 예멘 후티 반군은 미국이 사우디를 지원할 경우 미국 자산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6: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과 전쟁 중인 상황을 거론하면서 자국민을 테러 희생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단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했을 뿐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미국의 힘과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7: 우리 국민을 위협하면 그들이 더욱 단결하고 강해질 거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6: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미국 측과 회동한 이란 대표단은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종전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조건에는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과 공격 중단, 미 해군의 이란 해상 봉쇄 해제, 동결된 이란 자산 반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정부군을 상대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후티 반군은 미국을 향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국이 함대를 동원해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제하려 든다면 이에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이 사우디를 돕는다면 영내 미국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타격 목표로 간주하겠다며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 중동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엔 총회 기간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장기간 중동 지역 작전에 투입됐던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기함으로 하는 항공모함 전단에서 임무 수행 기간 승조원 8명이 자살을 기도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홍카오 미 해군 장관 대행이 미 상원 군사위 소속 키어스틴 진리 브랜드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 작전 배치 후 링컨 항모 전단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링컨함은 9개월 넘게 중동에 배치돼 이란 전쟁 관련 작전을 수행하면서 장기 배치 논란을 낳았습니다.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설보다 추석 연휴에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6년 동안 명절 연휴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모두 195건으로 이로 인해 11명이 숨지고 15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에는 교통사고 102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93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등으로 인한 전방 주시태만이 113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6천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0: 가운데 10분의 1가량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3년간 추석 연휴 기간에 음주운전 위반으로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5,90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500건이 넘어서 110%에 달했고, 이로 인해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찾아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량이 하루 평균 605만여 대로 지난해 541만여 대보다 11.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추석 당일에는 684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분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YTN FM.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정체가 전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명절 연휴답게 여전히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100km 구간 밀렸던 경부고속도로는 현재 61km 구간에서 차량이 정체가 되는데요. 북천안에서 옥산, 옥천에서 금강 사이 정체가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57km 구간이 밀립니다.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당진에서 서산, 부안에서 줄포 사이에 교통량이 몰려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역시 강릉 쪽으로 경기권에서는 21km 구간, 강원권에서는 28km 구간 주춤한데, 경기권에서는 호법에서 여주 사이, 강원권에서는 동둔내 하이패스에서 평창 휴게소 사이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이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정체가 꾸준합니다. 양평에서 창원 가는데 여주에서 감고, 중앙탑 하이패스에서 충주, 장현터널에서 연풍터널과 문경세제터널에서 문경휴게소 사이로 모두 앞에 48km 구간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이 밖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양양 쪽으로 남양주금소에서 서종,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사이로 28km 구간 더디게 이동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 박규빈입니다. 추석 연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인데요. 한낮에는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도 한낮에 서울 28도, 창원 30도 정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예년 기온보다 높은 거거든요. 근데 현재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또 명절 앞두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안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까지 확대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 추석 보름달 못 볼 것 같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래도 구름 위에 달이 있을 거 생각하시면서 소원은 꼭 비시길 바랍니다. 조용필의 Feeling of You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문 열었습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보내드리는 YTN 라디오의 휴일 생방송 프로그램이죠. 뉴스 앤 뮤직.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YTN 라디오는 뉴스 앤 뮤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디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동하시는 분들은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도로가 좀 막히죠. 오히려 막힐 때 이렇게 접촉사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 약간 속도 안 맞으면 살짝 이렇게 닿을 수 있어가지고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고요. 좀 여유있게 마음 여유있게 먹고 도로 위에서는 좀 편안한 상태로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6019번님 오후에만 들어오면 정겨운 귀빈님 목소리 추석 명절 잘 보내라고 인사하러 왔다가 갑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사 남겨주셨는데 6019번님도 추석 명절 풍성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120번님은요. 유익한 정보 뉴스앤뮤직 함께하면서 라떼 한잔 하고 있어요. 가을이 되니까 딱 요즘 같은 날씨에 선선한 바람도 불고 오늘은 또 약간 좀 흐리죠? 따뜻한 라떼가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뭐 0120번님이 따뜻한 거 마시고 계실지 찬 거, 얼음 들어간 거 마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라떼 한 잔, 그 부드러운 커피 향 막 나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동하시면서 사연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듣고 싶으신 노래 알려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클래식화의 She Is, 자우림의 Something Good 두 곡 듣고 옵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클래식화의 She is 먼저 들으셨고 방금 들으신 곡 자우림의 Something Good이었습니다. 두 곡 듣고 왔고요. 3시 뉴스의 뮤직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 3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북한군 포로 2명이 3-4일 전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지만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 관계 등 국익을 고려해 관련 사실의 공개를 자제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송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지난 6월쯤으로 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 우리 외교당국과 고위 당국자 사이에 포로 송환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상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밤 11시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북한에서는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인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참석해 오는 28일 오전에 연단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부상의 뉴욕 방문을 계기로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사인데 대체로 외교가에선 북미 접촉 가능성은 크지 않고 전과 다른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찰에 있는 숙소 한 개동과 창고 한 개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확산을 우려해 헬기 등을 이용해 진화작업을 벌여 1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은 사찰과 인근 산림으로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숙소에 있는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071번님, 인천 계산동에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제 고향은 꼬막으로 유명한 전남 보성군 벌교입니다. 남들은 고향 간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못 갑니다. 산에 가서 힐링하고 알밤 떨어져 있어서 주워서 한 입 먹었는데요. 고향 생각이 나네요. 고향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쵸. 생각이 이렇게 명절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죠. 늘 마음속에 계시고 종종 떠오르긴 하지만 꼭 이럴 때 온 가족이 모이는 이런 명절이 되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얼마나 그리우실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고향에 못 가시지만 그래도 예전 추억 많이 생각하시면서 이 추석을, 추석 연휴를 좀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8761번님은 도로 위에 차 안에 있습니다. 졸릴 것 같은 흐린 날씨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해요. 켄트비블루의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오늘 날이 흐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막 맑고 쨍쨍하고 그런 가을 날씨는 아닐 것 같고 흐리고 뭐 비 소식도 있고 그래요. 오늘도 구름이 많습니다. 그렇죠. 운전 오래 하시면 잠드실 수 있죠. 여러분 잠 깨셔야 됩니다. 졸음운전 진짜 큰일 납니다. 휴게소 반드시 들러

캔터비 블루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방금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넬의 땡큐였습니다. 3시 47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각종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회 운영에 대해 F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승민 회장은 오늘 일본 나고야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대회 운영에 관한 질문에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느낄 거라며 초반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숙소, 수송배차, 훈련 환경 등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낙제점을 줄만하다고 쓴소리했습니다. 이어 선수와 임원 등으로 참가한 다른 국제대회와 비교해달라는 질문에는 ABC 등급을 매기자면 F급이라며 선수 경기장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쓴소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1위로 8강에 오르며 험난한 대진표를 피한 우리나라 23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이 베트남을 상대로 준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23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은 내일 오후 7시 30분부터 일본 나고야시 미즈호 공원 럭비 경기장에서 베트남과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앞서 조별리그 D조에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연파하고 이전 전승으로 조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대표팀은 우승 후보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이 버티고 있는 반대편 가시밭길 대진을 피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849번님이요. 아름다운 코스모스 사진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가을이네요. 네, 코스모스 꽃 너무 예쁩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못 보시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파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이 보이고 코스모스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9849번님도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동물원에 우리가 세상에 길들기 시작한 후부터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4시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올게요. 박기빈입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늦더위가 나타나면서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은데 내일과 모레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귀성길, 귀경길 이동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목포 쪽으로 이동하는 길 계속해서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당진에서 서산 사이와 동서천에서 대명터널 사이 밀리고 있는데요. 군산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부안에서 줄포 사이도 다시금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양재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신갈부근과 북천안에서 옥산 사이, 그리고 옥천에서 금강 사이 사이로 밀립니다. 활천북은 1차로에서도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고장차 지점 앞두고 주춤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 진안 지점 1차로 추돌 사고가 있고요. 이 뒤쪽으로 서강대교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살아있는 있는 방송 YTN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공항에서 영접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0: 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축하 세웠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진행됩니다.
1: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3, 4일 전 한국으로 송환됐고 송환이 합의된 건 지난 6월쯤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관련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0: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상승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같아졌습니다. 다만 누적 상승률을 비교하면 오름폭은 2배 이상 가팔라졌습니다.
1: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객들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인파도 오늘 하루만 13만 2천 명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휴일 오후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첫 소식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내외를 직접 영접하는 특급 의전에 나섰죠. 그러면서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축하세웠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희준 기자,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공항에 나가서 영접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눈에 띄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한 것은 2016년 4월 해안보 정상회의 이후 약 10년 만이고 두 정상 간 만남은 지난 5월 베이징 회담 뒤 넉 달 만인데요. 시 주석 내외가 전용기로 워싱턴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나서 따뜻하게 영접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 주석과 폭리위안 여사가 워싱턴에 도착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방문이라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지금은 위대한 순간이라며 한껏 축하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과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미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면서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표시했습니다. 중간선거를 40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무역전쟁 휴전을 이어가고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챙겨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석이 깔린 행보로 보입니다.
0: 네, 미국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도 전해진 게 있습니까?
2: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공항 도착 당시 시 주석의 발언을 따로 전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시 주석의 서면 연설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서면 연설에서 중국과 미국은 모두 위대한 국가이며 중국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은 협력을 우선하고 경쟁은 정도가 있게 해야 하며 이견은 통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면서 평화를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두 나라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중국의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같은 양국 관계 전략적 안정을 역설하면서도 타이완과 인권 문제 등 이른바 4대 레드라인은 도전해서 안 된다는 경고의 논평을 싣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0: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항까지 직접 나가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맞이했습니다.
1: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국은 무역협정 연장에도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전용기에서 함께 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레드카펫이 깔린 공항 활주로에서 직접 맞이합니다. 두 정상은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팔을 만지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11년 만에 국빈 방문에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춘 겁니다. 2일차 일정은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되는데 미군 사열식과 B-2 전략폭격기 등의 축하 비행까지 화려한 의전이 계속됩니다. 이후 넉 달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양국은 일단 무역 휴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 하루 전 다시 만나 지난해 정상 간 합의로 마련된 이른바 부산 합의를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4: 중국 측이 일요일 더 큰 규모의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미 재무장관.

0: 우리는 부산 합의를 이어가는 방안에도 열려 있고 더큰 합의를 검토하는 방안에도 열려 있습니다.
1: 부산 합의로 유지되어온 관세와 희토류 등을 둘러싼 무역 휴전을 이어가면서 중국이 새로 제안한 이른바 더큰 합의가 정상회담 테이블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와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에서는 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이 우리의 AI 반도체와 제조 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차단해야 합니다. 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1: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란에 압력을 가하는 데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안보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려한 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핵심 현안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거란 기대는 크지 않다고 짚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네, 우리와 직접 연관된 소식도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전쟁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힌 겁니다.
3: 러시아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생포된 포로들인데 이들의 한국행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를 제때 막지 못해 전쟁이 확산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으로 주변 국가들은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과 드론 역량 발전을 알게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도 큰 손실을 입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병력을 화폐처럼 이용하고 대가를 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북한에선 희생자들을 기렸는데 미친 짓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4: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우리나라로 보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0: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명은 포로로 잡히게 된다는 것을 깨닫자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4: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한적인 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양측 모두 곡물과 에너지와 관련된 일부 제한적 휴전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4: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달성해야 할 목표는 휴전 합의가 아닌 전쟁을 확실히 끝낼 장기적 협정이라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키이우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관련 국가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순방국인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3: 우리 정상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건 16년 만인데요. 중남미 최대 교육국인 멕시코와 공급망, 첨단 산업, 그리고 K-콘텐츠 협력을 대폭 강화할 걸로 기대됩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한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레드카펫이 깔린 멕시코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군복 차림에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멕시코 정부 측 환영 인사들과 악수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초청으로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겁니다. 우리 정상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건 16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차풀테펙 공원 애국영웅탕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대통령궁인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투자 확대 방안을 담은 MOU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문으로 기대되는 3대 핵심 성과로 실질 공급망 협력, 첨단 미래 산업 공조, 그리고 문화 외교 지평 확대를 꼽았습니다.

0: 우선 인구 1억 3천만 명, 중남미 1위 교역 투자 대상국인 멕시코와 공급망 협력을 다지고 원유 등 천연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AI 디지털 시장과 항공, 우주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 기틀을 다지고 멕시코의 군 현대화 사업에 발맞춰 K-방산 진출 가능성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최대 K-POP 시장이자 K-푸드, 뷰티 1위 수입국인 멕시코를 전초기지 삼아 콘텐츠 공동 제작과 인프라 구축 등 문화 외교 협력도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1: 청와대는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고 공동 번영을 향한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YTN 한현입니다.

0: 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에는 고향을 찾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 곳곳에 정체가 이어지면서 휴게소도 북적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수 기자.
2: 네, 경부고속도로 주감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기자 뒤쪽으로도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까지 딱 보일 정도로 사람이 많은 게 느껴지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네, 이곳 주간휴게소에는 오전부터 귀성 차량이 몰리며 종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 차 있고 내부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장시간 운전에 지칠 법도 하지만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귀성에 나선 시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3: 또 오래 걸리긴 하는데 또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친척들 뵙고 뭐 애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할 것 같아요.
2: 이곳 주간휴게소 부근 하행선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서행과 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지나 이곳 충청권에 접어들어서도 차량 흐름이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4시 기준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 40분, 광주는 4시간 30분, 부산은 5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명절 기간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26곳의 유류 가격도 리터당 100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로 차량이 더 몰릴 수 있는 만큼 출발 전 예상 시간과 정체 구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휴 기간 장거리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입니다. 귀성길이 길어지면 졸음운전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운전 중 조금이라도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만큼 양보운전과 안전운전으로 따뜻하고 평안한 한가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주감휴게소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0: 네, 북적이는 휴게소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인천공항 그리고 용산역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맹희정 캐스터 어디 나가 있습니까?
4: 네, 저는 서울 용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이번엔 서지현 리포터 지금 어디입니까?
4: 네, 저는 인천공항 2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먼저 용산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지금 뒤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요.
4: 네, 오후까지 이어지는 귀성행렬에 역사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열차 출발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부터 서로의 짐을 챙겨주며 함께 이동하는 모습까지 정겨움이 가득한데요. 오랜만에 가는 고향을 생각해서인지 귀성객들의 표정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요즘 이렇게 귀성객이 몰리면서 열차표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열차 전체 예매율은 83.2%를 기록했고요. 특히 하행선은 96%를 넘었습니다. 이미 매진된 열차라도 코레일 통해 예약대기를 이용하면 취소표가 나왔을 때 순서에 따라 결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시간대에 표를 구하기 어렵다면 중간역에서 환승하거나 ITX 새마을과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취소표는 정해진 시간에 한꺼번에 풀리는 게 아닌 만큼 이동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자녀석과 예약 대기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추석

0: 오늘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며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대구 1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연휴 동안 오가는 길 날씨 정보 잘 확인해야겠고요.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뉴스 아이들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5: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6: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7: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6: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7: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6: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8: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향 가는 길 정체 구간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소 휴일에 비해서는 정체가 두드러지는 편이고요. 게다가 곳곳에 사고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이제 49km 구간에서 밀리는데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송악에서 서산, 동서천에서 대명터널 사이 밀리고 있고요. 군산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로 부안에서 줄포 사이 밀리는데요. 줄포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여주 부근 일대로 이제는 경기권에서는 2km 구간 정체만이 남아있는데요. 다만 강원권 진입해서는 새말 부근과 횡성휴게소에서 둔내터널에서 평창휴게소, 속사에서 진부 1터널 사이로 21km 구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를 못 간 지점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사고 지점을 지나 여의교까지 속도가 떨어지고 이후로 다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한강 다리에도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청담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남단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4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저는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는 시간이죠. 휴일 생방송 뉴스 앤 뮤직.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이번 시간 올드팝 명곡 준비하겠습니다. 아바의 댄싱 퀸으로 시작합니다.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결혼,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함께
0: 만들어갑니다.
1: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의 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의 드피아.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5: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4시 뉴스앤뮤직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예, 오늘 휴일이죠. 그래서 4시 20분에도 뉴스앤뮤직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 준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신청곡도 받습니다. 이번 시간은 올드팝 명곡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올드팝하고 그리고 또 이동길에 편안하게 차 안에서 들으시기 좋은 곡 중에 또 이런 팝 명곡들이 괜찮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도 예전에 많이 들으셨던 곡들 생각나시면 신청해 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에 글 남기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두 곡 가겠습니다. 비틀스의 Yesterday 먼저 들려드리고요. 퀸의 Love of My Life 듣고 오시죠.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퀸의 Love of My Life였고요. 그 전에는 비틀스의 Yesterday였습니다. 4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지금 시각은 4시 35분인데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치켜세운 내용이 담긴 영상을 중국 관

인형 매체들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했습니다. 중국 CCTV 온라인 플랫폼은 어제 세계 최대 부호인 머스크 CEO의 단독 인터뷰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영상에서 시 주석은 뛰어난 지도자인 것 같다며 그의 재임 기간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이라며 중국에 가보면 매년 심지어 한 해 안에도 얼마나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지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석교동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아리랑이 3분기 누적 전 세계 투어 매출 1위에 올랐다고 빅히트 뮤직이 밝혔습니다. 올해 4월 시작된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아리랑은 38회 공연에 231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 매출 약 6,370억 원으로 이 기간 진행된 전 세계 투어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2일 공연산업 전문 매체 폴스타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8월 12일까지의 투어별 누적 티켓 매출액을 발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번 투어에서 가장 많은 티켓이 판매된 도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지난 5월 4회 공연을 열어 24만 5천여 명을 동원했고 약 911억 원의 티켓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예. 나흘간 이어지는 연휴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동을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뭐 이제 출발하거나 고향 가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차 안에서 이동하실 때 편안하게 와이텐 라디오 뉴스도 들으시고 음악도 감상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더 이어드릴게요. F.R. 데이비드의 Words 들으시고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두 곡 갑니다.

애플 데이비드의 Was 먼저 들으셨고요. 비지스의 How Did Miss Your Love 방금 들으셨습니다. 4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연휴 첫날인 오늘

서울역을 방문해 추석 수송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올해가 고속철도 통합을 이룬 후 맞이하는 첫 명절이라며 귀성객 수송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통합을 통해 좌석이 대규모로 추가 공급되고 예매 발매 서비스도 대폭 개선되며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간 중동지역 작전에 투입됐던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기함으로 하는 항공모함 전단에서 임무 수행 기간 승조원 8명이 자살을 기도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홍카오 미 해군 장관 대행이 미 상원 군사위 소속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 작전 배치 후 링컨 항모 전단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링컨함을 비롯해 항모 비행단, 호위 구축함 등 항모 전단 전체에서 발생한 자살 기도 건수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 기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고 카오 대행은 설명했습니다. 영부인 저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타짜, 벨제부의 노래 등 경쟁작을 제치고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개봉일인 어제 13만 4천여 명이 관람해 1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616번님. 중2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담당이셨는데요. 아, 조금 전에 전해 주었던 노래 두 곡이 지금 흐르는 Love My Life, Love of My Life.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저희가 퀸의 노래 말씀하시네요. 그 노래랑 라스트 크리스마스였는데 가요만 듣다가 처음 듣는 좋은 노래에 그때 처음 팝송에 입문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어요. 영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27년 전이라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원희 선생님이었는데 성이 기억이 안 납니다. 못난 제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아, 27년 전이면 그래도 선생님 성함은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노래 같은 것들 예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된 좋은 곡들 그 사람과 그 사람과의 추억 다 기억이 나죠. 올드팝 같은 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추억이 많이 떠오르셨다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 신청곡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7596번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전해드리고요. 고종선님의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콘도르 파사 이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노래 두 곡 보내면서 4시 뉴스 앤 뮤직은 마무리하고 저는 5시 20분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옵니다. 박규빈입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밤에 동해안을 시작으로 추석 당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는 만큼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가위 둥근 보름달 감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고속도로들 하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천안 눈산간 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 정체가 더 심해졌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이용해서 양평에서 창원 쪽으로, 여주에서 감고, 중앙탑 하이패스에서 충주 부근, 장현터널에서 연풍터널과 문경세제터널에서 문경휴게소, 북상주 부근 일대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현풍분기점 1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도 1km 구간이 주춤합니다. 논산 천안간고속도로도 천안에서 논산 쪽으로, 풍세영업소에서 정안 휴게소 정안교까지, 다시 탄천나들목에서 논산 분기점까지 모두 앞에 50km 구간에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아래 4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고요. 뒤쪽으로 반포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남단을 지난 지점 1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분당 수서로가 수서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을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서행이고, 올림픽대로도 동호대교에서 여의교까지 차간거리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은 114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연휴 첫날인 오늘 가장 많은 출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현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지현 리포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8: 네, 저는 인천공항 2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7: 네, 오늘이 연휴 첫날인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8: 네, 명절이면 고향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는 공항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짐가방을 든 여행객들의 발걸음은 오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다리던 추석 연휴를 해외에서 보낼 생각에 시민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오늘 하루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13만 2천 명에 달하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가장 많은 출국객이 몰리는 겁니다. 출국 여객이 가장 몰리는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는 매시간 5천 명 가까이 붐볐고요. 이곳 2터미널에서만 오늘 하루 5만여 명이 넘게 출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교적 짧은 연휴에 오늘부터 주말까지 꽉 채워 떠나는 분들이 많고요. 성묘나 가족 만남을 미리 마친 후 여행길에 오른 분들도 많습니다.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아 보이는데요. 그럼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9: 결혼 9년 차 만에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 가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0: YTN 시청자 여러분, 추석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세요.
8: 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3: 네, 이번엔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됐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도 사실상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3, 4일 전쯤 우리나라에 도착한 걸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
3: 북한군 포로
12: 지난해
3: 임신입니다.
12: 2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됐다 한 달여 만에 진행된 북한군 포로 면담 내용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는데 1년 8개월 만에 그 뜻이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소식을 알린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이나 기관 간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들을 면담했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포로가 3, 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13: 참혹한 전장에서 생사 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선택한 두 의원입니다. 청년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12: 해외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송환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내놓을 증언과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됩니다. 파병 과정과 현지 처우 등에 관한 증언을 통해 북러 간 군사 협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밝혀왔는데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은 올해 개정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남북 두 국가론을 규정했는데 자신의 헌법을 근거로 포로들의 송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쟁 포로의 경우 당사자의 자유의사나 인도주의 원칙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3: 미국에선 곧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항까지 직접 나가서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국은 무역휴전 연장에도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4: 전용기에서 함께 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레드카펫이 깔린 공항 활주로에서 직접 맞이합니다. 두 정상은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팔을 만지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11년 만에 국빈 방문에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춘 겁니다. 2일차 일정은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되는데 미군 사열식과 B-2 전략 폭격기 등의 축하 비행까지 화려한 의전이 계속됩니다. 이후 넉 달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양국은 일단 무역 휴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0: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 하루 전 다시 만나 지난해 정상 간 합의로 마련된 이른바 부산 합의를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 중국 측이 일요일 더 큰 규모의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부산 합의를 이어가는 방안에도 열려 있고 더 큰 합의를 검토하는 방안에도 열려 있습니다.
0: 부산 합의로 유지되어온 관세와 희토류 등을 둘러싼 무역 휴전을 이어가면서 중국이 새로 제안한 이른바 더 큰 합의가 정상회담 테이블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와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에서는 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이 우리 AI 반도체와 제조 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차단해야 합니다.
0: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란에 압력을 가하는 데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안보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려한 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핵심 현안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거란 기대는 크지 않다고 짚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면서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전용기로 워싱턴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시 주석과 펑 여사를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방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는 11월 10일 만료되는 미중 양국의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이른바 부산 합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 여러 개의 작은 조치들을 이어가는 대신 좀 더 큰 규모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면서 부산 합의가 내년 1월 10일까지로 연장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는데요.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부상은 쏟아지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공항을 빠져나갔고 취재진을 따돌리는 과정에선 심야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은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4: 네, 지난해도 됐는데 올해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어떤 말씀 가져오셨나요? 혹시 저 친서 가져오셨습니까? 혹시 북미 대화 관련해서 입장 있으신지요?
3: 지난해 한국 취재진을 향해 도덕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올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5: 대한민국 정부랑도 혹시 좀 접촉 계획이 있으신가요?
6: 저희 지난해 도덕이 없다고 혼났어. 혹시 말씀 있으신가요?
3: 김 부상의 차량에 취재진이 따라붙자 북한 측 차량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것도 모자라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취재진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심야 추격전이 벌어졌고 당황한 북측 차량은 엉뚱한 길로 둘러가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도착한 김선경 부상은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 쿠바,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측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김 부상의 뉴욕 방문을 계기로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부상은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한 이후 오는 28일 오전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5: 북한이 올 한 해 급변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판단과 핵 보유 의지를 국제사회 앞에서 어떻게 피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한미와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북한은 핵 보유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또 성능을 개량한 방사포 시험사격 사실을 공개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김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뉴욕에서 만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절대 불변할 핵 보유 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한다고 밝힌 겁니다. 한미일이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를 내세워 시대착오적인 대결적인 본색을 다시 드러냈다며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핵은 국가 주권의 핵심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열창할수록 핵 보유의 정당성과 강화 명분만을 깔아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비핵화 의제를 배제하고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협상의 험로가 예상됩니다.
8: 북미 양자 회담으로 가지만 북미가 서로 서로 만나고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진전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한국이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7: 추석을 앞두고 딸 주혜와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국방력 강화를 독려했습니다.
9: 단합된 힘으로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계속적인 비핵화 혁신을 안아옴으로써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 불가침적인 주권 안전을 보유하고
7: 북한은 또 성능을 개량한 240mm 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 능력을 남북 국경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히는 등 대남 강경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건희입니다.
10: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 인천 검단구 오류동에 있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대원 189명, 장비 100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오늘 낮 1시 5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6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낮 12시 15분쯤 전북 김제시 도장동의 돈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돈사는 모두 6개 동 규모로 돼지 2,4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완활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불길이 잡히자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충북 괴산군 중부 내륙고속도로 서울 방향 괴산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이렇게 두 명이 다쳐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 아래쪽에서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 새 명물입니다. 부산 북항을 찾은 상어, 일명 북항이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친수공원 일대를 메우고 있는데요. 최근 인터넷에서는 이런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북항 상어 화면인데요. 북항에 나타난 상어를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김없이 친수공원 펜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한 명이 위험천만 펜스 안에서 헐레벌떡 도망치는 듯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남성이 상어를 보다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는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 남성이 한동안 물속을 뒤져서 휴대전화를 건져 올렸고 그제야 수로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북항에 소리 없이 찾아와서 무려 15분마다 나타난다는 상어를 보기 위한 사람들의 열정.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앞서는 상어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생닭이나 우럭을 던져줬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영상 공개된 영상의 진위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은 추석 연휴에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는 점, 또 상어 북항이 또한 보안 보호받아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상어 구경보다는 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0: 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른 시각부터 고속도로 하행선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고향에 도착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주요 고속도로는 3시 이후부터 정체가 조금씩 풀려서 현재는 충청 이남권을 중심으로만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천안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옥산휴게소에서 옥산하이패스, 옥천 휴게소에서 금강까지 모두 앞에 22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송악에서 서산, 동서천에서 대명터널과 부안에서 줄포 사이로 35km 구간 주춤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정체 많이 풀렸습니다. 강릉 쪽으로는 군포에서 부곡과 평창에서 진부 1터널 사이로 12km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한편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중부고 내륙고속도로가 가장 길게 밀리고 있는데 양평에서 창원 쪽으로 60km 구간 주춤합니다. 여주에서 감곡과 문경세제터널에서 문경휴게소, 점촌 함창에서 북상주 사이 차량이 심한 편이고요. 현풍분기점 1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안진터널 한 1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근에서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and music for weekend.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5시 뉴스 앤 뮤직 박규빈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도 어느덧 저녁을 향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고향 가셨겠네요. 어디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실까요? 이번 시간에도 뉴스와 음악을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어떤가? 나는 이곳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풍경은 어떤가? 아, 차는 많이 막히나? 이런 것들 뉴스 그때그때 들으시면서 좀 파악해보시고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주세요.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시면 됩니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Days Are Numbers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3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5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뉴스와 음악을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 저희가 또 올드팝 명곡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장르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신청곡 보내주세요. 가을 저녁을 향하고 있는 시간이고, 고향을 향해 가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담긴 노래들을, 듣고 싶으신 노래들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대에 이런 옛 명곡들, 올드팝, 팝송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겠습니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Barry Manilow, Can't Smile Without You 전해드리고요. Brad의 Make It With You 두 곡 갑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매니 매닐로우 노래 먼저 들었어요. Can't Smile Without You 먼저 들으셨고 방금 들으신 곡 브래드의 Make It With You 였습니다. 5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35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의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기반과 공급망이 한국의 배터리, 전기차 부품 경쟁력과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내고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멕시코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멕시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고 특히 전기차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멕시코 자유무역 협정 FTA 협상 재개와 사회보장 협정 체결 추진, 투자 보호 메커니즘

좀 강화가 필요하다며 더 지속 가능하고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여자 농구 대표팀이 인도네시아를 크게 이기고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를 101대 59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농구 종목이 처음 열린 1974년 테헤란 대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4강 무대를 밟았습니다. 남자 대표팀에 이어 12년 만에 동반 금메달을 노리는 여자 농구는 내일 준결승에서 중국과 만납니다.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서울보다 추석 연휴에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6년 동안 명절 연휴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모두 195건으로 이로 인해 11명이 숨지고 15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에는 교통사고 102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93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평균 사망자 수로 보면 추석 연휴 때가 설 연휴보다 5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등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이 113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2831번님이요. 추석이라 그런지 선곡이 너무 좋아서 저도 부탁드려봅니다. 쩌니의 오픈 암스 신청하셨네요. 예, 그렇죠. 예, 추석이라 아마 저희가 어떤 곡을 보내드려도 기분 좋게 들으실 것 같고요. 명절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이동길에 들으실 테니까 저희가 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실 음악을 또 보내드리고 있고 이렇게 2831번님처럼 또 좋은 곡을 여러분이 선곡을 신청을 해주시니까 두루두루 노래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바로 전해드릴게요. 전희의 Open Arms 전해드리고요. 잭슨5의 I Want You Back, 고고스의 Vacation까지 세 곡 이어갑니다.

모두 세 곡 들었습니다. 오픈함수 전희의 곡부터 전해드렸고요. 잭슨5의 I Want You Back, Go Go's Vacation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48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6천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10분의 1가량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3년간 추석 연휴 기간에 음주운전 위반으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5,99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589건으로 10%에 달했고 이로 인해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음주운전 재범이 적발된 경우도 1,652건으로 27.6%에 달했고 5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례도 59건이나 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식당에 페인트 등을 뿌리고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경기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중식당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페인트 등을 뿌리고 집기류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농약이 든 병으로 추정되는 물건 등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당 주인은 가게 상호가 중국 대표 인사 이름과 같아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이라고 보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악의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사이에 45만 명가량이 더위로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인근 동태평양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전 세계의 이상 기후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미국 시카고대 기후영향연구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엘니뇨로 인한 온열질환자 사망자가 45만 1,000명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어느덧 저녁이 됐네요. 예, 저녁이 됐습니다. 9849번님. 오늘 가족들과 밖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신 것 같아요. 코스모스가 쫙 피어있는 곳에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풍경이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그런 사진이었네요. 저도 마음이 되게 행복해지는 사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5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하겠습니다. 6시 20분에도 뉴스앤뮤직이 이어질 텐데 예, 오늘 저녁에는 양수진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지요. 오늘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추석 연휴 즐겁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데이비 보이의 Let's Dance 5시 뉴스의 뮤직 끝곡으로 전하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에 참여해 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 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바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동안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으로 차츰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주말 새벽이면 그치겠지만 남부와 제주는 일요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보름달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오늘 귀성 방향의 정체가 가장 극심한데요. 전 6시를 가까이 하면서 하행선의 정체가 차츰 줄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당진 분기점에서 서산까지 4km 구간과 동서천 분기점에서 대명 터널까지 8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김포 요금소 5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이전 소래 터널부터 중동 나들목까지 6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서 시 주석 내외를 맞이하는 특급 의전을 한 가운데 핵심 현안에서 어떤 담판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3: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3-4일 전 한국으로 송환됐고 송환이 합의된 건 지난 6월쯤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관련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2: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같아졌습니다. 다만 누적 상승률과 비교하면 오름폭은 2배 이상 가팔라졌습니다.
3: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객들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인파도 오늘 하루만 13만 2천 명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부부를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면서 특급 의전을 했는데요. 핵심 현안에서 어떤 담판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희준 기자, 몇 시간 뒤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직접 공항에서 맞이하면서 회담 분위기를 띄웠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약 6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워싱턴 현지 시간 24일 오전 백악관에서 의장대 사열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 정상회담의 막이 오릅니다. 두 정상 간 대자는 지난 5월 베이징 회담 이후 약 넉 달 만인데요. 전용기로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항에 도착한 시 주석 내외를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영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기지에서 외국 정상을 직접 맞이한 것은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시 영국 총리를 영접한 뒤 약 64년 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특급 의전과 함께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고요. 또 화려한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중간선거를 40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첨예한 현안들에서 중국의 통 큰 양보를 얻어야 하는 만큼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2: 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중 양국이 풀어야 할 현안도 상당히 많은데요. 주요 의제들 살펴보죠.
4: 네, 먼저 관세전쟁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휴전 연장에 합의하며 전선을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부산 에이펙 계기에 회담에서 무역전쟁을 오는 11월 10일까지로 1년 연장한 바 있는데 이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미중 양국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인공지능 AI 분야도 주요 의제입니다. 최근 AI 인류 멸망론과 속도 조절론이 나온 가운데 미국은 중국과 AI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협의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여겨지는 타이완을 두고도 두 정상 간 어떤 언급이 오갈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빠진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해 시 주석에게 대이란 설득을 요청할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3: 네, 일단 미중 양국이 무역 전쟁 휴전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갈등 중인 현안을 전면 해소하는 담판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던데요.
4: 네, 그렇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이 서면 연설에서 미중 양국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견제보다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회담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협력의 메시지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첨예한 현안들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세전쟁은 일단 휴전 연장으로 시간을 벌었다지만 각종 현안에서는 여전히 이익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AI와 관련해 미국은 기술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AI 규제를 자국에 대한 견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핵심 이익인 타이완 문제에 있어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한 반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영 매체는 양국 관계의 전략적 안정을 역설하면서도 타이완과 인권 문제 등 이른바 4대 레드라인은 도전하지 말라며 경고의 논평을 싣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2: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오는 11월 10일에 만료되는 미중 양국의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이른바 부산 합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 여러 개의 작은 조치를 이어가는 대신 조금 더 큰 규모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면서 부산 합의가 내년 1월 10일까지로 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타이완이 회담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미리 점검하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타이완 연합보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국가안보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최근 회의를 열어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은 특히 중국이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를 늦추는 데 주력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가안보 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무기 판매가 지연되면 타이완의 군사력 증강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며 중국은 이를 제1도련선에서 미국의 군사적 관여를 약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0: 대통령이 북한군 전쟁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생포된 포로들인데요. 이들의 한국행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를 제때 막지 못해 전쟁이 확산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으로 주변 국가들은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과 드론 역량 발전을 알게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도 큰 손실을 입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병력을 화폐처럼 이용하고 대가를 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And they honored those
3: 북한에선 희생자들을 기리하는데 미친 짓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1: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우리나라로 보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3: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명은 포로로 잡히게 됐다는 것을 깨닫자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1: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한적인 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양측 모두 곡물과 에너지와 관련된 일부 제한적 휴전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1: 러시아 외무장관은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달성해야 할 목표는 휴전 합의가 아닌 전쟁을 확실히 끝낼 장기적 협정이라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키이우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우리 정부도 사실상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3, 4일 전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4: 그냥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
5: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됐다 한 달여 만에 진행된 북한군 포로 면담 내용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는데 1년 8개월 만에 그 뜻이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소식을 알린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이나 기관 간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들을 면담했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포로가 3, 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6: 참혹한 전장에서 생사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선택한 두 청년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5: 해외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송환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내놓을 증언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됩니다. 파병 과정과 현지 처우 등에 관한 증언을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밝혀왔는데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은 올해 개정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남북 두 국가론을 규정했는데 자신의 헌법을 근거로 포로들의 송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쟁 포로의 경우 당사자의 자유의사나 인도주의 원칙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

0: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8: 평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4: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8: 바로 평택시.
0: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0: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0: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1: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12: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교통안전 1분 터.
14: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 주세요. 운전 중엔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졸릴 땐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5: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16: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체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0: YTN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연휴 동안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전남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남에 많게는 40mm, 서울 등 강원도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귀성 귀경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이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곳곳에 정체가 극심했는데요. 저녁 6시가 지나면서 하행선의 정체가 점차 풀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만종 분기점 갓길에서 승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만종 분기점에서 남원준화대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79km 안팎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 9km 구간 밀리고 있고 옥산분기점에서 옥산하이패스까지는 8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2026년 추석 연휴 첫날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6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어느새 추석 연휴 첫날에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똑같았던 하루 일상을 마무리해나가는 시간일 텐데 오늘은 좀 다르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시든 뉴스 앤 뮤직과 함께 하루의 마무리까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정까지 좋은 음악과 함께하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연휴 첫날 함께하는 6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양희은의 가을 편지.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6: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7: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3: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5: 9월 24일 목요일 2026년 추석 연휴 첫 번째 날 6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양희은의 가을 편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늦은 밤까지 하루에 있었던 일들 뉴스로 정리해보고 편안하게 함께 들을 수 있는 음악도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두곡 이어드리고요. 이 시각 주요 뉴스들 살펴봅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아이유의 밤편지.

이소라 바람이 분다, 아이유 반편지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6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여야는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제재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식 논리대로 하면 특별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여전히 내란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무려 14번 다녀왔다고 비꼬았습니다.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욱진 외교부 글로벌 다자외교조정관은 뉴욕에서 열린 에볼라 대응 관련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장 조정관은 2014년 에볼라 사태 당시 국제사회가 함께 극복한 경험을 상기하면서 이번에도 G20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 인천 검단구 오류동에 있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대원 189명, 장비 100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은 오늘 낮 1시 50분쯤 모든 불을 껐습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6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추석 인사 반갑게 나눠주신 5265번님, 3025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253번님, 추석 연휴에도 아침에 출근하고요. 지금은 또 야간 알바를 가며 뉴스앤뮤직을 듣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추석을 못 보내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일하면서 뉴스앤뮤직 들을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내년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행복한 한과일을 보내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 연휴여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내년에는요. 우리 2253님 가족분들과 함께 시간 정말 많이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제가 동지를 해드릴 테니까 일하시는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노래 또 두 곡 전해드릴게요. 폴킴의 어제처럼, 이무진의 너의 뒤에서.

추석 연휴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오후 6시 뉴스의 뮤직.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

그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타이완이 회담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미리 점검하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완 연합부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국가안보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최근 회의를 열어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상대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설보다 추석 연휴에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6년 동안 명절 연휴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모두 195건으로 이로 인해 11명이 숨지고 15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일평균 사망자 수로 보면 추석 연휴 때가 설 연휴보다 5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등으로 인한 전방 주시 태만이 113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전방주시 잘 하시고요. 귀로 듣는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오가는 길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앤뮤직 7시 20분에 다시 시작되고요. 저는 그때 또 돌아올게요. 끝곡 전람회 취중짐담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합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7: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0: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바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동안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전남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남에 많게는 40mm, 서울 등 강원도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한가위 보름달을 감상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저녁 7시를 가까이 하면서 하행선의 정체는 점차 풀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옥산 하이패스까지는 8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청주 부근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3km 구간과 남청주 나들목에서 주감 휴게소까지 다시 2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에 서울 방면 전체적인 소통 상황은 원활해졌는데요. 다만 달래내 부근 갓길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야는 추석 연휴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재청 거부 입장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적 배후를 밝히라고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내란 협박을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2: 민주당은 추석 연휴에도 대법관 제재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밤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긴급회의에서 무엇을 했는지, 조 대법원장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떤 정치 세력과 공모하는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런 정치꾼의 행태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며 내란 옹호 정당답다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검토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식 논리라면 특별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여전히 내란 세력이 남아있다는 건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무려 14번 다녀왔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에게나 뒤집어 씌우는 정치적 낙인일 뿐이라며 북한 정권의 반동 분자와 같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제재청 요구는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삼권 분립의 뚝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냐고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우리나라 여자 기계체조 간판 여서정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도마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여서정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대회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4.483점을 받아서 라이벌인 북한의 안창욱 등을 제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도마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여서정은 8년 만에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서 다시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남자 도마 은메달리스트 여흥철 씨의 딸이기도 한 여서정은 역대 한국 여자 기계체조 선수 중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두 개 딴 선수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 사퇴엔 저격수를 자처한 한동훈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적 체급을 한층 키웠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입지를 확대하고 나아가 조기 복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의구심이 여전합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정국의 판도를 뒤흔든 건 한동훈 의원의 집요한 여론전이었습니다. 불법 수사자료 유출이란 민주당의 맞불 프레임에 밀리지 않으면서 기자회견과 SNS 공세를 바탕으로 대여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4: 오빠 독약 로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짓을 벌인 사람이 대한민국 전의부의 무소속 장관이 되는 것을 맡겠습니다.
3: 그 결과 낙마 공신에 등극했지만 무소속이란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당이라는 원내 울타리 없이 거둔 성과이다 보니 정당 차원의 조직적 뒷받침이 부족했고 이를 발판으로 무언가를 도모하기도 어려운 외로운 싸움이었다는 평가도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친정인 국민의힘 복당 여부에 향후 운신의 폭이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 분위기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한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보여준 직설적인 화법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데다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갈라선 장동혁 지도부의 견제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5: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입니다.
3: 일각에선 신당 창당 제언도 나오지만 이른바 친한계 원내 의원들이 탈당까지 감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 의원은 이런 기류 속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추석 선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손편지를 돌리며 구애에 나섰습니다.
7: 일종의 스킨십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8: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뭐 직접 또 이렇게 친필로 상당히 정성껏 그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3: 장동혁 지도부의 벽을 당장 정면으로 넘긴 어려운 만큼 개별 의원들과의 접점 확대를 발판으로 복당 명분을 쌓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한 의원이 화려한 개인기로 존재감을 다시 각인시켰다는 점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 리더십을 증명해 닫힌 복당의 문을 열 수 있을지가 여전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권을 잡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민주당은 좀처럼 지지율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과 당정 관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당 안팎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집권 2년 차 지방선거로 촉발된 지지율 위기 속 취임한 김민석 대표. 전당대회 과정에선 취임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0: 단결과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 우리의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0: 우리 당 지지율을 10에서 15% 올리고.
9: 하지만 꼭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다소 반등하긴 했지만 당정 지지율 모두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취임 직후 당정 소통을 강화하고 민심 악화를 불러온 부동산 세제 개편과 용해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해냈지만 개각 국면에서 거듭된 인사 논란과 법률권 내의 관계 설정 등 단기간 내 풀기 어려운 난제가 발목을 잡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입니다. 김 대표 스스로 내우외환의 상황이라고 표현한 이유인데 마냥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1: 선거의 부진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내우외환이 지지율의 하강세.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1: 그 바닥이 이제 곧 거의 임박했다.
9: 집권 1년차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정책 재조정 시기가 맞물리며 지지율이 저조하지만 반등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선 일하는 민주당을 모토로 다가올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에서 민생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계획인데 당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 취임 후 출범한 특별기구와 태스크포스가 차츰 정상 작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분열과 법률권 통합 논의에도 한층 박차를 가해 지지층 다잡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12: 지지율 위기 속에도 김민석 대표는 취임 100일 지지율 10%포인트 견인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남은 두 달 민생과 진영 통합에서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가 성패의 가늠자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법무부가 출범을 앞둔 공소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검사는 현재 검찰청 정원의 20%, 수사관은 현재 정원의 70%를 감축하기로 했는데 현 정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수사 관련 업무에선 손을 떼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맡습니다.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 수사 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초 입법 예고한 것보다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 약 80에서 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하고 공소청 출범 뒤에도 중수청 특례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도 현행 2,986명의 약 70%에 해당하는 2천여 명을 줄여 수사회 업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공소청이 기소에 주력해 수사 관련 업무에선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4: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됩니다.
15: 국무총리입니다.
14: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 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13: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예고 이후 검사 정원 유지와 부서 명칭 문제 등을 꼼꼼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소청 직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새 형사사법 체계를 이끌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등 핵심 보직이 모두 비어 출범 초기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16: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 첫날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와 돈사, 사찰 같은 곳에서 불이 나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안윤아 기자입니다.
17: 아파트 외벽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쳐 나옵니다. 새벽 5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 삼북동에 있는 14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살던 60대 남성 한 명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3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휴 첫날 갑자기 난 불로 깜짝 놀란 주민 50여 명도 대피했습니다. 인천 오류동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은 16시간 만에야 겨우 꺼졌습니다. 불도 불인데 검은 매연과 강한 탄 냄새가 바람을 타고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 관악구를 포함해 서울 서남권까지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멀리 검은 연기가 끝도 없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본사 안에서는 빨간 불길이 일렁이고 소방대원들이 진압에 나섭니다. 전북 김제시

0: 도장동 돼지 2,400여 마리를 키우는 돈사에 큰 불이 났고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에 있는 사찰에서도 불이 나 사찰 숙소 한 동과 창고 한 개동이 불에 탔습니다. YTN 안유락입니다.
1: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6천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10분의 1가량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에 음주운전 위반으로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5,99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589건으로 10%에 달했고요. 이로 인해서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85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같아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 자료를 보면은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0.13%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오름세는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5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첫째 주까지 역대 최장인 85주 연속 상승과 같은 수준입니다. 85주, 그러니까 1년 8개월 동안의 누적 상승률을 비교하면은 과거의 상승률은 7.7%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17%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 문제는 매매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인데 전세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량 부족에 전셋값 상승률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된 지난 2020년 7월. 계약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면서 한동안 전세 부족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를 보면 법 개정 이후 16개월 연속 100을 웃돌았습니다. 매물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최근 전세 상황은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난 5월부터 110을 넘어서더니 7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법 개정 여파로 전세난이 심했던 때보다 1.6포인트 높았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등이 맞물린 영향입니다.
3: 세를 주는 형태의 매수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임대 공급을 특히 이제 민간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역할을.
2: 전세값 상승률도 역대급입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7.4%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보다 5배나 높습니다. 최근 10년치 상승률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입니다.
4: 전세가 없고 전세가 하나 나오더라도 굉장히 비싸게 나와요.
5: 공인중개사입니다.
6: 이거주 주택에 들어오시려고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금액이 상승되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월세도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서울 아파트의 전체 전월세 거래는 1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거래 급감 속 갱신 계약 비중은 7%포인트 넘게 커졌다는 겁니다.
7: 아무래도 이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거주하려는 임차인들은 늘었죠.
5: 대한주택 임대인 협회 회장입니다.
7: 전세 매물 부족이 극심하고 이제 가격 상승이 이렇게 지속될 우려가 계속 커지면서 향후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권리를 남겨두려는
2: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접어든 만큼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8: 앞서 부정원 기자 리포트 도중 언급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취임 이후 당정 지지율 추이 관련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의 리얼미터에 의해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3: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동안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주말 새벽이면 그치겠지만 남부와 제주는 일요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나흘간 모두 면제됩니다.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모든 차량이 적용되니까요. 연휴 동안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지금 2시간 4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고속도로의 흐름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김천 분기점 부근에서는 1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 서천 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5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흐름도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신갈 방면 옥산 휴게소에서 옥산 하이패스까지는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광주 원주고속도로 지금 원주 방향 동양편 나들목에서 서원주 나들목까지 10km 구간 차간격이 아직은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월 24일 목요일 저녁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목요일이라고는 했지만 좀 어색해요. 연휴의 첫날이었죠. 이제는 조금의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셨을까요? 아직 이동 중인 분들도 계실 텐데 안전하게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하셨으면 좋겠고요.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음악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과 뉴스로 채워가는 연휴 첫날 밤 7시 뉴스 앤 뮤직의 시작은 이 노래로 출발해 볼게요. 마이클 부블레의 홈.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추석 연휴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석 첫날, 연휴 첫날 함께하고 있는데요. 7시 때 문 연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홈이었습니다. 광고 전에 전해드린 이 시간 첫 곡이었어요. 고향 집에 무사히 도착하셨을까요? 또는 우리 집으로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하고 계실까요? 아시안게임까지 있다 보니까 함께 둘러앉아서 경기도 볼 수 있고 더 풍성한 추석 연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문자와 앱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오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통해 남겨주세요. 앱 채팅창은 무료고요. 샵 0945번의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합니다.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조안나 왕의 I Love You까지 노래 두 곡 더 들어보고요. 저는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노라 존스, Don't Know Why, 조안나 왕의 I Love You까지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7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군함 건설을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구체화하고 있다며 한화가 투자할 필리 조선소에서 미국의 전략 함정이 건조될 계획이고 미군의 차세대 화력체계 개발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선 외 분야에서도 양국의 첨단 산업과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만나 조선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정상 리셉션을 계기로 약식 회담을 진행했으며 조선 협력을 비롯한 여러 사안들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군함 건설에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백악관도 관련 논의 내용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설보다 추석 연휴에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6년 동안 명절 연휴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모두 195건으로 이로 인해 11명이 숨지고 15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에는 교통사고가 102건 발생해 2명이 사망했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93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평균 사망자 수로 보면 추석 연휴 때가 설 연휴 때와 비교해 5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5265번님 주파수 고정하고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 인증사진 보내주셨고요. 3025번님도 귀여운 캐릭터로 함께 뉴스 앤 뮤직 듣고 있다고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또 팝 두 곡 이어가 볼게요. 잭 존슨의 Escape, 존 레전드의 You and I 전해드립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 전쟁발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경제 지표 호조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기준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전날 대비 0.17포인트 상승한 5.13%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1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다며 수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가자 평화위원회가 앞으로 6개월 동안 2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4천억 원을 투입하는 가자 지구 복구 계획을 마련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복구 계획서를 입수해 가자 지구 재건과 통치를 위해 기반시설 개발과 경제 성장 가속화, 디지털 전환, 평화안보 등 6개 분야에 자금이 지원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7시 뉴스의 뮤직 끝곡 두 곡 전해드립니다.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제이슨 므라즈의 헤이리롤 띄워드리고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2: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1: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2: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1: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3: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아시바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와 호남, 경북에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비가 와도 연휴 동안 낮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저녁 8시를 가까이 하면서 고속도로 하행선의 정체는 점차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서천 공주고속도로는 서천 방향, 서천 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5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청주 부근 갓길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는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이후나 반대 신갈방의 모두 소통 상황이 원활 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지금 창원 방향 김천 분기점 부근에서 아직은 1km 정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YTN 24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 오늘 밤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주석 내외를 공항에서 맞이하며 특급 의전을 펼친 가운데 핵심 현안에서 어떤 담판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준 기자, 미중 정상회담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환대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띄우고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약 4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워싱턴 현지 시간 24일 오전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의 막이 오릅니다. 두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지난 5월 베이징 회담 이후 넉 달 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시주석 내외를 앤드루스 공항에서 직접 영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이 공항에서 친히 맞이한 것은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시 영국 총리를 영접한 뒤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특급 의전과 함께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우호적인 행보는 중간선거를 40일 앞두고 외교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3: 네, 이번 회담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풀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는데 주요 의제를 정리해 주시죠.
4: 네, 먼저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휴전 연장을 2개월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부산 에이펙 계기 양자회담에서 무역 전쟁을 오는 11월 10일까지 1년 휴전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다시금 시간을 벌며 전선을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양국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인공지능 AI 분야도 주요 의제입니다. 최근 AI 인류 멸망론과 속도 조절론이 나온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AI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한라인 구상을 제안했는데 중국의 호응이 관건입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타이완을 두고 두 정상 간 이견이 노출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빠진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해 시 주석에게 대이란 설득을 요청할지 이와 함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3: 네, 미중 양국이 무역 전쟁 휴전에는 일단 뜻을 모았지만 이익이 엇갈리는 현안에서

0: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1: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은 서면 연설에서 미중 양국이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견제보다는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회담에서도 두 강대국이 직접적으로 충돌하기보다는 관계 관리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선거 승리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과 사연임을 준비하는 시 주석 모두 정치적 목적과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이번 회담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첨예한 현안들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세 전쟁은 일단 휴전 연장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이익이 엇갈리는 현안들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AI와 관련해서 미국은 기술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중국은 미국의 AI 규제를 자국에 대한 견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핵심 이익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반대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양국 관계의 전략적 안정을 역설하면서도 타이완과 인권 등 이른바 4대 레드라인은 도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희진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스콧 배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는 11월 10일에 만료되는 미중 양국의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이른바 부산 합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중국과 여러 개의 작은 조치들을 이어가는 대신 좀 더 큰 규모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면서 부산 합의가 내년 1월 10일까지로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생포된 포로들인데 이들의 한국행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를 제때 막지 못해 전쟁이 확산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으로 주변 국가들은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과 드론 역량 발전을 알게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도 큰 손실을 입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병력을 화폐처럼 이용하고 대가를 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북한에선 희생자들을 기렸는데 미친 짓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2: 북한군 포로 2명을 우리나라로 보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3: 우리는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이 포로로 잡히게 된다는 것을 깨닫자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2: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한적인 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양측 모두 곡물과 에너지와 관련된 일부 제한적인 휴전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미 국무장관입니다.
2: 군사작전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달성해야 할 목표는 휴전 합의가 아닌 전쟁을 확실히 끝낼 장기적 협정이라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키이우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우리 정부도 사실상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사나흘 전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김문경 기자입니다.
4: 그냥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3: 북한군 포로입니다. 꼭 가고 싶어.
5: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한 달여 만에 진행된 북한군 포로 면담 내용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는데 1년 8개월 만에 그 뜻이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소식을 알린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이나 기관 간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0: 면담했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포로가 3, 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1: 참혹한 전장에서 생사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2: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0: 해외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송환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내놓을 증언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됩니다. 파병 과정과 현지 처우 등에 관한 증언을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밝혀왔는데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은 올해 개정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남북 두 국가론을 규정했는데 자신의 헌법을 근거로 포로들의 송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쟁 포로의 경우 당사자의 자유의사나 인도주의 원칙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3: 이런 가운데 이번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상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밤 11시쯤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북한에서는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인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참석해 오는 28일 오전 연단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자 기계체조의 여서정 선수가 조금 전에 끝난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익 기자 전해주시죠.
4: 네, 한국 여자 기계체조의 간판 여서정 선수가 8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서정은 지난 22일 예선에서 14.466점을 받아 1위로 결선에 올라 메달이 기대됐었는데요. 오늘 열린 대회 결선에서 최종 14.483점을 받아 라이벌인 북한의 안창욱을 제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나온 한국 선수단의 10번째 금메달이자 한국 체조 대표팀의 첫 메달입니다. 북한의 안창욱은 부담감 때문인지 착지에서 큰 실수를 하면서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던 여서정과의 라이벌 경쟁에서 맥없이 밀려났습니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도마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여서정은 이로써 8년 만에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다시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여서정 선수는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대회 때는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세계선수권 대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회에 불참했습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남자 도마 은메달리스트인 여홍철 씨의 딸이기도 한 여서정은 이제 아버지와 나란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두 개 수집한 선수가 되면서 한국 기계체조의 간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상익입니다.
3: 네, 우리나라 카누 스프린트 대표팀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깜짝 금메달을 또 목에 걸었습니다. 조광희와 김효빈, 장상원과 최민규로 팀을 꾸린 우리 대표팀은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호 카누 경기장에서 열린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4인승 500m 결승에서 1분 21초 22초 587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우리나라 선수단의 9번째 금메달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고속도로에는 귀성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또 휴게소도 잠시 쉬어가려는 시민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추석 연휴 첫날 풍경 김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고속도로 휴게소로 들어오는 입구가 차들로 북적입니다. 휴게소 주차장이 가득 차면서 진일로부터 꼬리를문 차량으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6: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긴 귀성길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 시민들로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5: 오랜 시간 막힌 도로 위를 달려온 귀성객들은 차에서 내려 기지개를 켜고 한숨을 돌립니다. 장시간 운전이 힘들기도 하지만 정든 고향에 간다는 설렘에 얼굴엔 활기가 가득합니다.
7: 가족과 같이 내려가니까 좀 밀려도 좀 기분이 좀 좋고요. 고향에 내려가다 보니까 기분이 더욱더 좋고 또 고향에 또 친지분들을 만나기 보다 그 기분에
5: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긴 귀성길도 하나의 여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8: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저희가 휴게소에 이렇게 한 번씩 들려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도 먹으면서 이렇게 좀 즐겁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5: 커다란 여행 가방을 양손 가득 끌고 다닙니다. 연휴를 맞아 고향 대신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로 인천국제공항은 종일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고향 대신 공항을 찾은 시민들. 고향에 대한 설렘을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의 기대감으로 대신 채웠습니다.
9: 너무 설레고요. 명절 때 이렇게 놀러 가는 거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명절 연휴 동안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예정입니다.
5: 나흘간의 추석 연휴 첫날, 시민들은 고향으로 해외여행지로 떠나며 모처럼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3: 네, 연휴 첫날 고향 오가느라 분주하셨을 텐데요. 가을꽃이 활짝 피면서 고향길에 꽃나들이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전북 고창 선운사 주변이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듯 꽃물을 쓴 사찰 입구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붉은 물결은 도솔천 계곡 따라서 산 중턱까지 이어지면서 장관을 연출합니다.
11: 할머니 집에 와서 선운사를 왔는데 꽃물이 예뻐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12: 얼마나 예뻐요?
11: 많이요.
10: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진 뒤에야 잎이 나와서 꽃과 잎이 만날 수 없다는 꽃물은 그래서 꽃말도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불교 탱화의 재료로 많이 쓰인 까닭에 사찰 주변에 꽃무릇이 많다는 게 정설.
13: 탱화나 불화 아니면 서책을 만들 때 그 꽃무릇의 뿌리에 있는 성분이 방부제나 좀 벌레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10: 꽃무릇 물결을 보기 위해서 추석 연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과 가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 네, 지금 전체적인 꽃무릇 개화 상황은 막 절정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다고 합니다.
10: 조금 일찍 가을 코스모스를 만날 수 있는 곳. 대구에 있는 대형 공원에는 황화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와 함께 가을을 느끼려는 가족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곳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5: 서울에서 이제 고향이 대구라서 왔는데요. 가을이 온 느낌도 들고 날도 많이 더웠는데 풀려서 선선한 바람에 꽃이 휘달리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10: 조금 짧다면 짧은 나흘간의 추석 연휴. 고향 오가는 길에 만나는 가을 꽃들이 귀성객들의 마음을 더 푸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1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0: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연휴 동안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전남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남에 많게는 40mm, 서울 등 강원도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귀성 귀경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귀경길 정체가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특히 귀성 귀경 성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684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짧은 연휴 동안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집중되면서 출발 시간에 따라 정체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요금세를 기준으로 승용차로 출발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3시간 3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1시간 3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3시간 2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한결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김천 휴게소 부근 2차로에 노면이 패어 있어서 지금 처리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천 휴게소 이용하실 때는 이 일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 아직은 서천 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2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지금 창원 방향 김천 분기점 부근에서 아직은 1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 양평 가는 길 충주 분기점 부근 대형 화물차가 고장을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연휴 첫날에 가득 채운 주요 뉴스들 그리고 이 시간 어울리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저녁 이어가겠습니다. 8시 때 준비된 첫 곡은 제임스 테일러의 목소리로 출발해 볼게요. You've got a friend.

0: 책상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테일러, You've

찾아가고 있고요. 밤 11시 뉴스앤뮤직까지 쭉 함께 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또낮 시간에 목소리 전해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8시 뉴스앤뮤직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노래 전해드리고요.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945번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으로 함께하신 분들 라이브 채팅창 이용해주세요.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노래 두곡 만나봅니다.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 마이클 런스트락의 25 Minutes.

8시 뉴스 앤 뮤직, 셀린 디온 그리고 마이클 러스트락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8시 39분 막 지났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SNS에 올린 글에서 경제 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자신은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군 포로 가운데 한 명은 포로가 된 뒤 자살을 시도했고 운명이 자신을 죽도록 두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은 지난 2025년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이후 한국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지만 지금까지 신병 처리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성능을 개량한 240mm 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했다고 공개하면서 군사분계선 이하 수도권 일대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방발전 5개년 목표 수행을 위한 포미사일 무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따라 지난 22일 갱신형 240mm 조종 방사포탄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해당 포탄에는 자치정밀 유도체계가 도입됐으며 탄도비행 방식으로 100km, 활공비행 복합 방식으로는 115km를 타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6시부터 나오신다고 박귀빈 아나운서가 귀띔해 주셔서 들으려고 퇴근하고 밥 차리고 먹다가 뉴스 앤 뮤직 입장했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8616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나요? 8265번님, 3025번님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날이 흐려서 보름달 못 보는 거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게요. 저도 올 추석을 앞두고 아이 숙제 때문에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위치에 서서 달 보는 거를 했었거든요. 한 2주 정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초승달에서 반이 딱 차는 그 상현달 그리고 보름달로 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 올해 보름달 못 볼 수도 있다 하니 아쉽습니다. 그래도 하늘 어딘가에 떠 있을 그 구름 뒤 보름달을 향해서 올 한 해 꼭 빌고 싶은 소원 마음속으로 간절히 비는 거는 꼭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도 이어가 볼게요.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Air Supply, All Out of Love.

추석 연휴 첫날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사실과 다른 허풍이나 과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CNN 등 미 언론은 팩트체크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합치면 우리는 전 세계 석유의 60% 이상을 갖고 있다고 말한 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약 3,030억 배럴로 추산돼 미국의 확인 매장량 460억 배럴과 합쳐도 전 세계 매장량 1억 6천만 배럴의 약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 국민을 미국이 저지른 테러의 희생자로 규정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세계 지도자들을 향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자신은 존경받는 최고 지도자가 어떠한 법적 근거나 명분도 없이 암살당하고 학교마저 참혹하게 폭격당하는 나라에서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픈 AI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인공지능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며 인간의 통제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AI 모델은 훈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트먼은 현지 시간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AI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이애나 로스의 Theme of Mahogany, 디온 워윅의 That's What Friends Are For 두 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9시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동안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주말 새벽이면 그치겠는데요. 남부와 제주는 일요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가위 보름달을 다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로 출발해서 한낮은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귀경길 정체는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오의 산사이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의 귀성길 정체는 풀리면서 소통 상황이 점차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에 현재 사고 소식이 있고 고장 차량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 요금소 부근 7차로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남청주 나들목 갓길에도 승합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어서 현재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밤길에 잘 살펴서 이일 때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항까지 직접 나가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았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국은 무역 휴전 연장에도 합의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전용기에서 함께 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레드카펫이 깔린 공항 활주로에서 직접 맞이합니다. 두 정상은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팔을 만지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11년 만에 국빈 방문에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춘 겁니다. 2일차 일정은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되는데 미군 사열식과 B-2 전략폭격기 등의 축하 비행까지 화려한 의전이 계속됩니다. 이후 넉 달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양국은 일단 무역휴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 하루 전 다시 만나 지난해 정상 간 합의로 마련된 이른바 부산 합의를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7: 중국 측이 일요일에 더 큰 규모의 합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부산 합의를 그대로 이어가는 방안에도 열려있고 더 큰 합의를 검토하는 방안에도 열려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6: 부산 합의로 유지된 관세와 희토류 등을 둘러싼 무역 휴전을 이어가면서 중국이 새로 제안한 이른바 더 큰 합의가 정상회담 테이블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와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에서는 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이 우리의 AI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6: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란에 압력을 가하는 데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안보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려한 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핵심 현안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거란 기대는 크지 않다고 짚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면서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전용기로 워싱턴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시 주석과 펑 여사를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방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고 지금은 위대한 순간이라며 시 주석과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0: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군 포로 가운데 한 명은 포로가 된 뒤 자살을 시도했고 운명이 자신을 죽도록 두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북한군 포로 두 명이 한국으로 송환됐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도 사실상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3, 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그냥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2: 북한군 포로입니다.
1: 꼭 가고 싶어.
3: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됐다 한 달여 만에 진행된 북한군 포로 면담 내용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는데 1년 8개월 만에 그 뜻이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소식을 알린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이나 기관 간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들을 면담했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포로가 3, 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4: 참혹한 전장에서 생사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2: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두 청년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3: 해외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송환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내놓을 증언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됩니다. 파병 과정과 현지 처우 등에 관한 증언을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밝혀왔는데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은 올해 개정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남북 두 국가론을 규정했는데 자신의 헌법을 근거로 포로들의 송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쟁 포로의 경우 당사자의 자유의사나 인도주의 원칙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0: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해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부상은 쏟아지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공항을 빠져나갔고 취재진을 따돌리는 과정에선 심야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5: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은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6: 예, 지난해도 뵀는데 올해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어떤 말씀 가져오셨나요? 혹시 저 친서 가져오셨습니까? 혹시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 입장 있으신지요?
5: 지난해 한국 취재진을 향해 도덕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올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7: 대한민국 정부랑도 혹시 좀 접촉 계획이 있으신가요?
8: 저희 지난해 도덕이 없다고 혼났어. 혹시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한테.
5: 김 부상의 차량에 취재진이 따라붙자 북한 측 차량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것도 모자라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취재진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심야 추격전이 벌어졌고 당황한 북측 차량은 엉뚱한 길로 둘러가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도착한 김선경 부상은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 쿠바,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측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김 부상의 뉴욕 방문을 계기로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부상은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한 이후 오는 28일 오전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7: 북한이 올 한해 급변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판단과 핵 보유 의지를 국제사회 앞에서 어떻게 피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0: NTN 이승윤입니다.
1: 추석 연휴 첫날 고속도로에는 귀성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뤘고 휴게소도 잠시 쉬어가려는 시민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풍경 김기수 기자가 전합니다.
2: 고속도로 휴게소로 들어오는 입구가 차들로 북적입니다. 휴게소 주차장이 가득 차면서 진일로부터 꼬리를 문 차량으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0: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긴 귀성길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 시민들로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2: 오랜 시간 막힌 도로 위를 달려온 귀성객들은 차에서 내려 기지개를 켜고 한숨을 돌립니다. 장시간 운전이 힘들기도 하지만 정든 고향에 간다는 설렘에 얼굴엔 활기가 가득합니다.
3: 가족과 같이 내려가니까 좀 밀려도 좀 기분이 좀 좋고요. 고향에 내려가다 보니까 기분이 더욱더 좋고 또 고향에 또 친지분들을 만나기 그 기분에
2: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긴 귀성길도 하나의 여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4: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저희가 휴게소에 이렇게 한 번씩 들려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도 먹으면서 이렇게 좀 즐겁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커다란 여행 가방을 양손 가득 끌고 다닙니다. 연휴를 맞아 고향 대신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로 인천국제공항은 종일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고향 대신 공항을 찾은 시민들. 고향에 대한 설렘을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의 기대감으로 대신 채웠습니다.
5: 너무 설레고요. 명절 때 이렇게 놀러 가는 거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명절 연휴 동안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예정입니다.
2: 나흘간의 추석 연휴 첫날 시민들은 고향으로 해외여행지로 떠나며 모처럼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1: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계속됐던 고속도로 정체는 저녁 들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울산까지는 4시간 1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강릉까지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연휴 첫날인 오늘 하루 동안 전국 교통량이 616만 대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51만 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38만 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설보다 추석 연휴에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6년 동안 명절 연휴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모두 195건으로 이로 인해 11명이 숨지고 15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에는 교통사고 102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93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등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이 113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새롭게 부산 명물이 된 상어 북항이 이제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가 됐죠. 추석 연휴를 맞아 부산을 찾은 시민들 앞에 또 모습을 드러내면서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황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부산 동구 북항에 조성된 친수공원 인공수로 주변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명물 상어 북항이를 직접 보러 몰려든 겁니다. 북항이가 없었을 때는 보통 2천 명 정도가 찾는 곳인데 북항이 덕에 무려 5배나 많아졌습니다.
7: 사람들이 첫날이다 보니까
8: 부산시설공단 관계자입니다.
7: 지금 한 8천 명에서 거의 만 명 정도.
6: 귀한 몸 북항이가 드디어 날렵한 자태를 드러내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어렵게 영접한 북항이 모습을 오래도록 담아두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도 분주해졌습니다. 3.5m 크기의 상어 북항이는 지난 18일 이곳에서 발견돼 일주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북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대략 15분 간격으로 인근 바다로 나갔다 다시 수로로 들어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만끽하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때아닌 특수를 맞은 인근 상인들까지 신바람이 났지만 유관기관에선 혹시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비상근무조를 편성했고 경찰은 기동대 배치도 고려 중입니다. 당국은 일단

0: 추석 연휴 동안은 북항이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휴가 끝나도 수로를 떠나지 않으면 구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1: 지금 부산시하고 그 논의를 했는데요. 그 추석 연휴까지 나가지 않으면
2: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입니다.
1: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 우리가 업무 분담을 해서 구조를 할 것인가 논의를 할 겁니다.
0: 구조는 최대 수로폭에 맞춰 별도로 제작한 50m 정도의 그물을 스크린처럼 활용해 북항이를 수로에서 인근 바다로 밀어내는 방식이 유력하며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시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3: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남자 카약 4인승 500m 경기에서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피말리는 접전 끝에 중국을 불과 0.25초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4: 카누의 꽃으로 불리는 남자 카약 4인승 500m 경기. 조광희와 김효빈, 장상원, 최민규가 팀을 이룬 대한민국 대표팀이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4번 레인을 출발한 우리나라는 레이스 초반부터 선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50m 구간을 가장 빠른 40초 44, 1위 기록으로 주파하더니 바짝 뒤를 추격하던 중국을 결국 0.255초 차이로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랭방 대회와 지난 2022년 항저우 대회 이 종목에서 연속 은메달에 그쳤던 우리나라는 세 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습니다. 수영 경영대표팀은 하루에 은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하는 선전을 펼쳤습니다. 황선우와 김지은, 양재훈과 김영범이 출전한 남자 계영팀은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 11초 69의 기록으로 중국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남자 자유형 800m에서는 떠오르는 신예 김준우가 7분 43초 86으로 터치패드를 찍어 일본 선수와 공동 은메달을 수확했고 기대주 박시은도 여자 평영 200m에서 2분 22초 69에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며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남자 평영 200m 조성재와 여자 계영 800m 팀도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3: 우리나라 여자 기계체조의 간판 스타 여서정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도마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여서정은 일본 나고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도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4.483점을 받아 라이벌인 북한의 안창욱 등을 제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도마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여서정은 8년 만에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다시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YTN News FM.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연휴 동안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어서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전남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남에 많게는 40mm, 서울 등 강원도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귀성 귀경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나흘간 모두 면제됩니다. 민작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모든 차량이 적용되니까요. 연휴 동안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요금세를 기준으로 승용차로 출발하면 대구까지 3시간 30분 소요됩니다. 광주까지는 3시간 20분, 강릉까지 2시간 4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 고장 차량 소식 있는데요. 상주 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지금 원주 방향 동양평 나들목에서 서원주 나들목까지 아직은 10km 구간 정체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은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좋아진 가운데 고장 차량 소식이 있는데요. 먼저 서울 요금소 부근 7차례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김천 휴게소 일대에서도 2차를 노면이 피어 있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밤길에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요. 각 구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인 흐름은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나 반대 하남 방향 전반적인 흐름이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역시 귀에 익숙한 음악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데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추석 연휴 첫날 함께하는 9시 뉴스 앤 뮤직. 먼저 저희가 준비한 노래로 시작합니다. 라이언 고슬링, City of Stars, 영화 라라랜드 OST입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추석 연휴의 첫날 밤 별빛처럼 잔잔하게 마음에 내려앉은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시티 오브 스타즈 영화 라라랜드에서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신청곡 보내주실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신청곡 들려드리고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첫 곡에 이어서 이어지는 노래도 영화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영화 안녕 헤이즐의 OST로 잘 알려진 에드시런의 이 노래를 제키 에반코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All of the Star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두 사람이 함께 만든 곡이고 영화 원스에서 직접 연주하고 부른 노래 만나봅니다. 기타는 글렌 핸산드, 피아노는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연주하는 Falling Slowly까지 노래 두곡더 만나볼게요.

All of the Stars, Falling Slowly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뮤직 지금 시각 밤 9시 32분 31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의 생가 복원이 추진된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을 방문 중인 현지 시각 23일 SNS에 올린 글에서 김혜경 여사 생가 복원 추진위원회 발족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가터 복원 얘기는 2025년 7월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논란이 되자마자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경고했고 이미 소멸이 된 이야기라며 게시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13%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5년 4분기 말 3.88%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를 밑돌다가 2023년 1분기 말

1.15%로 올라섰고 지난해 1분기 말 2.04%로 2%도 넘어섰습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은 가파르게 늘었지만 개별 점주들의 평균 매출은 제자리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4년 사이 메가 MGC 커피 운영사의 매출액은 464%인 4,081억 원이 급증했고 컴포즈 커피의 운영사 매출액은 74%인 382억 원, 더 벤티 운영사 매출액은 71%인 393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가맹 점주들의 실적은 본사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같은 기간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을 보면 메가 MGC 커피는 11%인 2억 2,410만 원, 컴포즈 커피는 0.8%인 1억 8,030만 원 증가했고 더 벤티는 오히려 5%인 1억 7,403만 원 감소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노래로 두 곡도 만나볼게요. 가요 준비했습니다. 양희은, 강승원의 당신 생각, 제주소년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양희은 강승원의 당신 생각, 제주소년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뉴스 전해드릴게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인공지능 AI가 인류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게 아니라며 인류 종말을 경고해온 세계 석학을 향해 그런 예측은 그만 좀 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 CEO는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에즈라 클라인

프로 인터뷰에서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AI로 인한 사회 붕괴 확률이 10% 정도 된다고 한 발언은 매우 무책임하다면서 그의 예측들은 그동안 모두 들어맞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CEO는 이어 10%라는 확률은 과학에 기반한 게 아니라면서 과학자가 말했다고 해서 과학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예측은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악의 엘니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사이에 45만 명가량이 더위로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인근 동태평양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전 세계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미국 시카고대 기후영향연구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엘니뇨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45만 1,000명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로 가난하고 인프라시설이 덜 갖춰진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의 아들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이 모는 차량의 공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예이엘 레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현지 시간 23일 X에서 예비군인 아들 레리아가 예루살렘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생존을 위해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시 뉴스의 뮤직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10시 뉴스의 뮤직에서도 사연 못다한 이야기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이 시간 끝곡은 한희정의 꿈꾼다, 조규찬의 잠이 늘었어, 그리고 안녕하신 가영의 좋아하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10시 20분에 다시 뵐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중부와 호남, 경북에 비가 내리면서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와도 연휴 동안 낮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밤 10시를 가까이 하면서 고속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여유가 묻어납니다. 다만 광주 원주 고속도로는 원주 방향 지금 동양평 나들목에서 서원주 나들목까지 10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한편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월드컵 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막바지 좀 정체가 남아 있는데요.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골 램프 일대까지는 아직

0: 평균 속도가 시속 3~40km 안팎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 오늘 밤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시주석 내외를 공항에서 맞이하며 특급 의전을 펼친 가운데 핵심 현안에서는 어떤 담판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최명신 기자,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환대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띄웠다고요?
5: 네, 미중 정상회담이 약 2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워싱턴 현지 시간 24일 오전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 막이 오릅니다. 두 정상이 마주하기는 지난 5월 베이징 회담 이후 넉 달 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시 주석 내외를 앤드루스 공항에서 직접 영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이 공항에서 친히 맞이한 건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영국 총리를 영접한 뒤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특급 의전과 함께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우호적인 행보는 중간선거를 40일 앞두고 외교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3: 네, 이번 회담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풀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는데요. 주요 의제를 정리해 주시죠.
5: 네, 먼저 관세 전쟁과 관련해선 양국이 휴전 연장을 2개월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부산 APEC 계기 양자회담에서 무역 전쟁을 11월 10일까지 1년 휴전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다시금 시간을 벌며 전선을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양측이 상호관세 인하 방안 등 공통 관심사를 논의해 여러 항목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양국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인공지능 AI 분야도 주요 의제입니다. 최근 AI 인류 멸망론과 속도 조절론이 나온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AI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한라인 구성을 제안했는데 중국의 동의가 관건입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타이완을 두고 두 정상 간 이견이 노출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빠진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해 시 주석에게 대이란 설득을 요청할지 그리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4: 미중 양국이 무역 전쟁 휴전에는 일단 뜻을 모았지만 이익이 엇갈리는 현안들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5: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은 서면 연설에서 미중 양국이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견제보다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회담에서도 두 강대국이 직접 충돌하기보단 관계 관리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선거 승리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과 사연임을 준비하는 시 주석 모두 정치적 목적과 대내외 위상 쟁구를 위해 이번 회담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첨예한 현안들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세 전쟁은 일단 휴전 연장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이익이 엇갈리는 현안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AI와 관련해 미국은 기술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중국은 미국의 AI 규제를 자국에 대한 견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양국 관계의 전략적 안정을 역설하면서도 타이완과 인권 등 이른바 4대 레드라인은 도전하지 말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3: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미국에서 재회한 시진핑 주석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4: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트럼프가 이처럼 역대급 황제 의전을 한 속내는 뭘까요?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시진핑 국가주석.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 21명의 미군 각군 의장대가 도열해 시 주석을 맞이합니다. 시 주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예포가 발사되고 전략폭격기가 환영 비행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떠들썩한 행사를 위해 꼬박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5월 베이징 방문의 답방 성격이라고 해도 이례적인 역대급 황제 의전입니다.
7: 공항에 영접하러 갈 때 대체로 장관급 인사나 의전장이 나가거든요.
2: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입니다.
7: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시진핑 주석을 맞이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의전을 할 수 있고.
6: 누구보다 손익 계산이 빠른 트럼프가 견제 대상인 시 주석을 파격적으로 영접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의 정치 상황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전과 고물가라는 악재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8: 이런 문제에 대한 핵 문제 근본 해결에 대한
2: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입니다.
8: 어떤 여론전에도 활용하고 싶은데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란 전쟁을 미국의 의도대로 끝내기는 어렵다.
6: 또 희토류와 AI 패권 문제로 담판을 지어야 하는 현실에서 시진핑을 한껏 띄워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속셈도 읽히고 있습니다.
7: AI 불안 통제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에서
2: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입니다.
7: 이 정도는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 하지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시 주석은 알맹이 없는 회담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성과보다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4: 러시아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생포된 포로들인데 이들의 한국행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9: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를 제때 막지 못해 전쟁이 확산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으로 주변 국가들은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과 드론 역량 발전을 알게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도 큰 손실을 입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병력을 화폐처럼 이용하고 대가를 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북한에선 희생자들을 기렸는데 미친 짓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9: 북한군 포로 2명을 우리나라로 보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2: 우리는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이 포로로 잡히게 된다는 것을 깨닫자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Prisoner tried
9: to kill himself.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한적인 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양측 모두 곡물과 에너지와 관련된 일부 제한적인 휴전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를 실현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9: 러시아 외무장관은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달성해야 할 목표는 휴전 합의가 아닌 전쟁을 확실히 끝낼 장기적 협정이라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키이우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네, 우리 정부도 사실상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4: 이들은 3, 4일 전쯤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0: 가고 싶어.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1: 북한군
0: 만나기
1: 포로입니다.
0: 위해서 꼭 가고 싶어.
2: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됐다 한 달여 만에 진행된 북한군 포로 면담 내용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는데 1년 8개월 만에 그 뜻이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소식을 알린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이나 기관 간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들을 면담했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포로가 3, 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3: 참혹한 전장에서 생사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선택한
1: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2: 해외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송환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내놓을 증언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됩니다. 파병 과정과 현지 처우 등에 관한 증언을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밝혀왔는데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은 올해 개정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남북 두 국가론을 규정했는데 자신의 헌법을 근거로 포로들의 송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쟁 포로의 경우 당사자의 자유의사나 인도주의 원칙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4: 한미와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북한은 핵 보유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5: 북한은 또 성능을 개량한 방사포 시험 사격 사실을 공개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뉴욕에서 만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절대 불변할 핵 보유 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한다고 밝힌 겁니다. 한미일이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를 내세워 시대착오적인 대결적인 본색을 다시 드러냈다며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핵은 국가 주권의 핵심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열창할수록 핵 보유의 정당성과 강화 명분만을 깔아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비핵화 의제를 배제하고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협상의 험로가 예상됩니다.
7: 북미 양자회담으로 가지만 북미가 서로 만나고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1: 외교원
7: 얘기를 진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한국이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6: 추석을 앞두고 딸 주혜와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국방력 강화를 독려했습니다.
8: 단합된 힘으로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계속적인 비핵화 혁신을 안아옴으로써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절대 불가침적인 주권 안전을 보유하고
6: 북한은 또 성능을 개량한 240mm 방사포 시험 사격을 했다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 능력을 남북 국경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히는 등 대남 강경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건입니다.
4: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5: 김 부상은 쏟아지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공항을 빠져나갔는데요. 취재진을 따돌리는 과정에선 심야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9: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은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10: 네, 지난해도 뵀는데 올해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어떤 말씀 가져오셨나요? 혹시 저 친서 가져오셨습니까?

0: 혹시 북미 대화 관련해서 입장 있으신지요? 지난해 한국 취재진을 향해 도덕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올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1: 대한민국 정부랑도 혹시 좀 접촉 계획이 있으신가요?
2: 저희 지난해 도덕이 없다고 혼났어요. 혹시 말씀 없으신가요? 저희한테.
0: 김 부상의 차량에 취재진이 따라붙자 북한 측 차량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것도 모자라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취재진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심야 추격전이 벌어졌고 당황한 북측 차량은 엉뚱한 길로 둘러가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도착한 김선경 부상은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 쿠바,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측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김 부상의 뉴욕 방문을 계기로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부상은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한 이후 오는 28일 오전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1: 북한이 올 한 해 급변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판단과 핵 보유 의지를 국제사회 앞에서 어떻게 피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도록 초청했다며 러시아는 언제나 북한 지도자를 기쁘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순방국인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4: 멕시코와 공급망, 첨단 산업 그리고 K-콘텐츠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한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레드카펫이 깔린 멕시코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군복 차림에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멕시코 정부 측 환영 인사들과 악수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초청으로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겁니다. 우리 정상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건 16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차풀테펙공원 애국영웅탕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대통령궁인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투자 확대 방안을 담은 MOU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문으로 기대되는 3대 핵심 성과로 실질 공급망 협력, 첨단 미래 산업 공조, 그리고 문화 외교 지평 확대를 꼽았습니다. 우선 인구 1억 3천만 명, 중남미 1위 교역 투자 대상국인 멕시코와 공급망 협력을 다지고 원유 등 천연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AI 디지털 시장과 항공, 우주 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 기틀을 다지고 멕시코의 군 현대화 사업에 발맞춰 K-방산 진출 가능성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최대 K-팝 시장이자 K-푸드, 뷰티 1위 수입국인 멕시코를 전초기지 삼아 콘텐츠 공동 제작과 인프라 구축 등 문화 외교 협력도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6: 청와대는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고 공동 번영을 향한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YTN 한현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전남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남에 많게는 40mm, 서울 등 강원도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귀성 귀경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흐린 하늘 속에 이번 한가위 보름달은 다소 보기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편안해졌는데요. 강변 북로구리 방향 사고 여파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아직은 월드컵 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 지체되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속도가 짧게 내려가 있고 이후나 반대의 하남방면 소통 상황이 대부분 수월합니다.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따라 막바지 좀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사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강남역까지는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반대 한남 나들목 쪽으로는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은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한편 지금 국회대로 따라 목동 운동장에서 홍익병원 교차로 쪽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편 도심 서강대교 쪽으로 화곡 고가 사거리에서 홍익병 교차로 쪽으로도 아직은 지체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10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 첫날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밤 10시 21분 30초 막 지났는데요. 이 시간도 뉴스 통해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좋은 음악과 함께 남은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첫 곡은 텐션을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천바완바의 텁 썸핑.

9월 24일 목요일 추석 연휴 첫날 함께하는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천바완바의 톱 썸핑으로 힘차게 문 열었습니다. 연휴 첫날 밤이라서 그런지요. 오늘은 평소보다 함께라고 하는 그 말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랜 친구와 함께, 그리고 어쩌면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10시 뉴스 앤 뮤직도 같이 해보죠.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음을 감싸주는 노래 두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Spice Girls의 To Become One, Sister Hazel All For You.

시스터 헤이즐 All For You. 이 곡에 앞서 먼저 들어본 곡은 스파이스 걸스의 To Become One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청와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안은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정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그동안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 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북한군 포로 2명이 3, 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지만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 관계 등 국익을 고려해 관련 사실의 공개를 자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송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지난 6월쯤으로 한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 우리 외교당국과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포로 송환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의 공동 성명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절대 불변할 핵 보유 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 재확인한다고 밝혔다고 주산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한미일 공동 성명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로 변함없이 덕재적이려는 3개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분석이 또다시 유감없이 표현됐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36분 36초 딱 지났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7682번님, 좀 과하게 다정한 음성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쉬고 있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서 조금 느긋하게 즐깁니다. 아, 편안하게, 여유롭게 이 연휴를 즐기고 계시군요. 9949번님, 계절도 기후도 너무나 절묘한 추석 한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선선한데 또 낮에는 좀 덥습니다. 5690번님, 수진아나 오랜만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8616님, 오, 깜짝이야. 첫 곡이요. 이거 월드컵 때 듣고 싶어서 신청하려고 검색해봤는데 제목을 몰라서 못했거든요. 이렇게 듣게 되네요. 가수랑 제목 좀 알려주세요. 첫 곡, 그쵸. 이거 월드컵 파이팅송으로도 사실 진짜 많이 듣는 곡이죠. 천바완바의 텁펌핑이었습니다.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이 곡, 귀에 딱 꽂히셨군요. 천바완바의 텁펌핑, 첫 곡이었습니다. 7596님, 1252님, 0388님, 5265번님, 3025번님도 늦은 오후부터 깊은 밤까지 쭉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는 가요로 두 곡을 만나봅니다. 홍대광의 겨울바다,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홍대광의 겨울바다,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 참석 등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국인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으로 23일 저녁 멕시코 시티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애국 영웅탑에 헌화하고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단독 회담과 우찬, 공동 언론 발표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멕시코 교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아리랑이 3분기 누적 전 세계 투어 매출 1위에 올랐다고 빅히트 뮤직이 밝혔습니다. 올해 4월에 시작된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아리랑은 38회 공연에 231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 매출 약 6,370억 원으로 이 기간 진행된 전 세계 투어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2일 공연산업 전문 매체 폴스타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8월 12일까지의 투어별 누적 티켓 매출액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6천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10분의 1가량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에 음주운전 위반으로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5,99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589건으로 10%에 달했고 이로 인해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 보내드리고요. 저는 오늘의 마지막 뉴스 앤 뮤직 11시 20분 11시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윤도현의 사랑 투 들려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동안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어서 한과의 보름달을 좀 보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면서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전남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남에 많게는 40mm, 서울 등 강원도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귀성 귀경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 귀경길 정체가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특히 귀성 귀경 성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684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전국 고속도로의 정체는 모두 해소되면서 소통 상황이 원활합니다. 한편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나흘간 모두 면제됩니다. 민작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모든 차량이 적용되니까요. 연휴 동안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중국 시진핑 주석의 2박 3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1: 네, 잠시 뒤에는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립니다. 또 이어서 자정 이후에는, 우리 시각으로 자정 이후에는 양국의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 두 분 함께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어서 오십시오.
0: 네, 지금 그 현지 시간으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이미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11시부터 지금 백악관에서 환영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영행사도 지금 상당히 성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앞서서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도착을 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직접 공항에 나가서 네. 두 사람을 영접을 했거든요. 상당히 좀 큰 의미를 갖고 있죠.
3: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우리도 대통령 부부가 영접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국빈인 경우에 우리도 아마 별로 기억을 많이 못 하실 거예요. 예.
4: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3: 아마 좀 전에 대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0년대가 마지막 앤드류 공군기지 케네디 정권 때. 그럼 이 자체가,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라고 그렇게 모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강펀치를 날리는 분이
0: 예.
3: 지금 은둔의 영부인까지 대동을 하고 가서 최고의 영접을 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시 주석은 공항에 안 나왔거든요. 한정 부주석이 나와, 예. 국가 부주석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따지거든요. 그런 관례를 다 파괴하고 격식 파괴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줬다라는 얘기는 이미 시진핑에게 시그널을 보낸 거죠. 사실은 5월과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게 없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출범하면서 경제전쟁, 관세전쟁, 그리고 사실 그 주요 목표는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정치, 경제, 외교한 모든 면에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세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못 이겼거든요. 중국과는 게임에 승패가 없었고
0: 예.
3: 거기다 이란전쟁이 터지면서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5월 베이징을 갔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시진핑 주석이 뭐 극진한 예우를 했지만 지금보다 격은 낮습니다만 예. 그런 해결된 건 없고 양측이 휴전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이란 전쟁의 수렁이 더 빠졌고, 그렇다면 저렇게 이례적인 예우를 해주는 모습, 뭐 다른 지도자들한테는 뭐 결례 갖고 온 행동까지 하는 분인데
1: 네.
3: 그렇다면 이미 이 회담의 성격이 다 드러난다. 충돌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상황을 안정화시키면서 시 주석을 달래고 그리고 많은 선물 보따리를 받아서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이만큼 해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아마 일일이 아마 수치까지 얘기할 거예요. 뭐 보잉기 몇 대,
0: 예, 예.
3: 뭐 식량 몇 톤, 뭐 농산물. 그러나 지금 이미 베센트 재무장관, 허리펑 이 경제부총리가 만나서 지금 관세 문제 11월 끝나는 걸 2개월 연장하고 합의했거든요.
0: 예.
3: 아마 요 흐름일 거다. 큰 이제 소문난 잔치는 확실히 맞고요. 근데 먹을 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면 소문은 또 난 잔치였다고 많이 떠들 가능성은 있죠.
0: 예.
1: 네, 소문난 잔치.

0: 제가 양측 모두 되게 잘 먹었다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양국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국빈 방문, 극진한 예우라는 그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양국 정상에게 가장 필요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지금 국제사회 분위기는 그냥 큰딜 없이 이제까지 서로 그냥 관리해왔던 것들 또 한번 미루는 걸로 결론이 날 거다.
2: 서준영
1: 그러면
2: 서강대
1: 오히려
2: 경제학부
1: 저는 약간
2: 교수입니다.
1: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건저 사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자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정치 지도자인 것을 또 한번 확인하는 정도의 사진이 어떻게 보면 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저희 회담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 회담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중요한 회담이 아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조금 더 그냥 한번더 미뤄지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회담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3: 예. 자, 이제 여러 그 예상되는 의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단 이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 전쟁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도 지금 굉장히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1: 예.
3: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좀 대화가 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4: 지금 겉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죠.
3: 예.
4: 지금 수렁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왜냐하면 유가가 휘발유 기준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4불을 넘었고.
3: 예,
0: 네,
3: 잠시만요. 자, 지금 백악관에서 환영 행사가 시작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지금 백악관 사우스포티코 쪽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이 백악관의 남쪽 현관인데요.
3: 예.
0: 사우스포티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이렇게 시진핑 주석 부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대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저희가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
3: 네,
0: 네.
3: 앞서 그 영접 장면처럼 이 공식 환영식 행사도 상당히 좀 성대하게 치러질 거다라는 전망이 좀 많았는데요. 그 어떤 그 정상들이 오는 것보다도 지금 확실하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화려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0: 네.
3: 차한 대가 도착을 했죠.
0: 네, 아마도 이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가 이제 함께 타고 있는 차량이겠죠. 문이 열렸습니다.
3: 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웃는 모습으로 악수를 나누고 있고, 펑리위안 여사도 차례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0: 네, 미군 의장대가 양국의 국기를 도열한 가운데 트럼펫 연주가 울려 퍼지고요. 본격적인 국빈 환영식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약간 자주색 이 넥타이를 했는데 이런
3: 예.
0: 보라색이 외교적인 어떤 의미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친교 같은 의미를 상징한다고.
1: 네,
0: 네.
1: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택을 저렇게 한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원래 빨간색이나 파란색 계통의 넥타이를 많이 하는데
3: 예.
1: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좀 화합을 상징하는 보라색 계열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예. 두 정상이 비슷한 색깔의 타이를 메고 지금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그랜드 포이어에 올라가서 이제 공식 환영식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연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 공식 환영식 연설에서 조 위원님 어떤 이야기를 두 정상이 하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4: 일단 저 장면을 보니까
3: 예.
4: 핸드폰 장면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거의 60년 만에 앤드류스 경공이지 부부가 간 것도 있지만 1시간 정도 대를 먼저 기다렸단 말이에요.
3: 기다렸다고 하던데. 예.
4: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아마 멜라니아 여사는 아마 집권 1기 2기 통틀어서 처음일 거예요. 저런 장면이. 이다 뭐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정도
3: 예.
4: 같고. 따라서 지금 이례적인 장면은 이제 계속 연출이 되고요. 아마 모두 발언은 똑같지 않겠느냐.
2: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 의원입니다.
4: 이 충돌 이런 것보다는 환영이나 결국 시진핑 주석은 항상 답변이 정해져 있죠.
3: 예.
4: 경쟁이 아니라 협력해야 된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조금 자기식으로 이제 마가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겠죠.
3: 예.
4: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0: 그러나 뭐 중국과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톤이 되지 않을까. 예. 양쪽 다 뭐 굳이 서로를 자극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1: 그렇죠. 또 네. 환영식 행사니까요.
0: 그럼 저렇게까지 예. 지금 잔치상을 열어놨는데 예. 시진핑 주석이 화낼 리가 없고 예. 그다음에 저렇게까지 지금 이례적으로 공항에서 1시간까지 부부가 기다렸는데 환영사에서 그 재뿌리는 말 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예.
2: 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지난 5월에 베이징 회담 때는 그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는 이야기를 또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혹시 이번에도 모두 발언에 나올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사실은 방금 전에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결에 그러니까 모두 발언에서는 그냥 시진핑 주석은 그때처럼 뭔가 칼을 이렇게 숨기고 그것을 언뜻 보여주는 정도의 발언보다는
4: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3: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뭔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갈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조금 더 이 갈등의 어떻게 보면 조금 완화가 유지되는 방향 정도로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더군다나 미국을 방문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조금 전에 지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시진핑 주석 내외를 맞이한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이제 환영식과 그리고 연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저희가 그 이란 얘기를 잠시 좀 예.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 의제를 분명히 좀 꺼내기는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3: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중국이 좀 나서서 이란과의 뭐 중재라든가 이런 것들의 역할을 좀 바랄 것 같은 게 왜 이란에서 나는 석유의 90% 정도가 중국으로 가고 예.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들의 경제적인 목줄을 쥐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중국 너네가 가서 조금 우리와 조금 같은 배를 좀 타줄 수 있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제의를 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시진핑 주석이 그것을 덥석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게 어쨌든 간에 시진핑 주석도 굳이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일으킨 전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양국의 이 텐션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좀 더 들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뭐 당장에 그래도 석유 문제는 그래도 중국이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러니까 석유 문제는 갖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나서 호르무즈가 막혀서 전 세계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예. 유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1: 예상만큼은
3: 아니었다. 아니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전 세계 원유 시장으로 나오는 대신 자기들이 비축하고 있던 걸 많이 그냥 쓰는 것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어떤 한 국제적인 잡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시진핑 주석한테 감사하다고 이 편지를 써야 될 정도다. 그래서 유가가 튀는 것을 좀 막아줬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한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유가 측면에서도의 플레이어일 텐데요. 문제는 그런 중국도 비축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또 지금의 유가를 계속 버티면서 뭔가 경제 활동을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또 중국에게도 조금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부분은 있는 것도 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2: 네. 그러면 중국이 좀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줄까요? 이 회담을 계기로?
0: 지금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게 지금도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WTI 서브텍사스가 55불이었거든요. 배럴당. 지금 100불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이 비축분을 풀지 않았으면 사실은 한 150불로 왔다 갔다 했을 거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럼 중국이 이 충격을 많이 스펀지로 흡수해 줬는데 문제는 뭐냐. 중국의 재고가 지금 급속히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이 그동안 쟁여놨던 석유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왔느냐.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에서 왔거든요. 그럼 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온 석유들은 시가보다 훨씬 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지금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심리적 마지노선인 휘발유 4불, 경유 6불이 넘었고 이러면 사실 패닉 상태로 갑니다. 특히 유권자들이. 그다음에 이란은 더 대책 없습니다. 지금 역봉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 선박들은 자유롭게 다니는데 이란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다음에 육상을 이용한 운송체계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해상으로 운송되는 걸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셋 다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상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파키스탄도 이란과 특수한 관계지만 또 중국은 이란과도 관계가 있고 사우디에도 영향력이 있거든요.
1: 예.
0: 80년대부터 이번에 후티에 사용한 미사일, 탄도미사일이 중국제거든요. 왜냐하면 80년대 이미 수교 전부터 사우디와 중국은 관계가 깊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아니면 이미 물밑으로 접촉이 있고요.
1: 예.
0: 이란도 중국과 직접적인 간접적인 교섭을 해왔고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물꼬가 터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지금 위트코프 특사하고 쿠시너 사위죠.
1: 만났다고
0: 미국 팀 3시간을 만났거든요. 예. 3시간 만났으면 할 말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란의 입장이 최근에 중요한 변화가 모호센 레자이 최고안보의 사무총장. 이 사람이 혁명수비대 핵심입니다.
1: 예.
0: 갈리바프도 갈리바프지만. 근데 이 사람 입에서 7개의 종전안이 미국에 전달됐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갈리바프는 이 종전안이 관철이 안 되면 계속 호르무즈를 막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큰 변화거든요. 그동안은 무조건 호르무즈는 전쟁이 끝나든 말든 내 거다라고 말했는데 예. 지금 종전안이 관철되지 않으면이거든요. 관철되면 연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후티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이미 모두가 부담스러운 상황을 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 미중 정상회담으로 중국도 울고 싶은데 뺨때려주면 좋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1: 예. 그 종전안의 내용은 지금 뭐 공개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관철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세요?
0: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7개 안 중에서 모호센 레자이 지금 말씀드렸던 최고안보의 사무총장이 몇 개는 공개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알자지랑 회담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1: 예.
0: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6월에 서명했던 14개 항의 휴전 MOU와 큰 차이가 없어요.
1: 아.
0: 모든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한다. 동결자금 해제하게 해준다. 그다음에 제재 해제한다. 그럼 14개 MOU 중에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1: 예.
0: 그렇게 보면은 이란이 생각보다 지금 역봉쇄에 좀 시달리는 것 같고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도 힘들지만 이란이 역봉쇄가 먹히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종전한 트럼프 대통령 그걸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3시간이나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 알아가치면 최고위급이거든요.
1: 예.
0: 위트코프 쿠시너도 최고위급이고 3시간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만일에 말이 안 맞았으면 바로 깨졌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협상 분위기도 역시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2: 네,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도 대이란 제재를 내놓으면서 좀 중국을 향해서 약간의 견제구를 한번 던졌고요. 조금 전에도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또 사실 중국도 그에 앞서서 7월에 이제 희토류 수출을 조금 줄이면서 서로 이제 조금씩 물밑에서 서로를 향한 무언의 메시지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 회담을 계기로 이런 것들이 좀 물 위에서 수면 위에서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3: 그러니까 요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상대방이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지 않을 정도로 견제구를 던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쪽 다 지금 뭔가가 수가 틀리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국이 서로 가장 약한 부분이나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레드라인을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는 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서로 일종의 암묵적인 룰로 가져가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이번 협상에서 아주 크게 나올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번 협상이 뭐 잘 안 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 결국은 소문난 잔치에서 밍밍한 사찰 음식을 먹고 끝내는 정도의 협상이 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시각 백악관 모습입니다. 그랜드 포이어에서 양국 정상이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

0: 이가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고요. 왼쪽에
1: 네.
0: 보시면 펑리위안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현재 아침 10시 19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양측 정상의 모두 발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가 오늘의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0: 네, 앞서 두 분께서는 굳이 이 분위기를 깰 만한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과연 양국 정상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잠시 뒤에 저희가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양쪽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뭐 양쪽 지금 고위 인사들도 도열해 있고요. 양 정상과 또 양국 여사들도 같이 서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3: 그러니까 지난번 5월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날선 바 이제 시진핑 주석이 했던 게 투기지 대삼정이잖아요.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 기존의 강자와 신흥 강자가 떠오르면 전쟁으로 끝난다.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일기 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때도 관세 문제로 충돌을 했고, 물론 경주 에이펙에서 만나긴 했지만 그때는 뭐 본격적인 게임은 아니었고, 그렇다면 시 주석으로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참아왔던 말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제가 좀 눌렸던. 그러나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니다. 이미 그때 이미 할 말을 했다고 보여지면 여기서 다시
2: 네.
3: 그런 날선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힘들지만
2: 네.
3: 그렇다고 시진핑 주석이 뭐 편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석유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내부가 사실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0: 예.
3: 지금. 그러니까 미국보다 어쩌면은 중국 내부 중국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나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봉합해야 되고 본인이 유리한 국면에 지금 서 있는데 굳이 여기서 충돌하면은 뭐 남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0: 예.
3: 그러니까 뭐몇분 뒤면은 지금 뭐 말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투키티 대삼전 같은 그런 충돌적 발언은 좀 삼가하지 않겠느냐. 훨씬 더 해도 은유적인 표현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수 있죠.
0: 예.
2: 네, 말씀 듣는 동안 이제 이 백악관 현장 계속해서 화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양국의 국가가 지금 순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의 국가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국가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베이징에서는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 같은 어느 정도는 날선, 그리고 중국도 이제 좀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고, 그때는 양국 정상이 이제 둘다 붉은색 넥타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둘다 이제 자주색, 조금 더 어떤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주목이 됩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 President Xi, Madam Peng, and the members of the Chinese delegation, I'm delighted to welcome you to the beautiful White House. Such a great honor. In May, we had the great privilege of visiting you in Beijing, where you received our delegation with spectacular and very beautiful hospitality. Now, Melania and I are honored to host you in Washington as President Xi becomes the first ever Chinese leader to make a second formal state
5: visit 이 시각
4: to
5: 미국
4: America.
5: 백악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널드
6: 시
5: 트럼프
6: 주席,
5: 대통령의 양국 정상
6: 공夫人,
5: 회담 전 연설을 듣고 계십니다.
6: 中国代表团的各位成员，我很高兴欢迎你们来到白宫。今年5月，我有幸访问北京。 你们以盛情款待迎接了我们的代表团。如今，梅拉尼亚和我荣幸地在华盛顿接待你们。习主席，你也成为了首位对美国进行第二次正式国事访问的中国领导人。From
4: the time of my first election in 2016, President Xi and I have forged a friendship. A truly great friendship, actually, built on mutual respect and the vital interests of our people. We have spent time together all over the world, from Germany to Argentina, Japan to South Korea, and Beijing to Palm Beach, Florida. But remarkably, this is our first time meeting together here at the White House,
5: And as President Xi has already seen, a lot has changed since he was last here.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 부부를 모시게 될 영광이며 5월 중국을 방문한 뒤 시 주석을 초대하게 될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1: 这份友谊是建立在相互尊重和两国人民的根本利益的基础之上。我们曾在世界各地共度时光，从德国到阿根廷，从日本到韩国，从北京到中旅滩。但令人惊讶的是，这是我们第一次在白宫相聚。正如习主席自己可以看到，自他上一次来访以来，这里发生了很多变化。
4: President Xi and Madam Peng arrive at an important moment for America, the 250th anniversary of our founding. Tomorrow we will visit the National Archives to see some of the great.
5: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열립니다. 이 시각 미국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전 연설을 통해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인공지능 분야의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들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5: 깊은 밤 함께하는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연휴 첫날 함께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가족과의 반가운 만남을 가슴에 품고 깊이 잠든 이 시간, 아직 잠들지 못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도 익숙한 가요와 팝 함께 들어볼게요.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9월 24일 목요일 밤 11시 32분 30초 향해 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생방송인데요. 3025님, 양수진 아나운서님이 진행하는 방송은 마무리까지 들어야죠 하시면서 깊은 밤이 시간도 문자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음악들 준비해 놨습니다. 음악 함께 하시면서 일상 속 작은 쉼표 같은 시간으로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Moffat, I'll be there for you 먼저 들어보고요. 이어서 헨슨의 Lost Without Each Other까지 노래 두 곡 만나고 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타이완 회담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미리 점검하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완 연합부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국가안보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최근 회의를 열어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의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기반과 공급망이 한국의 배터리, 전기차 부품 경쟁력과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내고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멕시코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멕시코 일관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85주 연속 상승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같아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0.13%가 올랐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뉴스앤뮤직이 오늘의 마지막 타임이라뇨. 개인적으로 센치한 이 추석 첫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하시면서 8616님. 그러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후딱 지나간 추석 연휴의 첫날이었습니다. 깊은 밤 함께하고 있는 11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이에요. A Great Big World의 I Don't Wanna Love Somebody Else, Rupert Wainwright의 Across the Universe까지 노래 두 곡 더 만나고 옵니다.

지났습니다. 이 시각 뉴스들 살펴봅니다.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경상을 입은 화성 마사지 업소 화재와 관련해 불이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식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어제 소방당국과 화재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내부 천장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화재 원인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식당에 페인트 등을 뿌리고 집기류를 파손한 뒤 달아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경기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중식당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 페인트 등을 뿌리고 집기류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농약이 든 병으로 추정되는 물건 등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당 주인은 가게 상호가 중국 대표 인사 이름과 같아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영부인 저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타짜 벨제부의 노래 등 경쟁작을 제치고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개봉일인 어제 13만 4천여 명이 관람해 1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암살자들과 같은 날 개봉한 타짜 4는 10만 3천여 명이 관람해 2위로 출발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함께한 뉴스의 뮤직. 아침 7시 20분을 시작으로 자정에 가까운 이 시간까지 함께했는데요. 내일도 뉴스의 뮤직 같은 시간 시작됩니다. 저는 12시 트롯 시간 오후 때부터 여러분과 또 함께할게요. 노래 두 곡 전해드립니다. 권진아, 샘김 여기까지. 백예린의 그의 바다 띄워드려요. 추석 당일날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이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국빈 만찬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11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을 위해 백악관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환영식과 군의장 행사,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잇따라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AI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시 주석과 함께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슈퍼지능 SI가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슈퍼지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바꿔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문제를 현 상태 그대로 두고 싶다며 중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AI가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AI 업계의 경고음과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한 상황에서도 AI 가속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전장치는 법무부라며 AI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 산하 기관인 연방수사국 등이 관련 수사와 처벌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조금 전 연설에서 AI 선도국으로서 관리 책임을 언급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AI 사고 대응 협의체 구성에 합의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전날 시 주석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직접 나가 영접한 것을 언급하면서 시 주석은 강하고 활기차며 건강해 보였다며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였다고 적었는데요. 일각에서 불거진 시 주석의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 네, 또 다른 현안들도 간단히 이어서 짚어주시죠.
1: 네, 먼저 관세 전쟁과 관련해선 양국이 휴전 연장을 2개월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부산 APEC 계기 양자회담에서 무역 전쟁을 11월 10일까지 1년 휴전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서 다시금 시간을 벌며 전선을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타이완을 두고 두 정상 간 이견이 노출될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반대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양국 관계 전략적 안정을 역설하면서도 타이완과 인권 문제 등 이른바 4대 레드라인은 도전하지 말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빠진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해 시 주석에게 대이란 설득을 요청할지 그리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대로 된 중재도 또 접점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벌써 4년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3: 유엔 총회 직전에도 양측이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곡물과 에너지 부분에 대한 제한적 휴전이 언급돼 관심을 모읍니다. 보도에 김정회 기자입니다.
4: 전쟁을 전면 중단하지 않고 특정 분야나 목적에만 한정해 무력을 멈추자는 게 제한적 휴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곡물과 에너지 부분의 제한적 휴전을 강하게 요구했고 미국은 중재역을 자처하며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5: Ukrainians understand that this winter could be very harsh for us. But in response,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make it painful for Russia too.
4: 특히 에너지 부분의 위기로 인한 인도적 참사 우려가 이번 제한적 휴전 제안을 견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의 계속된 폭격으로 전력 공급이 마비돼 이대로 겨울을 맞는다면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으로 모스크바의 정유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에너지 인프라가 크게 망가져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곡물 휴전은 각자의 셈법이 다른데 우크라이나는 흑해 항로를 열어 밀과 옥수수를 수출해 전쟁 재정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국제 곡물값 등과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맞은 주요 수입국들은 식량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6: Ukrainian grain exports, thus jeopardizing global food security. We therefore support efforts towards an arrangement in the Black Sea to safeguard freedom of navigation and call for the protection of commercial shipping and critical infrastructure.
4: 러시아는 흑해 항로를 열어주는 대가로 차단된 농업 운행의 국제 결제망을 다시 해제하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휴전한 자체에 대해선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새 무기를 재충전하고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꼼수라며 거부하는 분위기입니다. 제한적 휴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이어진 흑해 곡물 협정. 전쟁 초기 민간인 탈출을 위해 특정 시간과 특정 도로에서 전투를 멈춘 인도적 제한 휴전이 대표적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2: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생포된 북한군 포로 두 명이 한국으로 간 것은 한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된 국내 언론의 질의에 이번 결정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으며 한국 정부가 한민족인 이들을 자국민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이들의 신병 인도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러시아는 이들에게 관심조차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3: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도록 초청했다며 러시아는 언제나 북한 지도자를 기쁘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할 경우 전쟁 전선이 인도양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이란 최고 지도자의 고문이 경고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고문인 야히야 라힘 사파비는 분쟁이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넘어 확장됐다며 미국의 추가 공습이 재개되면 미군 기지가 있는 인도양이나 그 너머까지 전선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과 이란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비공식 접촉을 재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란 측은 카타르 중재를 통해 미국의 적대 행위 중단과 자산 동결 해제, 안전한 호르무즈 항로 보장 등을 외교 복원의 핵심 조건으로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의 소방수로 나선 모레노 임시 감독이 데뷔전을 3-0 완승으로 장식했습니다.
3: 답답했던 공격 전개는 간결하고 시원해졌고 불안하기만 했던 수비 조직력도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축구대표팀의 새 사령탑 모레노 감독을 향한 큰 기대감을 증명이라도 하듯 3만 3천여 명의 구름 관중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메웠습니다. 우리보다 FIFA 랭킹이 7계단이나 높은 에콰도르를 상대로 모레노 감독은 예고한 대로 4-4-2 전술로 나섰습니다. 아직 손발이 안 맞는 듯 다소 삐걱거리던 우리 대표팀은 후반 들어 한층 매끄러운 전개로 에콰도르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시작 9분 만에 오형규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송민규의 패스를 받은 오형규는 기습적인 오른발 슈팅을 날렸고 상대 수비수 몸을 맞은 공은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4분 뒤에는 캡틴 손흥민이 환상적인 오른발 프리킥으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왼쪽 사각 지역에서 오른발로 감아찬 공이 골대 반대편 구석을 정확하게 갈랐습니다. 후반 40분 손흥민 대신 투입된 이동경은 1분 만에 쐐기 골까지 터뜨리며 모레노 감독의 완벽한 데뷔전을 자축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짧은 부임 기간에도 데뷔전을 무실점 다득점 완승으로 장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A매치 4연전을 기분 좋게 시작한 축구대표팀은 오는 2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10: 당신은 나의 동반자.
11: 이 메시지는
10: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0: 전개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24 시작합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미국에서 제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8: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트럼프가 역대급 황제 의전을 한 속내는 뭘까요?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시진핑 국가주석.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 21명의 미군 각군 의장대가 도열해 시 주석을 맞이합니다. 시 주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예포가 발사되고

0: 전략 폭격기가 환영 비행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떠들썩한 행사를 위해 꼬박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5월 베이징 방문의 답방 성격이라고 해도 이례적인 역대급 황제 의전입니다.
1: 공항에 영접하러 갈 때 대체로 장관급 인사나 의전장이 나가거든요. 그걸 그려본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시진핑 주석을 맞이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의전을 할 수 있고.
0: 누구보다 손익 계산이 빠른 트럼프가 견제 대상인 시 주석을 파격적으로 영접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의 정치 상황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전과 고물가라는 악재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2: 이란 문제에 대한 핵 문제 근본 해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지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여론전에도 활용하고 싶은데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란 전쟁을 미국의 의도대로 끝내기는 어렵다.
0: 또 희토류와 AI 패권 문제로 담판을 지어야 하는 현실에서 시진핑을 한껏 띄워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속셈도 읽히고 있습니다.
1: AI 불안, 통제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에서 어떤 핫라인을 구축하자 이 정도는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하지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시 주석은 알맹이 없는 회담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성과보다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기술, 슈퍼지능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시 주석 국빈 환영식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오늘 우리가 이 분야에서 내릴 결정은 수십 년에 걸쳐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공동의 이익에 집중한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를 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환영식 연설에서 미중 협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중이 협력하면 모두 이익을 얻고 대립하면 모두 손해를 본다며 양국의 경쟁은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지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따라잡는 건전한 경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됐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도 사실상 이를 확인했습니다.
4: 이들은 3, 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그냥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
6: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됐다 한 달여 만에 진행된 북한군 포로 면담 내용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는데 1년 8개월 만에 그 뜻이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소식을 알린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이나 기관 간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들을 면담했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포로가 3, 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7: 참혹한 전장에서 생사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선택한 두 청년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6: 해외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송환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내놓을 증언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됩니다. 파병 과정과 현지 처우 등에 관한 증언을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밝혀왔는데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은 올해 개정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남북 두 국가론을 규정했는데 자신의 헌법을 근거로 포로들의 송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쟁 포로의 경우 당사자의 자유의사나 인도주의 원칙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3: 한미와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북한은 핵 보유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4: 북한은 또 성능을 개량한 방사포 시험 사격 사실을 공개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뉴욕에서 만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절대 불변할 핵 보유 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한다고 밝힌 겁니다. 한미일이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를 내세워 시대착오적인 대결적인 본색을 다시 드러냈다며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핵은 국가 주권의 핵심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열창할수록 핵 보유의 정당성과 강화 명분만을 깔아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비핵화 의제를 배제하고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협상의 험로가 예상됩니다.
1: 북미 양자회담으로 가지만 북미가 서로 만나고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진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한국이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8: 추석을 앞두고 딸 주혜와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국방력 강화를 독려했습니다.
9: 단합된 힘으로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계속적인 비핵화 혁신을 안아옴으로써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 불가침적인 주권 안전을 보유하고
8: 북한은 또 성능을 개량한 240mm 방사포 시험 사격을 했다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 능력을 남북 국경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히는 등 대남 강경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건입니다.
3: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해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 김 부상은 쏟아지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공항을 빠져나갔고 취재진을 따돌리는 과정에선 심야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은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11: 네, 지난해도 됐는데 올해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어떤 말씀 가져오셨나요? 혹시 저 친서 가져오셨습니까? 혹시 북미 대화 관련해서 입장 있으신지요?
10: 지난해 한국 취재진을 향해 도덕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올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12: 대한민국 정부랑도 혹시 좀 접촉 계획이 있으신가요?
13: 저희 지난해 도덕이 없다고 혼났어. 혹시 말씀 하셨습니까? 저희한테.
10: 김 부상의 차량에 취재진이 따라붙자 북한 측 차량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것도 모자라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취재진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심야 추격전이 벌어졌고 당황한 북측 차량은 엉뚱한 길로 둘러가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도착한 김선경 부상은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 쿠바,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측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김 부상의 뉴욕 방문을 계기로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부상은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한 이후 오는 28일 오전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14: 북한이 올 한 해 급변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판단과 핵 보유 의지를 국제사회 앞에서 어떻게 피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도록 초청했습니다.

0: 했다며 러시아는 언제나 북한 지도자를 기쁘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순방국인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1: 우리 정상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건 16년 만인데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공급망, 첨단 산업, 그리고 K-콘텐츠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한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레드카펫이 깔린 멕시코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군복 차림에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멕시코 정부 측 환영 인사들과 악수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초청으로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겁니다. 우리 정상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건 16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차풀테펙공원 애국영웅탕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대통령궁인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투자 확대 방안을 담은 MOU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문으로 기대되는 3대 핵심 성과로 실질 공급망 협력, 첨단 미래 산업 공조, 그리고 문화 외교 지평 확대를 꼽았습니다. 우선 인구 1억 3천만 명, 중남미 1위 교역 투자 대상국인 멕시코와 공급망 협력을 다지고 원유 등 천연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AI 디지털 시장과 항공, 우주 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 기틀을 다지고 멕시코의 군 현대화 사업에 발맞춰 K-방산 진출 가능성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최대 K-팝 시장이자 K-푸드, 뷰티 1위 수입국인 멕시코를 전초기지 삼아 콘텐츠 공동 제작과 인프라 구축 등 문화 외교 협력도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3: 청와대는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고 공동 번영을 향한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YTN 한현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YTN 24 시작합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과 안보, 인공지능 등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 성과를, 시진핑 주석은 충돌 없는 경쟁에 방점을 찍으며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핵심 의제에 AI 문제가 포함됐군요.
8: 네, 시진핑 주석 부부는 어젯밤 11시 7분 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 오전 10시 7분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공항에 이어 이틀째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함께 맞이했는데요. 곧바로 백악관 내부에서 진행된 국빈 환영식의 환영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우정과 양국 간 협력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지난 1기 시절부터 시 주석과 훌륭한 우정을 쌓아왔고 함께 양국이 직면한 문제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뤄왔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5월 중국 방문 당시 합의한 미중 무역위원회 구성과 미국 농축산물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9: President Xi and I have forged a friendship, a truly great friendship, actually. Working together, President Xi and I have made tremendous strides on the issues facing our two countries.
8: 첨예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시 주석과의 우정을 통해 협상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세와 시장 접근을 둘러싼 갈등을 일단 관리 가능한 범위에 묶어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번 방문에서 안보와 기술, 슈퍼지능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할 거라면서 향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수 있을 결정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슈퍼지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바꿔서 부르는 용어인데요.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9: During this visit, we will also discuss pressing issues concerning security, technology, and superintelligence, SI. The decisions we make in these areas today can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for decades and decades to come.
8: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이 2차 세계대전에서는 동맹이 되기도 했다며 당시 미국이 비밀리에 파견한 조종사 부대 플라잉 타이거스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시 주석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찾아 독립선언문 등을 함께 관람할 예정이라며 양국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네, 그리고 시 주석은 미국과의 경쟁을 인정하면서도 또 경쟁이 충돌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죠.
8: 네, 시 주석은 미중 관계를 거대한 배에 비유하면서 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경쟁하더라도 승패를 가르는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양국 모두 충돌하지 않는다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0: 中国开放的大门始终敞开，欢迎美国企业来华投资兴业。希望美方公平对待中国企业。
8: 무역과 첨단 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이어가되 군사적, 외교적 충돌로 확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은 실제로 양국군이 대화를 유지해야 하며 위기 시 소통과 위기 예방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선도국이라면서 인간의 통제 아래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10: 中美两国都是人工智能大国，有能力也有责任发展好，管控好人工智能，确保人工智能发展始终受控于人。
8: 또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면서도 중국 기업도 미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며칠 안에 판다 두 마리를 미 애틀랜타 동물원에 보내겠다고 발표하는 등 민간 교류를 관계 개선의 또 다른 축으로 내세웠습니다. 두 정상은 현재 양자회담과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회담까지 비공개로 진행 중인데요. 일정에는 기자회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두 정상이 미국이나 중국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이후 저녁에 다시 만나 두 정상의 연설을 시작으로 미국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국빈 만찬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두 정상의 정상회담 결과물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어떤 추가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미국에서 제외한 시진핑 주석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7: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트럼프가 역대급 황제 의전을 한 속내는 뭘까요?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합동지지에 도착한 시진핑 국가주석.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 21명의 미군 각군 의장대가 도열해 시 주석을 맞이합니다. 시 주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예포가 발사되고 전략폭격기가 환영 비행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떠들썩한 행사를 위해 꼬박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5월 베이징 방문의 답방 성격이라고 해도 이례적인 역대급 황제 의전입니다.
12: 공항에 영접하러 갈 때 대체로 장관급 인사나 의전장이 나가거든요. 그걸 그래 본다면 대통령이 직접.

0: 나가서 시진핑 주석을 맞이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의전을 할 수 있고.
1: 누구보다 손익 계산이 빠른 트럼프가 견제 대상인 시 주석을 파격적으로 영접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의 정치 상황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전과 고물가라는 악재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2: 이란 문제에 대한 핵 문제 근본 해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지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여론전에도 활용하고 싶은데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란 전쟁을 미국의 의도대로 끝내기는 어렵다.
1: 또 희토류와 AI 패권 문제로 담판을 지어야 하는 현실에서 시진핑을 한껏 띄워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속셈도 읽히고 있습니다.
0: AI 불안 통제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에서 어떤 핫라인을 구축하자 이 정도는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하지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시 주석은 알맹이 없는 회담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성과보다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3: 북한군 포로 두 명이 한국으로 송환됐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도 사실상 이를 확인했습니다.
4: 이들은 3-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그냥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
6: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됐다 한 달여 만에 진행된 북한군 포로 면담 내용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는데 1년 8개월 만에 그 뜻이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소식을 알린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이나 기관 간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들을 면담했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포로가 3-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7: 참혹한 전장에서 생사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선택한 두 청년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6: 해외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송환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내놓을 증언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됩니다. 파병 과정과 현지 처우 등에 관한 증언을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밝혀왔는데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은 올해 개정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남북 두 국가론을 규정했는데 자신의 헌법을 근거로 포로들의 송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쟁 포로의 경우 당사자의 자유의사나 인도주의 원칙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이를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순방국인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정상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건 16년 만인데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공급망, 첨단 산업 그리고 K-콘텐츠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한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레드카펫이 깔린 멕시코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군복 차림에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멕시코 정부 측

0: 환영 인사들과 악수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초청으로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겁니다. 우리 정상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건 16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차풀테펙공원 애국영웅탕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대통령궁인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투자 확대 방안을 담은 MOU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문으로 기대되는 3대 핵심 성과로 실질 공급망 협력, 첨단 미래 산업 공조, 그리고 문화 외교 지평 확대를 꼽았습니다. 우선 인구 1억 3천만 명, 중남미 1위 교역 투자 대상국인 멕시코와 공급망 협력을 다지고 원유 등 천연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AI 디지털 시장과 항공, 우주 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 기틀을 다지고 멕시코의 군 현대화 사업에 발맞춰 K-방산 진출 가능성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최대 K-팝 시장이자 K-푸드, 뷰티 1위 수입국인 멕시코를 전초기지 삼아 콘텐츠 공동 제작과 인프라 구축 등 문화 외교 협력도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청와대는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고 공동 번영을 향한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YTN 한현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미국에서 재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최고 예우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겉으로 놓고 있지만 속으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트럼프가 역대급 황제 의전을 한 속내는 뭘까요?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시진핑 국가주석.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 21명의 미군 각군 의장대가 도열해 시 주석을 맞이합니다. 시 주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예포가 발사되고 전략폭격기가 환영 비행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떠들썩한 행사를 위해 꼬박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5월 베이징 방문의 답방 성격이라고 해도 이례적인 역대급 황제 의전입니다.
5: 공항에 영접하러 갈 때 대체로 장관급 인사나 의전장이 나가거든요. 그걸 고려해본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시진핑 주석을 맞이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의전을 할 수 있고.
4: 누구보다 손익 계산이 빠른 트럼프가 견제 대상인 시 주석을 파격적으로 영접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의 정치 상황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전과 고물가라는 악재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6: 이란 문제에 대한 핵 문제 근본 해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지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여론전에도 활용하고 싶은데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란 전쟁을 미국의 의도대로 끝내기는 어렵다.
4: 또 희토류와 AI 패권 문제로 담판을 지어야 하는 현실에서 시진핑을 한껏 띄워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속셈도 읽히고 있습니다.
5: AI 불안, 통제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에서 어떤 핫라인을 구축하자 이 정도는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시 주석은 알맹이 없는 회담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성과보다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기술, 슈퍼지능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시 주석 국빈 환영식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오늘 우리가 이 분야에서 내릴 결정은 수십 년에 걸쳐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공동의 이익에 집중한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를 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환영식 연설에서 미중 협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중이 협력하면 모두 이익을 얻고 대립하면 모두 손해를 본다며 양국의 경쟁은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지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따라잡는 건전한 경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대로 된 중재도, 접점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벌써 4년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직전에도 양측이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곡물과 에너지 부분에 대한 제한적 휴전이 언급돼 관심을 모읍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7: 전쟁을 전면 중단하지 않고 특정 분야나 목적에만 한정해 무력을 멈추자는 게 제한적 휴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곡물과 에너지 부분의 제한적 휴전을 강하게 요구했고 미국은 중재역을 자처하며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8: Ukrainians understand that this winter could be very harsh for us, but in response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make it painful for Russia too.
7: 특히 에너지 부분의 위기로 인한 인도적 참사 우려가 이번 제한적 휴전 제안을 견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의 계속된 폭격으로 전력 공급이 마비돼 이대로 겨울을 맞는다면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으로 모스크바의 정유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에너지 인프라가 크게 망가져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곡물 휴전은 각자의 셈법이 다른데 우크라이나는 흑해 항로를 열어 밀과 옥수수를 수출해 전쟁 재정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국제 곡물값 폭등과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맞은 주요 수입국들은 식량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9: Ukrainian grain exports thus jeopardizing global food security. We therefore support efforts towards an arrangement in the Black Sea to safeguard freedom of navigation and call for the protection of commercial shipping and critical infrastructure.
7: 러시아는 흑해 항로를 열어주는 대가로 차단된 농업은행의 국제 결제망을 다시 해제하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휴전안 자체에 대해선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새 무기를 재충전하고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꼼수라며 거부하는 분위기입니다. 제한적 휴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이어진 흑해 곡물 협정. 전쟁 초기 민간인 탈출을 위해 특정 시간과 특정 도로에서 전투를 멈춘 인도적 제한 휴전이 대표적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3: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간 것은 한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된 국내 언론의 질의에 이번 결정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으며 한국 정부가 한민족인 이들을 자국민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이들의 신병 인도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러시아는 이들에게 관심조차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0: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유엔총회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순방국인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정상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건 16년 만인데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공급망, 첨단 산업, 그리고 K-콘텐츠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한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레드카펫이 깔린 멕시코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군복 차림에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멕시코 정부 측 환영 인사들과 악수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초청으로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겁니다. 우리 정상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건 16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차풀테펙공원 애국영웅탕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대통령궁인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투자 확대 방안을 담은 MOU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문으로 기대되는 3대 핵심 성과로 실질 공급망 협력, 첨단 미래 산업 공조, 그리고 문화 외교 지평 확대를 꼽았습니다. 우선 인구 1억 3천만 명, 중남미 1위 교역 투자 대상국인 멕시코와 공급망 협력을 다지고 원유 등 천연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AI 디지털 시장과 항공, 우주 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 기틀을 다지고 멕시코의 군 현대화 사업에 발맞춰 K-방산 진출 가능성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최대 K-팝 시장이자 K-푸드, 뷰티 1위 수입국인 멕시코를 전초기지 삼아 콘텐츠 공동 제작과 인프라 구축 등 문화 외교 협력도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2: 청와대는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고 공동 번영을 향한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YTN 한현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 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과 안보, 인공지능 등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AI 규제를 두고는 온도차를 드러냈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은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추가 규제에 다시 선을 그었죠.
6: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국빈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우정과 양국 간 협력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지난 1기 시절부터 시 주석과 훌륭한 우정을 쌓아왔고 함께 양국이 직면한 문제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뤄왔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5월 중국 방문 당시 합의한 미중 무역위원회 구성과 미국 농축산물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7: President Xi and I have forged a friendship, a truly great friendship, actually. Working together, President Xi and I have made tremendous strides on the issues facing our two countries.
6: 시 주석과의 우정을 통해 협상 동력을 확보하려는 동시에 관세와 시장 개방을 둘러싼 갈등을 관리 가능한 범위에 묶어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번 방문에서 안보와 기술, 슈퍼지능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할 거라며 앞으로 수십 년간 번영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슈퍼지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바꿔서 부르는 용어인데요.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7: During this visit, we will also discuss pressing issues concerning security, technology, and superintelligence, SI. The decisions we make in these areas today can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for decades and decades to come.
6: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나기 직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슈퍼지능 문제는 현 상태 그대로 두고 싶다고 썼습니다. AI의 위험성을 이유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 개발을 제약하기보다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AI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훌륭한 회담을 했다고

0: 짧게 말했습니다.
1: 네, 반면 시 주석은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고요.
0: 네, 시 주석은 국빈 환영식 답사에서 먼저 미중 관계를 거대한 배에 비유하면서 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경쟁하더라도 승패를 가르는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양국 모두 충돌하지 않는다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시 주석은 양국군이 대화를 유지해야 하며 위기시의 소통과 위기 예방을 위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선도국이라며 인간의 통제 아래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AI 발전으로 인한 인류 번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시 주석은 미 중이 책임감을 가지고 규제할 필요성을 부각한 겁니다. 시 주석은 비공개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중앙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타이완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체결된 양해각서로 복귀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저녁에 정세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국빈 만찬에서 다시 만날 예정인데요. 두 정상의 정상회담 결과물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어떤 추가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됐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도 사실상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3, 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그냥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
3: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한 달여 만에 진행된 북한군 포로 면담 내용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는데 1년 8개월 만에 그 뜻이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소식을 알린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이나 기관 간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들을 면담했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포로가 3, 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4: 참혹한 전장에서 생사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선택한 두 청년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3: 해외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송환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내놓을 증언과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됩니다. 파병 과정과 현지 처우 등에 관한 증언을 통해 북러 간 군사 협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밝혀왔는데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은 올해 개정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남북 두 국가론을 규정했는데 자신의 헌법을 근거로 포로들의 송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쟁 포로의 경우 당사자의 자유의사나 인도주의 원칙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1: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간 것은 한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0: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된 국내 언론의 질의에 이번 결정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으며 한국 정부가 한민족인 이들을 자국민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이들의 신병 인도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러시아는 이들에게 관심조차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와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북한은 핵 보유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또 성능을 개량한 방사포 시험 사격 사실을 공개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뉴욕에서 만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절대 불변할 핵 보유 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한다고 밝힌 겁니다. 한미일이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를 내세워 시대착오적인 대결적인 본색을 다시 드러냈다며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핵은 국가 주권의 핵심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열창할수록 핵 보유의 정당성과 강화 명분만을 깔아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비핵화 의제를 배제하고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협상의 험로가 예상됩니다.
2: 북미 양자회담으로 가지만 북미가 서로 만나고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진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한국이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 추석을 앞두고 딸 주혜와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국방력 강화를 독려했습니다.
3: 단합된 힘으로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계속적인 비핵화 혁신을 안아옴으로써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 불가침적인 주권 안전을 보유하고
1: 북한은 또 성능을 개량한 240mm 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 능력을 남북 국경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히는 등 대남 강경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건희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시인범 멕시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합니다.
1: 네, 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 존경하는 시인범 대통령님, 그리고 멕시코 국민 여러분. 고대 아즈텍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멕시코의 오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곳 대통령궁에서 저와 우리 대표단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이렇게 뜻깊고 즐거운 날, 2026-2030 한 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양국 협력이 도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협력 지적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의 교역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금융 공급망 부문의 연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협상을 드디어 성공적으로 타결했고 향후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 원활한 교역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 통관 물품 정보 공유 활성화라는 제도적인 기틀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올해 안에 한국 상품에 대한 위조 상품 식별 설명회를 또 내년 상반기에는 불법 유해 물품 차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불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설하기로 하여 우리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들과 멕시코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 원유와 핵심 자원을 논의할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통화 이후에 시인범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의 추가 원유 물량의 공급에 대해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인 원유 수입을 위한 협력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는 양국 간의 교역, 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이 기념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통상 당국 간의 공동의 이익 연구를 진행하여 더욱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갈 방법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인범 대통령님과 저는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해외 파견 기업과 노동자가 이중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겪고 있는 큰 부담을 덜기 위해 조속한 사회보장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디지털, 항공, 우주, 방산 등 미래 첨단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중시하는 전략산업 분야와 멕시코의 경제발전 전략인 플랜 멕시코가 지향하는 신산업 육성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민관 사절단을 구성해 올해 11월 멕시코를 방문하기로 합의했고 인공지능 디지털 협력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채택된 한 멕시코 인공지능 협력 선언을 통해 우리는 2028년 APEC 의장국을 수임하는 멕시코와 함께 지난해 경주에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의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정책과 경험을 앞으로 우리 양국은 계속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체결된 항공우주산업협력 MOU가 11월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한 멕시코 우주의 날 행사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인바움 대통령님과 저는 멕시코가 추진 중인 군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국방협력 MOU를 통해 국방 분야의 경험 공유, 교육, 훈련, 연구개발 등 다방면의 교류를 심도 있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멕시코 현지 생산으로 이어져 멕시코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양국이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세인바움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0: 셋째. 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공동 언론 발표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멕시코와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국방협력 MOU를 맺어서 멕시코의 군 현대화 과정에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찾는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1: 네, 한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멕시코의 현지 생산과 또 방위 산업 강화에 기여하고 제3국 공동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인바움 대통령의 각별한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미국에서 재위한 시진핑 국가주석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맞이했습니다.
1: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트럼프가 역대급 황제 의전을 한 속내는 뭘까요?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시진핑 국가주석.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 21명의 미군 각군 의장대가 도열해 시 주석을 맞이합니다. 시 주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예포가 발사되고 전략폭격기가 환영 비행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떠들썩한 행사를 위해 호박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5월 베이징 방문의 답방 성격이라고 해도 이례적인 역대급 황제 의전입니다.
4: 공항에 영접하러 갈 때 대체로 장관급 인사나 의전장이 나가거든요. 그걸 그려본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시진핑 주석을 맞이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의전을 할 수 있고.
3: 누구보다 손익 계산이 빠른 트럼프가 견제 대상인 시 주석을 파격적으로 영접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의 정치 상황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전과 고물가라는 악재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5: 이란 문제에 대한 핵 문제 근본 해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지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여론전에도 활용하고 싶은데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란 전쟁을 미국의 의도대로 끝내기는 어렵다.
3: 또 희토류와 AI 패권 문제로 담판을 지어야 하는 현실에서 시진핑을 한껏 띄워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속셈도 읽히고 있습니다.
4: AI 불안, 통제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에서 어떤 핫라인을 구축하자 이 정도는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시 주석은 알맹이 없는 회담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성과보다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0: 네, 북한군 포로 두 명이 한국으로 송환됐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도 사실상 이를 확인했습니다.
1: 네, 이들은 3, 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
7: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됐다 한 달여 만에 진행된 북한군 포로 면담 내용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는데 1년 8개월 만에 그 뜻이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소식을 알린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이나 기관 간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들을 면담했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포로가 3, 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8: 참혹한 전장에서 생사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선택한 두 청년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7: 해외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송환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내놓을 증언과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됩니다. 파병 과정과 현지 처우 등에 관한 증언을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밝혀왔는데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은 올해 개정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남북 두 국가론을 규정했는데 자신의 헌법을 근거로 포로들의 송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쟁 포로의 경우 당사자의 자유의사나 인도주의 원칙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와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게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와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북한은 핵 보유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1: 북한은 또 성능을 개량한 방사포 시험 사격 사슬을 공개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뉴욕에서 만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절대 불변할 핵 보유 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한다고 밝힌 겁니다. 한미일이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를 내세워 시대착오적인 대결적인 본색을 다시 드러냈다며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핵은 국가 주권의 핵심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열창할수록 핵 보유의 정당성과 강화 명분만을 깔아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비핵화 의제를 배제하고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협상의 험로가 예상됩니다.
4: 북미 양자회담으로 가지만 북미가 서로 만나고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진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한국이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9: 추석을 앞두고 딸 주혜와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국방력 강화를 독려했습니다.
10: 단합된 힘으로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계속적인 비약과 혁신을 안아옴으로써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 불가침적인 주권 안전을 보유하고
9: 북한은 또 성능을 개량한 240mm 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 능력을 남북 국경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히는 등 대남 강경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건입니다.
0: 네,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화회담도 괜찮다며 다급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특유의 뜸들이기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유인책으로 무엇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11: 미국 백악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이 어렵다면 전화회담도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미회담을 원하는 트럼프의 마음도 간절해지는 모습입니다.
12: Kim Jong-un has always treated me with great respect. And we met on numerous occasions, actually. I understand him. He understands me.
11: 김 위원장은 그러나 국미회담에 열려있다는 신호만 보낸 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특유의 뜸들이기,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회담의 목마른 트럼프로부터 얻어낼 것을 최대한 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3: 북미 정상 외교를 정말 재개하고 싶다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면 너희부터 뭔가 성의를 보일 것이지 우리에게 혹시나 이런 군사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뭐 핵무기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제안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11: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로 대북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도 북한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14: 앞으로 있을 뭐 북미회담 같은 데에서도 역시 자신들의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존중한 상태에서 핵 군축 협상을 하자. 이제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내포돼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1: 트럼프는 그동안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입장으로 하는 상황. 북미회담을 갈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밀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네,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여야는 추석 연휴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지청 거부 입장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적 배후를 밝히라고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내란 협박을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15: 민주당은 추석 연휴에도 대법관 재재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밤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긴급회의에서 무엇을 했는지, 조 대법원장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떤 정치 세력과 공모하는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런 정치꾼의 행태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며 내란 옹호 정당답다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검토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식 논리라면 특별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여전히 내란 세력

0: 세력이 남아있다는 건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무려 14번 다녀왔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에게나 뒤집어 씌우는 정치적 낙인일 뿐이라며 북한 정권의 반동 분자와 같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재재청 요구는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삼권 분립의 뚝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냐고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스페셜 BGM 여행입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음악 감상 시간인데요.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조용한 휴일 이른 아침에는 각종 정보와 소식, 소리를 잠시 뒤로 하고 편안하게 음악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곡들 전해드릴게요. 주중 휴일에 만나는 스페셜 BGM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스페셜 BGM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밤새 했던 일을 이제 마무리하십니까? 한창 무언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든 편안하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스페셜 BGM 여행이고요. 클래식과 파페라, 재즈, 연주곡, OST 곡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들려드린 음악은 YTN 라디오 한밤의 BGM 여행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특별한 시간 YTN 라디오 스페셜 BGM 여행 이제 마치겠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뉴스타트 2부 미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AI를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3: 네,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먼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어떻게 열렸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4: 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현지 시간 24일 오전 10시 10분쯤 백악관에서 시진핑 주석과 펑리 위안 여사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는 번갈아 악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팔꿈치를 치는 등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백악관 중앙 로비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 9분간 환영 연설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시절부터 시 주석과 훌륭한 우정을 쌓아왔고 함께 양국이 직면한 문제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뤄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5: President Xi and I have forged a friendship, a truly great friendship, actually. Working together, President Xi and I have made tremendous strides on the issues facing our two countries.
4: 시 주석도 이어 평화로운 공존을 강조하는 연설로 답사했는데요. 미중이 협력하지 않으면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양국이 경쟁을 하더라도 건전하게 하면서 충돌하지 않는다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 연설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虽然中美合作不可能解决世界上所有问题，但没有两国合作。 世界上很多问题都难以解决.
4: 이후 두 정상 부부는 선물을 주고받은 뒤 백악관 발코니에 서서 미국 해병대 소총 제식 시범과 군악대 공연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미 공군의 전략 자산인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의 시범 비행도 펼쳐졌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나눠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사진 촬영만 잠시 허용됐고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 두 정상은 최근 완공한 백악관 헬기 이착륙장으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아주 좋은 회담을 했다고 짧게 회담 결과를 전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워싱턴 DC와 백악관 일대는 삼엄한 경비와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시 주석을 환영하는 인파는 물론 중국의 검열 정책과 정치적 탄압을 비판하는 반대 시위도 열렸습니다.
2: 네, 두 정상이 AI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리면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고요?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이번 시 주석의 국빈 방문에서 안보와 기술, 슈퍼지능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려질 결정들이 앞으로 수십 년간 번영을 증진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슈퍼지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바꿔서 부르는 용어인데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5: During this visit, we will also discuss pressing issues concerning security, technology, and superintelligence, SI. The decisions we make in these areas today can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for decades and decades to come.
4: 트럼프 대통령

0: 시장은 시 주석을 만나기 직전에도 소셜미디어에서 슈퍼지능 문제는 현 상태 그대로 두고 싶다고 썼습니다. AI의 인류 종말론 등 위험성을 이유로 새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인류 번영에 방점을 찍으면서 AI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반면 시 주석은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양국 모두 AI 선도국이라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발하면서 동시에 관리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한 건데요.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1: 中美两国都是人工智能大国，有能力也有责任发展好、管控好人工智能，确保人工智能发展始终受控于人。
2: 네,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한반도 문제도 오른 것이 확인됐죠.
0: 네, 중국 신화통신은 조금 전 두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소식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졌을지 주목됩니다. 신화통신은 또 조금 전 시진핑 주석이 미중이 새로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며 세계 경제의 희소식이다라고 말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비공개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중앙 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타이완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체결한 양해각서로 복귀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잠시 뒤 오전 9시쯤부터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국빈 만찬에서 다시 만날 예정인데요.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일부 중국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공식 수행단과는 별도로 워싱턴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리바바와 샤오미, 비아디 등 경영자들이 국빈 만찬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미국에서 재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맞이했습니다.
2: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트럼프가 역대급 황제 의전을 한 속내는 뭘까요?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시진핑 국가주석.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 21명의 미군 각군 의장대가 도열해 시 주석을 맞이합니다. 시 주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예포가 발사되고 전략폭격기가 환영 비행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떠들썩한 행사를 위해 꼬박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5월 베이징 방문의 답방 성격이라고 해도 이례적인 역대급 황제 의전입니다.
5: 공항에 영접하러 갈 때 대체로 장관급 인사나 의전장이 나가거든요. 그걸 고려해본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시진핑 주석을 맞이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의전을 할 수 있고.
4: 누구보다 손익계산이 빠른 트럼프가 견제 대상인 시 주석을 파격적으로 영접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의 정치 상황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전과 고물가라는 악재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6: 이란 문제에 대한 핵 문제 근본 해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지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여론전에도 활용하고 싶은데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란 전쟁을 미국의 의도대로 끝내기는 어렵다.
4: 또 희토류와 AI 패권 문제로 담판을 지어야 하는 현실에서 시진핑을 한껏 띄워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속셈도 읽히고 있습니다.
5: AI 불안, 통제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에서 어떤 핫라인을 구축하자 이 정도는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시 주석은 알맹이 없는 회담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성과보다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3: 북미 정상회담

0: 회담을 원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화회담도 괜찮다며 다급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특유의 뜸들이기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유인책으로 무엇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국 백악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이 어렵다면 전화회담도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중간 선거가 다가올수록 북미회담을 원하는 트럼프의 마음도 간절해지는 모습입니다.
3: Kim Jong-un has always treated me with great respect and we met on numerous occasions actually. I understand him, he understands me.
2: 김 위원장은 그러나 북미회담에 열려 있다는 신호만 보낸 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특유의 뜸들이기,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회담의 목마른 트럼프로부터 얻어낼 것을 최대한 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4: 북미 정상 외교를 정말 재개하고 싶다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면 너희부터 뭔가 성의를 보일 것이지 우리에게 혹시나 이런 군사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뭐 핵무기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제안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2: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로 대북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도 북한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5: 앞으로 있을 뭐 북미회담 같은 데에서도 역시 자신들의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존중한 상태에서 핵 군축 협상을 하자. 이제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내포돼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 트럼프는 그동안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입장으로 하는 상황. 북미회담을 갈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밀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생포된 북한군 포로 두 명이 한국으로 간 건 한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된 국내 언론의 질의에 이번 결정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고 한국 정부가 한민족인 이들을 자국민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이들의 신병 인도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러시아는 이들에게 관심조차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전격 공개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어제는 추석 연휴 첫날이라 고향 가고 오느라 다들 분주하셨을 텐데요. 네,
1: 꽃무릇과 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활짝 피면서 고향길에 꽃나들이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전북 고창 선운사 주변이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듯 꽃무릇은 사찰 입구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붉은 물결은 도솔천 계곡 따라서 산 중턱까지 이어지면서 장관을 연출합니다.
7: 할머니 집에 와서 선운사를 왔는데 꽃무릇이 예뻐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8: 얼마나 예뻐요?
7: 많이요.
6: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진 뒤에야 잎이 나와서 꽃과 잎이 만날 수 없다는 꽃무릇. 그래서 꽃말도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불교 탱화의 재료로 많이 쓰인 까닭에 사찰 주변에 꽃무릇이 많다는 게 정설.
8: 탱화나 불화 아니면 서책을 만들 때 그 꽃무릇의 뿌리에

0: 있는 성분이 방부제나 좀 벌레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전부터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1: 꽃무릇 물결을 보기 위해서 추석 연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과 가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네, 지금 전체적인 꽃무릇 개화 상황은 막 절정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다고 합니다.
1: 조금 일찍 가을 코스모스를 만날 수 있는 곳. 대구에 있는 대형 공원에는 황화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와 함께 가을을 느끼려는 가족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곳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서울에서 이제 고향이 대구라서 왔는데요. 가을이 온 느낌도 들고 날도 많이 더웠는데 풀려서 선선한 바람에 꽃이 휘달리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1: 조금 짧다면 짧은 나흘간의 추석 연휴. 고향 오가는 길에 만나는 가을 꽃들이 귀성객들의 마음을 더 푸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4: 네, 추석인 오늘은 오후부터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5: 네, 올해도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인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다현 캐스터.
6: 네, 기상센터입니다.
4: 네, 지금 성묘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날씨 어떻습니까?
6: 네. 현재 강원 동해안에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성묘 가는 분들은 날씨로 인한 불편 없는데요. 오후부터는 전국에 차차 비가 확대합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 최고 80mm, 전남 해안에 20에서 60,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아쉽게도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니까요. 해안가 사고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중부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내일 낮에 비가 그치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또 비가 내립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7.5도, 대구가 21도고요.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합니다. 서울이 26도, 대구도 26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 네, 올해 극장가는 두 편의 천만 영화가 탄생한 반면 흥행을 자신했던 기대작은 고전했고요. 공포 영화는 예상밖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5: 네, 흥행의 희비를 가른 건 무엇이었을까요? 올해 극장가를 세 가지 키워드로 김승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7: 올해 탄생한 두 편의 천만 영화. 수백 년 전 역사와 수천 년 전 고전에서 출발했지만 오늘의 관객에게도 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신분을 넘어 쌓여가는 정과 긴 여정 끝에 사랑하는 이에게 돌아가려는 그리움. 이를 섬세하게 녹여낸 이야기가 천만 관객을 상영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8: 이제 보기 전에는 제 시간 어떻게 기다리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는 동안 계속 몰입하면서 봐서 이제 제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7: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캐릭터의 저력도 재확인됐습니다. 스파이더맨 4와 토이스토리 5는 인기 캐릭터의 서사에 새로운 고민을 녹여내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높아진 기대치가 아쉬움으로 돌아온 작품도 있습니다. 호프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는 칸 경쟁 부문 진출과 화려한 캐스팅, 원년 스타들의 귀환까지 더해지며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9: Why didn't we do this sooner? No, because I think this script meets this moment exactly. It's exactly right. We had to wait 20 years.
7: 하지만 엇갈린 평가 속에 두 작품 모두 개봉 초반에 뜨거운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높아진 눈높이가 오히려 흥행의 문턱이 된 겁니다. 화제성과 이름값만으로는 초반에 몰린 관객을 끝까지 붙잡기 어렵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공포 영화의 기세는 매서웠습니다.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신작에 전지현 등 화려한 라인업을 내세운 군체는 6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살목지와 눈동자도 쟁쟁한 대작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큰 화면과 풍부한 음향으로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는 극장만의 체험이 장르의 강점으로 작용한 거로 풀이됩니다.
10: 시선이 안 좋아지면서 다른 감각이 극대화되는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운드를 활용을

0: 그래서 사운드를 되게 세세하게 짜서 그 소리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1: 여기에 유튜브에서 출발한 할리우드 젊은 감독들의 색다른 공포 영화까지 흥행 배열에 합류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에는 눈물샘을 자극할 감동을, 기대작에는 기대에 걸맞는 만족감을,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원했던 관객들. 그 눈높이를 얼마나 충족했느냐가 올해 극장가의 희비를 갈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 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8: 김나입니다.
7: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8: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셜 BGM 여행입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음악 감상 시간인데요.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조용한 휴일 이른 아침에는 각종 정보와 소식, 소리를 잠시 뒤로 하고 편안하게 음악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곡들 전해드릴게요. 주중 휴일에 만나는 스페셜 BGM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스페셜 BGM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밤새 했던 일을 이제 마무리하십니까? 한창 무언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든 편안하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스페셜 BGM 여행이고요. 클래식과 파페라, 재즈, 연주곡, OST 곡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들려드린 음악은 YTN 라디오 한밤의 BGM 여행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특별한 시간 YTN 라디오 스페셜 BGM 여행 이제 마치겠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애시바 교통정보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연휴 동안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어젯밤부터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이 비는 주말 새벽이면 그치겠는데요. 남부와 제주는 일요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는 최대 80mm, 남해안은 10에서 60mm,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9.7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엔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에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추석 당일 오늘 귀경길 정체가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특히 귀성, 귀경, 성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684만 대가 고속도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오산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남사 나들목까지는 5km 구간 정체입니다. 천안에서 산안 분기점 일대까지는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강일에서 남양주 일대까지 7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구명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뉴스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AI를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8: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유정 특파원, 비공개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대화 내용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한반도 문제가 오른 것이 확인됐죠.
9: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조금 전 보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연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역할을 요청했거나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미중 양국이 새로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이는 양국 산업계와 국민,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희소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날 미 재무장관이 미중이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별개의 합의가 도출됐을지 주목됩니다. 시 주석은 또 미국에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중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체결된 양해각서로 복귀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7: 네, 그런가 하면 두 정상은 AI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리면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고요?
9: 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이번 시 주석의 국빈 방문에서 안보와 기술, 슈퍼지능, 즉 AI와 관련한 시급한 문제 등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려질 결정들이 앞으로 수십 년간 번영을 증진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0: 이번 방문에서 우리는 또한 안보와 기술, 슈퍼지능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분야에서 내리는 결정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나기 직전에도 소셜미디어에서 슈퍼지능 문제는 현 상태 그대로 두고 싶다고 썼습니다. AI의 인류 종말론 등 위험성을 이유로 새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인류 번영에 방점을 찍으면서 AI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반면 시 주석은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양국 모두 AI 선도국이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발하면서 동시에 관리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한 건데요. 이 연설 내용도 잠시 들어보시죠.
11: 양국은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AI를 선한 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능력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9: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AI에서 서로 경계하기보다는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며 미중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8: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어떻게 열렸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9: 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전날 공항에 이어 백악관에서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를 다시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팔꿈치를 치는 등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백악관 중앙 로비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 9분간 환영 연설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시절부터 시 주석과 훌륭한 우정을 쌓아왔고 함께 양국이 직면한 문제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뤄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0: 시 주석과 저는 우정을 정말 훌륭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함께 양국이 직면한 현안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9: 시 주석도 이어 평화로운 공존을 강조하는 연설로 답사했는데요. 미중이 협력하지 않으면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양국이 경쟁하더라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 연설도 직접 들어보시죠.
10: 미중 협력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미중의 협력 없이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9: 이후 두 정상 부부는 미군 해병대의 소총 제식 시범과 군악대 공연, 미 공군 전략 자산인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 시범 비행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나눠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사진 촬영만 잠시 허용됐고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담 뒤 두 정상은 최근 완공된 백악관 헬기 이착륙장으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기 마린원에 함께 탑승하게 됐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워싱턴 DC와 백악관 일대는 삼엄한 경비와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시 주석을 환영하는 인파는 물론 중국의 검열 정책과 정치적 탄압을 비판하는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두 정상은 잠시 뒤인 오전 9시쯤부터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국빈 만찬에서 다시 만나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알리바바와 샤오미, 비아디 등 중국 기업 경영자들이 공식 수행단과 별도로 워싱턴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와 국빈 만찬 참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7: 북한 김성경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해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 김 부상은 쏟아지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공항을 빠져나갔고 취재진을 따돌리는 과정에선 심야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은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13: 네, 지난해도 뵀는데 올해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어떤 말씀 가져오셨나요? 혹시 저 친서 가져오셨습니까? 혹시 북미 대화 관련해서 입장 있으신지요?
12: 지난해 한국 취재진을 향해 도덕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올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14: 대한민국 정부랑도 혹시 좀 접촉 계획이 있으신가요?
15: 저희 지난해 도덕이 없다고 혼났어. 혹시 말씀 없으십니까? 저희한테.
12: 김 부상의 차량에 취재진이 따라붙자 북한 측 차량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것도 모자라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취재진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심야 추격전이 벌어졌고 당황한 북측 차량은 엉뚱한 길로 둘러가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도착한 김선경 부상은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 쿠바,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측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김 부상의 뉴욕 방문을 계기로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부상은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한 이후 오는 28일 오전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14: 북한이 올 한 해 급변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판단과 핵 보유 의지를 국제사회 앞에서 어떻게 피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7: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현지 시각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도록 초청했다며 러시아는 언제나 북한 지도자를 기쁘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한 뒤 러시아 답방을 요청했고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제외했을 때도 같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했지만 모두 극동 지역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고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8: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간 것은 한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된 국내 언론의 질의에 이번 결정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으며 한국 정부가 한민족인 이들을 자국민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크루스

0: 해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전격 공개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0: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대해 어떤 정보도 없다며 포로 문제는 국방부와 정보기관 소관으로 관련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교통 안전 1분 터.
6: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주세요. 운전 중엔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졸릴 땐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4: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보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5: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3: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선명한 보름달을 보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과 강원 동해안 산지에는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내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전남 해안에 최대 60mm, 광주와 전남 내륙에 10에서 40mm, 강원도에 많게는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귀성, 귀경, 성묘 차량이 동시에 좀 몰릴 수 있는 만큼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확보하시고 감속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오산 부근부터 남산 아들목까지 7km 구간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의 아나운서 최입니다. 9월 25일 민족 대명절 추석 당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맞으신 분도 계실 테고요. 고향 가는 길에 또 일터로 향하는 길 이 시간을 맞는 분도 계시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틈틈이 휴식도 취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아침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탑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
0: 만들어갑니다.
1: 갑니다. 재능대학!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4: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6: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첫 곡으로 탑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추석 풍경이 제각기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저희 방송 듣고 계신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오늘 뉴스 앤 뮤직은 매시각 20분 생방송으로 음악과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앤 뮤직, 또 12시와 1시 때는 뉴스 앤 트롯으로 여러분과 만날 예정입니다. 실시간 주요 뉴스와 음악까지 잘 전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익숙한 국내 가요와 팝송이 함께 준비되어 있네요. 신청곡과 사연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곡 세 곡입니다. 엘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비틀즈의 In My Life, 프린스의 퍼플 레인.

노래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기술, 슈퍼지능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합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 백악관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 국빈 환영식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오늘 우리가 이 분야에서 내릴 결정은 수십 년에 걸쳐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공동의 이익에 집중한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를 풀기 어려워질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환영식 연설에서 미중 협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중이 협력하면 모두 이익을 얻고 대립하면 모두 손해를 본다며 양국의 경쟁은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지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따라잡는 건전한 경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180번님이 서울에서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청주 가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는 지금 주차장입니다. 오늘 안엔 도착하겠죠? 이러시면서 꽉 막힌 도로 위 사진을 함께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안전하게만 가자 하는 마음으로 노래 들으면서 쉬엄쉬엄 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하실 겁니다. 휴게소에 들러서 틈틈이 스트레칭도 잘 해주시고요. 노래 바로 이어드릴게요. 이상은의 언젠가는.

노래 들으셨고요. 이어서 뉴스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이 3분기 누적 전 세계 투어 매출 1위에 올랐다고 빅히트 뮤직이 밝혔습니다. 올해 4월 시작된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아리랑은 38회 공연에 231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 매출 약 6,370억 원을 기록하며 이 기간 진행된 전 세계 투어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7시 뉴스 앤 뮤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곡으로 평택에서 보내주신 신청곡 함께 들어봅니다. 안치환의 귀뚜라미 보내드릴게요. 최유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8: 평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4: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8: 바로 평택시.
2: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0: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1: 햇빛에도 끝달 없는 선글라스 체크.
12: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0: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화성시의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성묘나 나들이 가실 분들은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최대 80mm, 전남 해안에 20에서 60mm,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 속에 가려져 대부분 지역에서 감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가는 길 강일부터 남양주 요금소까지 9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3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인제 터널에서 양양 분기점 일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지금 부산 방향 경부 동탄 터널에서 경부 나들목까지는 13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천안부터 천안 휴게소 일대까지도 18km 구간 밀리고 있고 옥산 분기점에서 옥산 하이패스까지는 이제 8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대전 터널에서 비룡 분기점 사이 2km 구간 다시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오늘 봄 미쳤다
8: 미쳤다
9: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0: 미쳤다 오와
3: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AI를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13: 네,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0: 인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비공개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대화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한반도 문제가 오른 것이 확인됐죠.
1: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연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역할을 요청했거나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미중 양국이 새로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이는 양국 산업계와 국민,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희소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날 미 재무장관이 미중이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더큰 합의가 도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미국의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중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선 시 주석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체결된 양해각서로 복귀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2: 네, 또두 정상이 AI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리면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고요?
1: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이번 시 주석의 국빈 방문에서 안보와 기술, 슈퍼지능, 즉 AI와 관련한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려질 결정들이 앞으로 수십 년간 번영을 증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During this visit, we will also discuss
4: 이번
3: pressing
4: 방문에서
3: issues
4: 우리는 또한
3: concerning
4: 안보와 기술,
3: security
4: 슈퍼지능과
3: technology
4: 관련된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겁니다.
3: SI.
4: 오늘 우리가 이 분야에서 내리는 결정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나기 직전에도 소셜미디어에서 슈퍼지능 문제는 현 상태 그대로 두고 싶다고 썼습니다. AI의 인류 종말론 등 위험성을 이유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인류 번영에 방점을 찍으면서 AI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반면 시 주석은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양국 모두 AI 선도국이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발하면서 동시에 관리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한 건데요. 시 주석 연설도 잠시 들어보시죠.
4: 양국은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AI를 선한 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능력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1: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AI에서 서로 경계하기보다는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며 미중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0: 네,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어떻게 열렸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1: 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전날 공항에 이어 백악관에서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를 다시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팔꿈치를 치는 등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백악관 중앙 로비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 9분간 환영 연설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시절부터 시 주석과 훌륭한 우정을 쌓아왔고 함께 양국이 직면한 문제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뤄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3: President Xi and I have forged a friendship.
4: 시 주석과 저는 우정을 정말 훌륭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함께 양국이 직면한 현안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1: 시 주석도 이어 평화로운 공존을 강조하는 연설로 답사를 했는데요. 미중이 협력하지 않으면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양국이 경쟁하더라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4: 미중 협력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미중의 협력 없이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1: 이후 두 정상 부부는 미군 해병대의 소총 제식 시범과 군악대 공연, 미 공군 전략 자산인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 시범 비행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나눠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사진 촬영만 잠시 허용됐고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담 뒤 두 정상은 최근 완공된 백악관 헬기 이착륙장으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워싱턴 DC와 백악관 일대는 삼엄한 경비와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시 주석을 환영하는 인파는 물론 중국의 검열 정책과 정치적 탄압을 비판하는 반대 시위도 열렸습니다. 두 정상은 잠시 뒤인 오전 9시쯤부터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국빈 만찬에서 다시 만나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알리바바와 샤오미, 비아디 등 중국 기업 경영자들이 공식 수행단과 별도로 워싱턴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국빈 참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미국에서 제외한 시진핑 국가주석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0: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트럼프가 역대급 황제 의전을 한 속내는 무엇일까요?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시진핑 국가주석.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 21명의 미군 각군 의장대가 도열해 시 주석을 맞이합니다. 시 주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예포가 발사되고 전략폭격기가 환영 비행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떠들썩한 행사를 위해 꼬박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5월 베이징 방문의 답방 성격이라고 해도 이례적인 역대급 황제 의전입니다.
6: 공항에 영접하러 갈 때 대체로 장관급 인사나 의전장이 나가거든요. 그걸 그려본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시진핑 주석을 맞이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의전을 할 수 있고.
5: 누구보다 손익 계산이 빠른 트럼프가 견제 대상인 시 주석을 파격적으로 영접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의 정치 상황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전과 고물가라는 악재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7: 이런 문제에 대한
4: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입니다.
7: 전 세계적인 지지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여론전에도 활용하고 싶은데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란 전쟁을 미국의 의도대로 끝내기는 어렵다.
5: 또 히토리와 AI 패권 문제로 담판을 지어야 하는 현실에서 시진핑을 한껏 띄워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속셈도 읽히고 있습니다.
6: AI 불안, 통제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에서 어떤 핫라인을 구축하자 이 정도는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 하지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시 주석은 알맹이 없는 회담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성과보다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0: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간 것은 한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된 국내 언론의 질의에 이번 결정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으며 한국 정부가 한민족인 이들을 자국민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이들의 신병 인도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러시아는 이들에게 관심조차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전격 공개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와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게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0: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0: 네,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대해 어떤 정보도 없다며 포로 문제는 국방부와 정보기관 소관으로 관련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련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도록 초청했다며 러시아는 언제나 북한 지도자를 기쁘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한 뒤 러시아 답방을 요청했고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제외했을 때에도 같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했지만 모두 극동 지역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고 수도인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점심 또 안 먹어요?
11: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10: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11: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10: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12: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전남 해안에 최대 60mm, 광주와 전남 내륙에 10에서 40mm, 강원도에 많게는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0.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는 주춤해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6도, 춘천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있고,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한편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4시간 1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다시 3시간 3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가는 길 동군포에서 부곡 나들목까지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고, 마성 터널에서 양지 터널까지는 이제 12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경부 동탄 터널에서 남산 나들목까지 13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천안부터 천안 휴고 호도 휴게소까지도 이제 18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오전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추석날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이 흐리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네요.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 보긴 힘들 거라고 하죠. 날씨가 참 야속하게 느껴지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이번 시간은 익숙한 가요와 팝송 전해드립니다. 주파수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에 고정해 주시고 편안하게 이 시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노라 존스의 Those Sweet Words 듣고 오시죠.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9: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0: 건강해.
1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4: 일어났어?
15: 어?
14: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4: 일어났어?
15: 어?
14: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7: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7: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함량 비타민 B9종을

0: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믹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녹십자 비믹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1: YTN 라디오 오전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노라 존스의 도즈 스윗 워스 듣고 오셨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엔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석 당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연휴가 나흘로 좀 짧아서 아쉽지만 그만큼 알차게 꽉 채워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요. 노래 듣기 전에 서울과 경기 인천시의회 의장이 명절에도 함께하고 계신 우리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께 추석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전하는 추석 인사 차례로 들어보시죠.
2: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땀 흘려 거둔 결실에 감사하고 그 풍요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 추석 여러분 가정에도 풍성한 결실과 감사가 가득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추석이면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소원을 빕니다. 소박하지만 간절한 그 바람들이 도민 여러분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의회도 그 바람을 함께 품겠습니다. 어려울 때 믿고 기댈 의회가 되겠습니다. 넉넉한 마음과 따뜻한 정이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4: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장 박종혁입니다.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잠시 걱정을 내려놓고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삶을 더 가까이 살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의 우리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과 또 지역 주민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명절 인사 보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세 분의 말씀처럼 오늘만큼은 모두 걱정과 근심 잠시 내려놓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귀성 귀경 차량이 몰려서 오늘이 가장 교통 정체가 극심할 거라고 하는데요. 실시간 교통 상황도 저희 YTN 라디오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곡 두 곡입니다. 존 메이어의 그래피티 그리고 슈가레이의 썸데이 두 곡 함께 하시죠.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슈가레이의 썸데이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지금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한 민감한 목표물과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측은 얀부 등 주요 지역을 향해 발사된 후티의 탄도미사일 6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나 사상자 발생 여부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069번님이 이곳은 이천입니다. 겨울 땔감나무 자르고 있어요. 날씨는 흐리지만 일하기 딱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겨울 나실 준비를 부지런히 하고 계시군요.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 10월이고요. 금세 겨울이 올 것 같긴 해요. 기온도 이제 다음 주 중후반부터는 훅 떨어지더라고요. 날이 부쩍 선선해진다고 하니 이번 연휴를 이용해서 아직 옷장 정리 못하신 분들은 두께감 있는 옷들도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 여행 스케치에 국민학교 동창회 가던 날 토이의 스케치북까지 두 곡 듣고 뉴스 전해드릴게요.

여행 스케치 국민학교 동창회 가던 날 토이의 스케치북 두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내년 12월 개최되는 글로벌 K-POP 축제 페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JYP 엔터테인먼트가 단독으로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페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은 향후 행사 실행 전담 법인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는 어제 설명 자료를 통해 페노메논 해외 상표권은 해외 시장에서의 신속한 권리 선점을 위해 현재 JYP 엔터테인먼트가 우선 출원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구체적인 권한 분할 방식은 해외 출원 절차가 완료된 후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은 김현식의 그대와 단둘이서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뉴스앤뮤직은 9시 20분에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몰아하자.
4: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3: 제발 그만해.
5: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연휴 동안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어젯밤부터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이 비는 주말이면 그치겠는데요. 남부와 제주는 일요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최대 80mm, 남해안에 10에서 60mm,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 속에서 선명하게 감상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귀경길 정체가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특히 귀성, 귀경, 성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684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가는 길 서설요금소에서 순산터널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고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8km 구간 이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일대까지도 6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가는 길 강일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19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지금 봐서는 이란이 굉장히 가까운 동맹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 러시아, 중국, 중동에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 쪽으로 뭉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입장이 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 주석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2: 자, 그렇다면 시 주석이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솔직히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정세가 미중 패권 경쟁 아래에 있기 때문에
0: 서로가 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입니다.
1: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그렇지만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입장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지금